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1: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천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선 캠퍼스
6: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7: 요즘 유산균 장부터

Thou in whose presence 먼저 들으신 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James and Rebecca 카게기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진 곡은 레니 르블랑의 음성이었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이 함께 했습니다. 찬양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레인보우 게시판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레인보우 게시판은 이용료가 따로 들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502번께서 생방송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나왔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또 지금 나오는 찬양도 다짐 찬양으로 같이 부르고 나왔는데 신기하네요 하셨어요. 지난주에 방송 들으시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녹음 방송입니다. 저도 참 신기하네요. 이 시간 녹음 방송이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찬양 신청곡은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보내드릴게요. 3186번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장애인인가 대답 없는 물음으로 방황할 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파도처럼 제 가슴에 흘러넘쳤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은 신청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곡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형석의 주님의 사랑은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창수님께서 신청하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러브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창가에서 주님과. 주일 아침 주님을 생각하며 나누는 묵상의 시간. 오늘은 디트리 본회퍼 묵사의 나의 청년에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당신은 맑고 투명한 수정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깊은 바닥까지 들여다 보이는 산속의 막디 맑은 호수를 본 적이 있을 테죠. 우리는 반짝이는 빛이 수정이나 물을 뚫고 들어가서 반사되는 것을 보며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순수함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순수한 상태로 성숙해 갈 수 있을까요? 삶은 우리를 반복해서 더럽히려 하며 속물로 만들려 하고 때로는 그렇게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테죠. 거룩하고 진지한 것을 더러운 시궁창에 빠뜨리고 당신을 그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이들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인간의 소중한 자산인 순수함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투명하면서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무언가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순결에 대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진흙탕 속에 밀어넣지 않습니다. 순수함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당신이 건장한 성인이 되더라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청년이여, 이 말씀을 품고 강해지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프로비던스 워십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찬양과 묵상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에 이명희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Trust and Obey, 예수 따라가며 빅데디 위브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날 위하여 십자가에 How can I keep from singing? 오드리 아사드의 찬양이었습니다. 빈센트님 주일에 만나는 그대 창가에 반갑습니다.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751번 이 더위에 힘든 이웃들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숙님께서는 12일은 소녀지아가 두 돌 되는 날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군요. 우리 지아 명랑하고 지혜가 넘치는 소녀랍니다. 건강하게 교회도 잘 다닐 수 있기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연평안 조차미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요게벳의 노래 함께 할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388번. 예배를 가야 하는데 못 가고 찬양으로 은혜받아 감사합니다. 최근 방송 통해서 알게 된 곡 신청드립니다. 웨이메이커 정해주셨습니다. 천관웅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1부의 끝곡이고요. CBS 노컷뉴스 듣고 10시 5분 주일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2부로 돌아옵니다.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4: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5: 예술이 일상이 되고
6: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5: 우리의 일상이
6: 문화가 된다.
5: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6: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5: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6: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5: 공정하게
6: 함께
5: 새롭게
6: 마음껏 꿈꾸자.
5: 경기도에서
7: 꿈꾸자. 경기도에서.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일보재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주일인 오늘도 대부분

0: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며 여전히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4도, 대전, 광주도 34도, 부산은 32도로 예상되며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전망입니다. 숨을 쉬기도 어려운 극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후속 대책에 수도권 물량 확대와 더불어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비중 있게 제시될 전망입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는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더불어 이를 신속하게 실행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폭넓게 이루어졌습니다. 주택 공급 관계 부처들은 주말을 반납한 채 세부 내용을 막판 조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공급 확대책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책이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심각한 혐오 표현을 사용한 집안 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부터 혐오 표현을 사용한 국가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는데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서 강원 및 대구, 경북 지역에 순회 경선을 합니다. 오전에는 강원에서, 오후에는 대구에서 각각 순회 경선 합동 연설회를 하고, 대구 연설회가 끝나면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제는 김민석 후보가 제주, 인천 경선에서 승리했고, 누적 투표 기준으로는 박빙인데, 연승을 할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이기면서 순위에 다시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경찰이 사기나 불법 사금융,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신흥 범죄를 저지르는 MZ 조폭 소탕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폭력 조직들이 최근 가담하고 있는 신흥 범죄를 추적하고 자금 세탁 과정 등을 수사해 범죄 수익 유통 경로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외국인 마약 범죄나 외국인 간 집단 폭력 등도 살펴보며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 피혐의자인 사건이 전국에 45건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동안 이러한 경찰 가족 사건을 별도로 파악 관리하는 체계조차 없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색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경찰관 가족 사건 117건 가운데 가족이 피의자, 피혐의자인 경우가 45건, 피해자, 고소고발 진정인인 경우 가 72건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족 사건을 사전에 확인해서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뒷북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2도, 습도는 55%입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대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동행의 찬양이었습니다. 남궁송옥의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2부 이 시간에도 듣고 싶은 찬양 함께 나눌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이 시간 녹음 방송이라서 다음 주일에 여러분의 찬양 신청곡 또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글 사진 보내실 때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도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영화 시스터 액트 2에 나왔죠. 오 해피 데이. 세인트 프란시스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라이언 토비의 피처링으로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구름님께서 제주도 여름휴가 여행 중에 예배드리러 교회 가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더 마틴스의 아카펠라 찬양 정결하게 하는 샘이 I will praise him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이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입니다.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사랑과 평화가 간절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유지연의 곡 부흥 한국 싱어즈와 함께한 사랑과 평화 보내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화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꿈꿔 봅니다. 사랑과 평화, 유지연과 부흥한 곡 싱어즈였습니다.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릴게요. 조주홍님께서 신청하신 마커스의 주는 완전합니다.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평안한 주일 보내십시오.

0: CBS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 이 시간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여러분, 사회학자 노치준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그의 심리학 책에서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많은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생에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출생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장의 시간이 있고, 마지막은 내려감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감의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장의 시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내려감의 시간이 되어져야 결국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내려감의 시간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한때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무너뜨렸었던 다윗도, 이스라엘의 온 절대 군주였었던 성군이었던 다윗왕,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었던 그 사람도 내려감의 시간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세월의 속도와 육신의 쇠약함 앞에 여러분 절대 군주였던 다윗도 생명의 온기를 잃어가는 한 명의 무력한 인간인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한 사람에 대해서 무슨 영웅적으로 미화하거나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고 정말 처절할 만큼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 그 말씀이 1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어보면서 잘 묵상을 한번 잠시 해보세요. 절대 군주였던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쥐었던 그 사람의 마지막 노년에 생명의 온기가 다 사라져가는 그때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1장 1절이에요.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었는데도 따뜻하지 않았다. 역설적이죠. 이불을 덮었는데 따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도 헤아려 봄 슬픔이라고 하는 책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상실과 슬픔 그리고 죽음의 냉기는 마치 영혼의 피부에 직접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같다. 세상의 그 어떤 의복이나 위로로도 그 영혼의 추위를 덮어주지 못한다. 여기 나와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의복이나 위로로도 인간의 그 본질적인 영혼의 추위를 덮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엄청난 무더위를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겨울이 오면 지금 여러분은 아파트나 좋은 편의시설이 되어져 있는 주택에 사셔서 난방시설이 잘 돼서 그런 생각을 이제 다 잊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파트에 살지 못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방바닥은 따뜻한데 우풍 있다고 얘기잖아요. 공기는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덮으면 덥다가도 이불을 차게 되죠. 더 생활이 어려우면 사실은 난방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다 각자의 이불이 있었는데 다 같이 함께 형제가 큰 이불을 이렇게 덮었을 때가 있죠. 추운데 잠결에 형이 다리로 이불을 다 말아가면 그냥 무의식 중에 벌벌벌 떨면서 잠을 잘 때가 있었어요. 아, 밤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불이 필요하죠.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 수산한 겨울의 추위를 막을 수 없죠.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불, 세상의 모든 이불은 나 자신을 감싸기에는 너무나 작고 얇습니다. 내 몸에 딱 맞는 온기가 있는 것,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세상의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 외로움과 불안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끌어모으는 세상의 모든 수단이죠. 누구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명예나 지위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나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여기면서 끌어모으죠. 그래서 턱 밑까지 끌어모으죠. 올리죠. 이것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이불도 우린 영혼의 발끝에서부터 밀려오는 인생의 본질적인 고독이나 추위, 허전함을 다 덮어줄 수 없어요. 내 몸에 땅만

그런데 그것을 성장의 시기, 올라갈 때에는 잘 못 느끼더라고요. 오히려 내려감의 시간이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약할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추위에 노출되어져 있을 때 오히려 더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이때 이 내려감의 시간이 깊어지기보다는 추해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 저도 저의 노년이 추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명예라고 하는 것을 과하게 지키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어떤 스캔들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인기인들, 정치인들, 유명한 많은 사람들,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 노년이 정말 추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 내려감의 시간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여러분 방송으로 유명한 이호선 교수라고 하는 분이 노년에 진짜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했대요. 추해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할 때 전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년이 될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비판하고 평가하는, 죄송합니다, 그분의 표현이 오지랖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왜 저런지 모르겠다, 쟤는 왜 저런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보기 안 좋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비판하는 그분 자체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판할 때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감의 시간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이 자리에 계신 청장년들,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해도 어느 순간에 내려감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려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의 모든 기쁨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기쁨은 하나같이 끝이 있어요. 승진했을 때 기쁘지만 그 승진의 그 끝은 결국 수많은 책임감과, 그러다가 또 은퇴하게 돼 있어요. 합격했으나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 합격의 기쁨도 금방 사라집니다. 물질도 권력도 출산도 인생의 끝이 다 오면 다 그 기쁨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불의 특징이에요. 끝이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큰 이불, 두꺼운 이불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추위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 온전한 온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내려감의 시간은 참으로 서글프기 짝이 없어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 생명의 온기가 다 해가는데,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같이 서글프기 짝이 없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온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안에는 다윗이 한평생 겪었던 인생에 여러분 이 고단한 삶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도피 생활, 그것으로 인해서 육신에 여러분 쇠함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녀들의 권력 암투 때문에 속이 상했을 것이고요. 신하들의 배신 때문에 잠 못 이루었었고요. 자기 스스로의 범죄함, 바세바의 범죄함 때문에 그는 늘 괴로웠을지도 몰라요. 그의 모든 삶의 고단함이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그대로 다윗의 생명력이 점점 식어가는 생명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안타까워서 여러분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의 잠자리에 들여보내서 체온을 유지하게 하죠. 여러분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체온이 다 이제 떨어져 내려가면서 생명력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이고, 가장 생명력이 왕성한 여인, 이 두 사람이 지금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아비삭과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내려감의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내려감은 온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사회에 왕이 육체적으로
여러분 쇠약해졌다.

생명력이 정말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치력의 부재와 국가의 위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비삭을 들여보낸 것이죠. 그런데 1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왕이 그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잠자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이 성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야다라고 하는 거, 부부관계 때 많이 쓰는 히브리어인데 성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부부가 인격적인 결합과 생명의 교류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인격적인 교류와 생명의 교류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가 다 쇠하여 졌던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밧세바와의 성적인 범죄에 대한 그의 성찰과 회개 때문에 이 성관계를 갖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돼요. 다윗의 이 육체적인 연약함 그 자체로만으로도 슬픈 일인데 마지막 순간에 주변의 상황들은 더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신하들이 다윗의 이 왕위가 걱정돼서 아비삭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는 생명력이 상실해가는 것은 결국 신하들의 자리도 위태롭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아비삭을 들여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위한 것이죠. 다윗을 위해서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다윗이 무너지면 자신의 자리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제안하는 어떠한 물리적 환경적 처방도 영혼과 육신의 근본적인 한계를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의 행동이 여러분 결코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다윗이 평생 쌓아올렸던 권력, 부, 왕자, 군사적인 업적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의 죽음과 늙음 고독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온기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겨울이 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차가운 이불이라는 거예요. 돈도 권력도 부도 어떤 업적도 결국엔 다 차가운 이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슬픈 것은 다윗의 몸이 식어가자 왕권의 공백이 생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권력 암투가 시작되죠.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아들 아도니아가 1장 5절에 보면 왕이 되리라고 여러분 그 왕자를 찬탈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포섭해서 세력을 구축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스스로 왕이 되는 스스로 높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의 본문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가 계속해서 높이고 부풀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능력이 되지 않는데 말로 그냥 부푼 거예요. 자기 업적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말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은 되지 실력은 되지 않는데 그냥 자신이 그 말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요. 꼭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획득하려는 거예요. 정말 꼴뵈기 싫죠. 근데 그 사람이 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아들인 거예요. 내가 아직도 여전히 생명력이 소멸되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눈뜨고 있고 호흡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자리를 찬탈하겠다고 지금 여러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니죠. 압살롬도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아버지의 왕좌를 결국 빼앗아버리죠. 건강할 때 눈으로 봤고요. 마지막 순간에 또 한 번 봐요. 인생이 얼마나 슬픕니까? 주변의 신하들, 믿었던 신하들,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암논은 죽었고 암논에 의해서 딸은 욕보임을 당하고
다윗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때 정말 족쇄 중에 족쇄가 자녀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대비돼요.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던 야곱은 그래도 말년에 자신의 아들 요셉이 대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마지막에 모든 자녀들을 한눈에 보고 그들을 축복하는 마지막의 순간만큼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도 그래도 남들 보기에 행복하고 복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군주였고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여전히 정말 못 볼 거를 보고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순간이 그런 것들을 그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상황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로 따지면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헌신했던 그 사람의 마지막은 그래도 주변이 형통하고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환상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 처절할 정도로 우리 현실의 삶과 죽음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성은 현실에 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실존의 삶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과 한계, 죽음이라고 현실을 왜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 순간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엄연한 진리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진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빨리 인식할수록 깊은 영성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젊다 하더라도 내게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의 연약함과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 그것이 오히려 통로가 되어져서 내려가는 그것이 오히려 통로가 돼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입각한 거죠. 영성은 그냥 뜬구름 잡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 바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삶은 이렇게 비참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슬프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유추해 보는 것이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1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내려감의 시간의 마지막인 죽음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여러분 죽기 전에 유언은 정말 가장 진실한 것, 가장 진실한 순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자녀에게 이야기하죠. 여기 핵심은 뭐냐면 물론 그 앞에 너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해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내가 너에게 약속했었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언약을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생명이 소진해가면서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언약이에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어느 때까지 끝까지 잡았어요? 죽는 날이 임박함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묵직한 한마디가 있죠.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는 길에 가게 됐어요. 그때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너 다른 것 아니야. 권력도 부도 명예도 군사적인 업적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 네가 그 말씀을 따라서 청종하고 그 말씀을 삼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하실 거야. 형통하게 하실 거야.
다윗

이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었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생명이 소진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기력이 쇠약해 가지만 예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면서 기온샘에 솔로몬을 보내서 거기에 기름 붓고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왕위를 세습하죠. 여러분, 다윗의 진정한 의도함은 그가 젊고 힘이 넘칠 때가 아니라 가장 약하고 쇠퇴함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들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통치권을 이양했었을 때 여러분 비로소 그가 위대한 것이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아도니아와 같은 실존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임재 앞에 서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정말 너무나도 비극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다윗의 생명의 온기는 점점 식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식지 않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고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여러분 평화를 주신 것이죠. 다윗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여러분 복음이 이어진 거예요. 복음은 한계가 있는 세상의 이불을 버리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완벽한 의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옷을 입으라. 옷을 많이 이야기해요.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 속에는요, 덮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을 때 그 범죄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인간의 이불이죠, 인간의 의복이죠, 자기의 수치심을 가렸으나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죠.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라 수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살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결국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에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성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을 짓고 그것을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를 덮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덮었다. 덮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시편 91편 4절 말씀에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마음에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찬송가를 작곡한 거예요. 덮는다는 찬송이 있어요.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삶의 상황은 아직도 어둡고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내 내면은 평안해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건 하나님의 임재, 현존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상황은 다윗과 똑같이 못 볼 것이 눈에 지금 여전히 많아요. 질병, 실패, 좌절, 허무감, 자녀들의 어떤 속세임, 여러 가지가 많이 내 앞에 있고 앞이 정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의 영혼의 마음은 평안해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이 암울해요. 지금의 여러분의 이 반응이. 그래도 저는 가잖아요. 여러분, 찬양에서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변의 상황

0: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내 영혼은 평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이것이 초월의 신비죠. 이것이 말씀의 신비죠. 다윗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마지막에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언약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처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지금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따뜻함을 해결해 보려고 세상의 이불을 끌어모으려고 우리들이 많이 애쓰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따뜻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만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늘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심으로 여러분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라디오 교회. 이 시간 말씀의 천영태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주일인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며 여전히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4도, 대전, 광주도 34도, 부산은 32도로 예상되며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을 전망입니다. 숨을 쉬기도 어려운 극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후속 대책에 수도권 물량 확대와 더불어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비중 있게 제시될 전망입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0: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는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더불어 이를 신속하게 실행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폭넓게 이루어졌습니다. 주택 공급 관계 부처들은 주말을 반납한 채 세부 내용을 막판 조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공급 확대책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책이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심각한 혐오 표현을 사용한 지방 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부터 혐오 표현을 사용한 국가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 강원 및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순회 경선을 합니다. 오전에는 강원에서, 오후에는 대구에서 각각 순회 경선 합동 연설회를 하고 대구 연설회가 끝나면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제는 김민석 후보가 제주 인천 경선에서 승리했고 누적 득표 기준으로는 박빙인데 연승을 할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이기면서 순위에 다시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경찰이 사기나 불법 사금융,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신흥범죄를 저지르는 MZ 조폭 소탕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폭력 조직들이 최근 가담하고 있는 신흥범죄를 추적하고 자금 세탁 과정 등을 수사해 범죄 수익, 유통 경로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외국인 마약 범죄나 외국인 간 집단 폭력 등도 살펴보며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0-1부는 2022년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법인에서 일하던 중 회사의 첨단 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6도, 습도는 55%입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2: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1: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2: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1: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2: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1: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괜히 포장을 천천히 뜯게 됩니다. 무엇이 들어있을지 조금 더 기대하고 싶어서요. 그 짧은 설렘도 선물의 일부인 것 같죠? 오늘도 그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조급하게 보내기보다 어떤 기쁨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지 기대합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보는 시간. 주일이라는 선물을 찬양과 함께 천천히 열어가겠습니다. 주일엔 찬양이 있는 은혜의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

브렌치의 선물,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주일 오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주일 풍경 또 듣고 싶은 찬양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죠.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찬양 그리고 묵상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다힘의 온 힘을 다해, 그리고 시편 146편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146, 이효경, 김요한의 목소리였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주일에는 찬양과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지훈이 함께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홀리원의 바다로 듣고요. 오늘의 겨자씨 나눌게요.

오늘의 겨자씨. 인생은 선택의 정글을 헤쳐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끊임없이 결정해야 합니다. 고지대의 가문비 나무에서 우리는 귀한 지혜를 봅니다. 가문비 나무는 어둠 속에 놓인 마르고 죽은 가지를 스스로 떨굽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죽은 것을 떨쳐낸 자리에서 울림의 진수가 생겨납니다. 나이가 촘촘하고 장가지가 없고 섬유가 긴 나무. 그것은 언젠가 바이올린이 되어 아름답게 울릴 질 좋은 목재입니다. 가문비 나무는 우리에게 죽은 것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옳지 않은 것과 헤어지라고 말합니다. 빛을 가리는 모든 행동과 결별하라고 이릅니다. 이는 곧 솔직함, 진정성, 정의, 자비, 화해가 없는 모든 일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울림 있는 삶에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죠.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과 결별해야 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힘과 가치를 앗아가는 죽은 가지를 알아봅니다. 노래하는 나무는 자기 생명에 해로운 것을 버립니다. 희생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해로운 것을 버릴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겨자씨 마틴 슬레스케의 책 가문비나무의 노래 가운데 전해드렸고요. 오벳의 당신이라면 연평안의 곡 양혜중이 노래한 낮은 곳으로 들었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여러분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황유리님 청하신 이날은 이날은 브라운워십의 찬양으로 듣고요. 0537번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청하셨네요.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3일 POP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었습니다. 웨이홈의 요한복음 3장 16절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평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T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후속 대책에 수도권 물량 확대와 더불어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비중 있게 제시될 전망입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점검 2차 회의에서는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더불어 이를 신속하게 실행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폭넓게 이루어졌습니다. 주택 공급 관계 부처들은 주말을 반납한 채 세부 내용을 막판 조율하는 데 주력 하고 있는데 공급 확대책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책이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심각한 혐오 표현을 사용한 지방 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부터 혐오 표현을 사용한 국가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처입니다. 전국의대가 2027학년도 신입생 절반은 지방학생을 뽑기로 해 서울 학생의 의대 진학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39개 의대는

0: 선발 인원 3,508명 중 49.4%인 1,734명을 지방 학생으로만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의 40%는 의무적으로 지방 인재를 뽑는 지방권 지역 인재 전형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올해 서울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의대 비율은 전체 인원의 절반에 불과해서 가장 어려운 입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 강원 및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순회 경선을 합니다. 오전에는 강원에서, 오후에는 대구에서 각각 순회 경선 합동 연설회를 하고 대구 연설회가 끝나면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제는 김민석 후보가 제주, 인천 경선에서 승리했고 누적 투표 기준으로는 박빙인데 연승을 할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이기면서 순위에 다시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재직 당시 진입 이상 징후를 점검했지만 관리업체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후 정보화 진단 TF를 구성하는 등 보안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은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 회원 17,088명의 아이디와 성명,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 등이 유출됐다고 밝혔으며 유출 시점은 지난해 9월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사기나 불법 사금융,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신흥 범죄를 저지르는 MG 조폭 소탕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오늘 10월까지 폭력 조직들이 최근 가담하고 있는 신흥 범죄를 추적하고 자금 세탁 과정 등을 수사해서 범죄 수익 유통 경로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5: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사막을 건너가는 여행자들은 나무 그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잠시 쉬어간답니다. 언제 또 그늘을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늘을 발견하면 그 즉시 멈춰서 잠시라도 무조건 휴식을 취하는 게 불문율이라 하죠.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건 느긋하게 여유를 즐긴다는 뜻도 있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힘과 에너지를 미리미리 비축해둔다는 그런 뜻도 되는 걸 텐데요. 기록적인 폭염이 쉼없이 이어진 이번 한 주 꿋꿋하게 버텨낸 우리 모두에게 다시 또 한 걸음 더 걷기 위해서 그리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 잠시라도 한숨 돌리는 시간 꼭 필요하겠죠?

8월 9일 주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소피안 스티븐스의 Mystery of Love였습니다. 그늘을 만나면 무조건 쉬어가는 사막 여행자의 법칙. 요즘 같은 날씨라면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할 것 같죠. 뜨거운 한 주를 무사히 버텨낸 뒤에 찾아오는 달콤한 휴식도 소중하지만 다가올 또 한 주를 꿋꿋하게 견딜 수 있게 체력을 비축하고 몸과 마음을 리셋하는 새로운 개념의 휴식도 필요할 텐데요. 에어컨이 팡팡 나오는 실내에서 스마트폰 하나 손에 들고 뒹굴거리는 가성비 휴식도 좋지만 잠시 숏폼 콘텐츠를 멀리하면서 우리 뇌를 쉬게 하는 도파민 휴식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배.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옌 스위스달의 A Matter of Time이었고요. 조윤지님, 칼라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또 3141님, 돈 맥클린의 Vincent였습니다. 2814번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열대야가 없는 도시 어딘지 아세요? 강원도 태백시가 그렇다네요. 해발고도가 높고 또 강원도 태백이 가장 요즘 시원하답니다. 그래도 에어컨 있는 분들 굳이 태백까지 갈 필요 없겠다 하시죠? 모두 힘든 나날들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더위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올여름은 더군다나 더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어느 해보다도 뜨겁고 푹푹 찌고 견디기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지금까지 참아오시고 견뎌오신 모든 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더위도 이겨냈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겠냐 이런 마음으로 또 남은 2026년 원하는 일 다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8월 9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삭스님이 신청하셨고요. 아델이에요. Rolling in the Deep.

영국의 뮤지션이죠. 조지 에즈라의 샷건이었고요. 6166님 호지어의 Take Me to Church, 또 아브라삭스의 아델 Rolling in the Deep이었습니다. 5746님,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먹는 건 수박 주스. 그것도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요. 특히 수박 주스를 얼려서 샤베트처럼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올여름은 이 수박 주스로 여름을 버티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아, 수박 주스 먹으면서 라디오도 듣고 가끔 책도 좀 뒤적뒤적하고 뭐 영화도 좀 다운받아서 보고 추리소설도 좀 읽어볼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여름도 훌쩍 지나 있을 것 같네요. 어느 하나에 꽂히면 힘든 일도 좀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래. 수박 주스다 하고 우리 햇님이들도 한번 해보셔도, 만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영화 나쁜 녀석들에서 흘렀던 곡이죠. 2639님이 신청하신 다이아나 킹입니다. 샤이 가이.

졸리나님 클린 밴딧, 피처링은 션 폴 앤 마리였고요. 워커바이, 여신야님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더 사인, 또 4719번으로 블론디 더 타이리스 하이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탱크 9977님,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이 노래합니다. All for love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C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후속 대책에 수도권 물량 확대와 더불어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비중 있게 제시될 전망입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점검 2차 회의에서는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더불어 이를 신속하게 실행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폭넓게 이뤄졌습니다. 주택 공급 관계 부처들은 주말을 반납한 채 세부 내용을 막판 조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공급 확대책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책이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심각한 혐오 표현을 사용한 지방 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부터 혐오 표현을 사용한 국가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처입니다. 전국의대가 2027학년도 신입생 절반은 지방학생을 뽑기로 해 서울학생의 의대 진학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39개 의대는 선발인원 3,508명 중 49.4%인 1,734명을 지방학생으로만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의 40%는 의무적으로 지방 인재를 뽑는 지방권 지역 인재 전형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올해 서울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의대 비율은 전체 인원의 절반에 불과해 가장 어려운 입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 강원 및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순회 경선을 합니다. 오전에는 강원에서, 오후에는 대구에서 각각 순회 경선 합동 연설회를 하고 대구 연설회가 끝나면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제는 김민석 후보가 제주, 인천 경선에서 승리했고 누적 득표 기준으로는 박빙인데 연승을 할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이기면서 순위에 다시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재직 당시 친입 이상 징후를 점검했지만 관리업체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후 정보와 진단 TF를 구성하는 등 보안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은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 회원 17,088명의 아이디와 성명,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 등이 유출됐다고 밝혔으며 유출 시점은 지난해 9월로 추정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9도입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갈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미디어 변혁에 앞장서왔던 멀티미디어 그룹 CBS. 더 큰 변화와 도약에 함께할 새로운 인재들을 기다립니다. 모집 분야는 서울과 경인의 기자, 프로듀서, HR 부문이며 지원서 접수 기간은 8월 4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선발 분야와 자격 요건, 전형 방법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02-6925-4136.
2: 1시 5분입니다.

0: 올여름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이 레리고 신청곡으로 제법 많이 해피송에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피 라디칼 님이 최근에 알려주셨죠. 이디나 멘젤 레리고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노래들 그리고 좋은 팝송들 함께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Greetings, loved ones. Let's take a journey.

서머 페스티벌에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신청곡들이었고요. 5초의 법칙님, 찬이푸스, 또 레너스텔라, 서머 필링스였습니다. 또 메이플 피카님, DJ 스네이크,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Let Me Love You. 또 솔량이님 신청하신 피처링은 스눕덕, 케이티 페리의 캘리포니아 걸스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기상으로는 입추가 지났지만 문 밖에 나가보면 여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원래 폭풍우가 오기 전에 가장 요란하고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길이 제일 힘든 법이잖아요. 아무리 더위가 심수를 부려봤자 올여름 가장 지독하고 매서웠던 피크타임은 이미 지나갔고 계절의 주도권은 가을 쪽으로 넘어가겠죠? 여전히 에어컨 바람이 반갑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꿀맛이지만 가장 힘든 고비는 넘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부른 발레리의 원곡은 영국 밴드 스톤스가 2006년에 발표한 버전인데요. 1년 후 2007년 이 곡은 프로듀서 마크 론슨의 손을 거쳐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트레이드마크인 짙은 소울 음색과 그루비한 감성이 잘 드러나게 편곡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 들으실 발레리는 60년대 모타운 스타일의 신나고 경쾌한 리듬이 돋보이고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맥투블랙 앨범 딜럭스 에디션에 수록되었죠. 청량하고 흥겨운 분위기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팝의 위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발레리입니다.

인디아 아리의 Can I Walk With You였고요. 스티비 원더의 Ribbon in the Sky, 또 안드라데이의 Rise Up이었습니다. 6427님, 드디어 다음 주에 휴가 갑니다. 올해는 제주도로 가는데 배 타고 가볼 생각입니다.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요. 그래도 잘 가서 제주도에서도 열심히 해피송 청취할게요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왜 우리 가요 중에도 뭐 제주도 푸른밤 이렇게 지역명이 들어간 노래들이 있잖아요. 팝송도 그렇죠. 이어지는 곡도 그런 곡인데요. 브루스 스프링스틴이에요. Streets of Philadelphia.

제주 딸기 산도님, 릭 스프링필드의 제시스 걸이었고요. 또 쉐어의 워킹 인 멤피스 앞서 띄웠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한 주 동안 휴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우게 되고요. 해피송은 이지민 아나운서가 제 대신 맡아줍니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합니다. 로코홀릭님 리 오스카의 샌프란시스코 베이 남기고 올라갑니다. 유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6: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활동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까지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복지부는 고위험군 어르신 안부 확인과 경로당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최근 프로야구와 고교 야구 경기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사례 등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야외 체육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뭄지역 물놀이 행사에는 물사용 최소화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전국에서 기상 가뭄이 발생한 가운데 부산과 경남, 김해, 울산, 울주에선 심한 가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603mm, 평년의 82.3% 수준으로 경북 남부와 경남 지역에서는 주의 단계의 보통 가뭄이, 부산과 김해, 울주에서는 경계 단계의 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수를 저수지에 채우고 급수차를 동원하는 등 용수 확보에 나서는 한편 가뭄이 심한 댐의 용수 공급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일인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며 여전히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4도, 대전, 광주 34도, 부산 32도로 예상되며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전망입니다. 숨을 쉬기도 어려운 극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이번 주도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했다가 철회한 청년버스 하우스를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도 제대로 된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역량이 없으니 결국 버스하우스라는 눈속임형 꼼수 대안으로 청년 세대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청년을 위한 단기성 주거 공간

0: 시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가 비판이 쇄도하자 2시간여 만에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조전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재직 당시 침입 이상 징후를 점검했지만 관리업체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후 정보화 진단 TF를 구성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은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 회원 17,088명의 아이디와 성명,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 등이 유출됐다고 밝혔으며 유출 시점은 지난해 9월로 추정됩니다. 전국 의대가 2027학년도 신입생 절반은 지방학생을 뽑기로 해 서울 학생의 의대 진학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39개 의대는 선발 인원 3,508명 중 49.4%인 1,734명을 지방학생으로만 선발합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4: 2시 5분입니다.
6: 송인찬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 가요?

0: 8월 9일 일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곡은 이문세 조조아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포유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송편님들과 함께한 지도 벌써 이제 2주가 꽉 찼죠. 시간 진짜 빠릅니다. 송편님들 지금 무더운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휴가지에서 또 어떤가요 듣고 계신 송편님도 계신가요? 확실히 7월 말부터 아이들 개학 전까지는 이 공항도 붐비고 버스터미널도 붐비고 또 맛집도 사람들이 가득가득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전에 성심을 다하는 그 빵집은 여름방학을 하고 난 이후로 주말이면 기본 대기가 두세 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세상 우리가 진짜 이렇게 빵을 사랑하는 민족이었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외출하셨다면 요리조리 더위 잘 피해서 움직이시고요. 건강 유의하면서 오늘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무더위에는 집에서 라디오 듣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게 제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어떤가요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주말 A면 콩콩찬찬 노래디깅으로 만나봅니다. 송편님의 신청곡을 딥하게 파고들면서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노래들을 심어보는 콩콩찬찬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0: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아, 그래도 진짜 다행이다 싶은 게 우리 송태현님들이 보내주신 신청곡에 저와 그리고 PD님이 이어붙이는 이 선곡을 또 많은 송태현님들이 공감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몰랐던 노래들도 많이 알게 되고 새롭게 접해보고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고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우리 송태현님들의 또 많은 사랑 그리고 많은 지식 기부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콩콩찬찬 노래디깅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초코라떼님의 신청곡입니다. 어떤 가요에서 틀어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송편님들과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해요 라면서 레인보우의 마하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보우 마하에 이은 PD님의 디깅은요. 미스A의 터치. 야, 이게 두 곡 다 각 그 그룹의 대표곡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숨어있는 명곡입니다. 이런 우연한 기회에 우리가 또 듣고 빠지게 되고 그런 곡들인데요. 저도 여기에 그러면은 하나 더 얹어봤습니다. 레인보우 미스 A에 이어서 어떤 그룹이 나올지 한번 노래로 확인해 보시죠.

레인보우 마하 미스의 터치에 이어서 제가 디깅한 곡은 나인뮤지스의 뉴스였습니다. 레인보우가 2009년 11월 데뷔했고요. 미스에이가 2010년 7월, 그리고 나인뮤지스는 불과 한 달 뒤에 8월에 데뷔합니다. 아, 이 시기에 진짜 정말 많은 걸그룹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나인뮤지스도 좀 실력에 비해 많이 못 든 것 같아 아쉽다, 이런 팬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숨은 걸그룹 노래 세 곡으로 한번 이어봤고요. 다음 사연 바로 소개 갑니다. 고재원 대리님, 제 친한 친구가 요즘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아주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야, 이게 사랑이냐? 사랑에 미친 나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주 꼴보기가 싫습니다. 그 여자친구분에게 한 노래 들려주고 싶습니다 라면서 보내준 곡이 달마시안의 그 남자는 반대. 아, 이게 남자들끼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체 얘를 왜 만나요? 자, 그래서 달마시안의 그 남자는 반대 신청해 주셨고요. 여기에 PD님이 그 친구분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곡을 가져오셨어요. 인피니트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사랑할 때 뭐 다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잖아요. 제가 또 디깅한 곡은 노래로 한번 만나보시죠.

달마시안 그 남자는 반대, 인피니트 맨 인 러브 남자가 사랑할 때 이어서 제가 고른 곡은요. 틴탑의 향수 뿌리지 마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게 일단 가사랑은 좀 전혀 상관없이 제목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친구가 연인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막 꾸미고 향수 뿌리고 왔다? 아 이거 같은 남자로서 좀 꼴불견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재원 대리님의 이 심정을 좀 대변하는 곡으로 선곡을 해봤고요. 또 이전에 이제 걸그룹 세 곡으로 한번 쫙 이어가 봤으니까 이번에는 보이그룹으로 한번 또 밀어봤습니다. 네, 아무튼 자 오늘도 콩콩찬찬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에 줄줄이 한번 이어봤고요. 다음 주에도 많은 사연과 신청곡 부탁바랍니다. 2369번님이 아 날이 너무 더워서 친구들 모임도 취소하고 집에서 듣고 있어요. 역시 여름엔 집이 최고네요. 그쵸. 이게 아 오랜만에 뭔가 약속을 나가려고 해도 또 날이 너무 덥고 그러면 일단은 의욕이 잘 안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쩌면은 이 친구들도 속으로 다행이다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한 명은 총대를 메고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 잠깐 스쳐갔습니다. 별빛지혜님. 송디 날씨도 더운데 건강관리 잘하세요. 송디 입에 착 붙네요. 우리 아들보다 두 살 적네요. 신청곡은 경서 밤하늘의 별을. 제가 그러면은 아드님이 95년생쯤 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별빛지혜님도 날 더운데 진짜 건강관리 잘하셔야 되고요. 제가 거의 지난주부터 2주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수분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물도 꼬박꼬박 드시고요. 이온 음료 같은 것도 한 번씩 좀 수분으로 보충해 주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네, 별빛지혜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경서 밤하늘의 별을.

파이프라인님, 내 운명은 집콕이. 아, 그런데 이게 더운 날이니까 또 이렇게 집에 있는 게 좋고, 제 생각에 이제 무더운 날 지나가면 또 밖에 있을 어떤 수많은 운명들이 파이프라인님께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름 지나갈 때까지 조금만 더 우리 송편님들 다 같이 힘내보자고요. 네, 마지막 곡은 파이프라인님의 신청곡 운명 여행 스케치 함께 하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테이프 깔고 비면으로 돌아옵니다.

0: TBS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0: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2: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3: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5: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순회 경선 이틀째인 오늘 후보들은 강원 횡성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서울시장과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언급한 뒤 당대표를 맡으면 말실수로 지역을 뺏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지역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청래 후보의 언행을 소환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후보는 사람은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며 김 후보를 향해 배신자론을 제기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 당에 대한 의리를 자신이 지켰으니 당원들이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의 지방선거 책임론을 다시 꺼내들며 내란 세력을 민주당과 대등한 경쟁 세력으로 부활시킨 것이 뼈아프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했다가 철회한 청년버스 하우스를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도 제대로 된 도심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역량이 없으니 결국 버스하우스라는 눈속임형 꼼수 대안으로 청년 세대 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청년을 위한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가 비판이 쇄도하자 2시간여 만에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활동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까지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복지부는 고위험군 어르신 안부 확인과 경로당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최근 프로야구와 고교 야구 경기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사례 등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야외 체육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뭄지역 물놀이 행사에는 물사용 최소화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전국에서 기상가뭄이 발생한 가운데 부산과 경남 김해, 울산, 울주에선 심한 가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603mm, 평년의 82.3% 수준으로 경북 남부와 경남 지역에서는 주의 단계의 보통 가뭄이, 부산과 김해, 울주에서는 경계 단계의 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수를 저수지에 채우고 급수차를 동원하는 등 용수 확보에 나서는 한편 가뭄이 심한 댐의 용수 공급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의대가 2027학년도 신입생

0: 절반은 지방 학생을 뽑기로 해 서울 학생의 의대 진학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6도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0: CBS 라디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가슴 뛰는 도전, 꿈을 향한 땀과 열정. 코트 위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배구 유망주들의 패기 넘치는 배구의 대전. 역사와 전통의 제37회 CBS배 전국중고배구대회가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일주일간 배구의 성지 경북 영천시에서 개최됩니다. 배구 꿈나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온 CBS와 함께 대한민국 배구 유망주들을 응원하는 CBS배 전국중고배구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대회는 CBS가 함께합니다.
0: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월 9일 일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곡은 3777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바비킴 고래의 꿈. 이 노래 신청해 주시면서 사연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출근길 버스에서 시원한 에어컨과 함께 꿀잠을 자고 내려야 할 정거장 지나서 다시 가고 있어요. 버스에서 내리기 싫어 싫어. 아, 원래 어디 막 이동할 때나 좀 뭐 그럴 때는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좀 되게 막 졸리고 이렇게 무더운 날은 시간이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버스에서 또는 지하철에서 내가 막 한 정거장, 두 정류장이라도 좀 더 자고 싶다. 그래도 아직 도착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우리 3777번님도 그런 걸 좀 느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지는 곡입니다. 김현철 왜 그래? 희애님의 신청곡이에요.

이소라 박효신이 함께 부른 It's Gonna Be Rolling 그 전곡은 김현철의 왜 그래 HYE라고 제가 불러드려야 되나요? HYE님, 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3513번님, 송디 일하면서 듣다가 문자 처음 보네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선곡도 너무 좋네요. 라디오 PD로 일한 지 한 달 차입니다. 동종업계인데. 덕분에 앞으로 쓰게 될 제 플레이리스트에 차곡차곡 노래를 모아둡니다. 그나저나 목소리가 트로트 잘 부를 것 같아요. 지난주에 노래 부르신 거 잘 들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라디오 PD 너무 반갑고요. 그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제 생각에 좀 놀리시는 게 아닌지요. 목소리가 트로트를 잘 부를 것 같다고 하더니 노래 부른 거는 또 들었다고 하고요. 나쁘지 않았다. 야 어디 방송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건지. 아무튼 반갑습니다. 민샤님,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일한 지 3개월. 처음에 직무와 다르게 일이 하나씩 추가되다가 어제 퇴사 의사를 말해서 그러면 오늘까지만 일하라는 관리자의 말에 어제까지 일하고 오늘부터 100조가 됐어요. 이번 달 열심히 구직활동해서 다음 달부터는 일하고 싶어요. 저게 진짜 좀 짜증나죠. 돈은 그대로 주는데 일은 이제 은근히 조금씩 늘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실 줄 아시네? 자, 그럼 하나 더 늘려볼까? 이렇게 은근히 일 늘리는. 잘 그만두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금방 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휘성 인썸니아 끌로로비에님의 신청곡이에요.

1650번님의 신청곡 비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 전곡 두 곡은 휘성 인썸니아. 아, 이분도 닉네임이 어려운데 제가 그냥 정직하게 읽을게요. CRLO.underbar.bn님의 신청곡이었고요. 그 다음에 태양 나만 바라봐까지 세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4367번님, 송디송디, 오늘은 이거 미니키링 만드느라 너무 신나서 라디오 참여를 못했네요. 잘 굽게 되면 삐에로 키링에 도전해볼게요. 엄청 신난 송편 작가님, 피디님도 같이 만들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약속은 아직 아니고요. 하면서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는데 진짜 이게 너무 잘 만들어서 제 생각에 저거는 분명 매달고 다니면은 이거 어디서 샀냐고 분명 얘기 들을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손재주가 진짜 엄청나십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구웠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구운 거면은 도자기처럼 이렇게 구워서 나온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2907번님, 송디, 집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발가락 골절이 돼서 핀 고정 수술 받고 7주간 깁스해야 한다는데 이제 겨우 1주. 너무 덥고 가렵고 답답하고 무겁고 힘들어요. 송티 응원해 주세요. 이제 6주를 더 버텨야 되는 건가요? 아, 진짜. 이 또 한참 제일 더운 여름에 다치셔가지고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좋은 생각 많이 하면은 몸도 또 금방금방 회복한대요. 그러니까 이 두 시간만큼은 또 송디와 함께하는 만큼은 걱정 내려놓고 신나는 마음으로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경 사랑할 거야로 이어갑니다.

거야 리메이크잖아요. 근데 아 진짜 이렇게 좀 잘 어울린다. 이렇게 리메이크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리메이크가 잘 된 곡은 일단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원곡이 있나?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약간 과하지 않으면서 좀 그 사람 목소리와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잘 된 리메이크 곡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박혜경 사랑할 거야가 참 좀 그런 곡이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아이유 꽃갈피 노래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꽃갈피 1, 2, 3은 우리 송편님들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저는 1, 2까지만. 또 송편님들이 생각하는 좀 잘 된 리메이크 곡도 있으시다면 많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해피라디칼님, 너무 더운데 시원한 느낌 드는 곡 주주클럽의 나는 나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시원한 노래 들으면서 또 분위기 풀어봐야죠. 해피라디칼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주주클럽 나는 나.

허쉬 애인이었고요. 그 전곡 박혜경 사랑할 거야 장현주 썸띵 스페셜이었습니다. 저는 박혜경 사랑할 거야를 이번에 좀 들으면서 이게 남이의 사랑할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2412번님 안녕하세요. 송인찬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해 드릴게요. 2412번님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저희가 잘 지켜볼게요.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S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0: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순회 경선 이틀째인 오늘 후보들은 강원 횡성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표심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서울시장과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언급한 뒤 당대표를 맡으면 말실수로 지역을 뺏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지역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청래 후보의 언행을 소환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후보는 사람은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며 김 후보를 향해 배신자론을 제기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 당에 대한 의리를 자신이 지켰으니 당원들이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의 지방선거 책임론을 다시 꺼내들며 내란 세력을 민주당과 대등한 경쟁 세력으로 부활시킨 것이 뼈아프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활동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까지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복지부는 고위험군 어르신 안부 확인과 경로당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최근 프로야구와 고교 야구 경기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사례 등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야외체육행사 안전관리를 강화, 가뭄지역 물놀이 행사에는 물사용 최소화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전국에서 기상가뭄이 발생한 가운데 부산과 경남 김해, 울산, 울주에선 심한 가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603mm, 평년의 82.3% 수준으로 경북 남부와 경남 지역에서는 주의 단계의 보통 가뭄이, 부산과 김해, 울주에서는 경계 단계의 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수를 저수지에 채우고 급수차를 동원하는 등 용수 확보에 나서는 한편 가뭄이 심한 댐의 용수 공급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의대가 2027학년도 신입생 절반은 지방학생을 뽑기로 해 서울 학생의 의대 진학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39개 의대는 선발 인원 3,508명 중 49.4%인 1,734명을 지방학생으로만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의 40%는 의무적으로 지방인재를 뽑는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올해 서울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의대 비율은 전체 인원의 절반에 불과해 가장 어려운 입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 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5: CBS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다.

0: 됐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쏟아지는 햇볕을 보면 꼭 하늘에서 나를 향해 거대한 핀 조명 하나 비춰주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 뜨거운 조명 안에서 땀을 흘리고 손으로 부채질하는 모습. 가까이서 보면 더위 그 자체지만 멀리서 보면요. 그게 또 여름의 한 장면입니다. 더위에 지쳐 잠깐 그늘을 찾고 아이스커피 한 잔에 세상을 다 얻은 표정을 짓는 우리 모두가 이미 오늘이라는 각자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바입니다. 슈퍼 트루퍼.

0: 아바의 Super Trooper, Like Hip 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 Hop, 하유진입니다. 정은우님께서 오늘도 즐거운 방송 신나 하셨고요. 양들의 침묵님,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셨네요. 하유진의 Like Hip Hop, 오늘도 2시간 좋은 음악들로 함께 할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7: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박그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북 취업이 잘 되는 경북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3: 경북.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마이클 잭슨의 The Way You Make Me Feel, CBS 뮤직 차트 29위에 오른 곡이었고요. 셰어의 Believe, 이 노래는 개인적으로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로라 브래니건의 Self Control, 겨울바다님 신청곡까지 띄워드렸습니다. 호박피자님께서 마트에서 전복 세일하길래 사다가 미역국 끓였어요. 온 지방 가득 미역국 냄새가 밥을 부릅니다. 저녁 준비 다 해놓고 이렇게 휴일에 듣는 것도 좋은데요? 하셨네요. 미역국! 전복 넣은 미역국이라니. 맛있겠다. 저도 초대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할 일 다 해놓고 여유롭게 음악 듣기 좋죠. 여유로운 시간에 라이키팝이 또 함께하겠습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iver's License, 그리고 이영규님 신청곡 Casey and the Sunshine Band의 Please Don't Go, 욜로님께서 청해주신 Eric Carmen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함께 들어보자.

Marvelous의 Please Mr. Postman이었고요. 크리스타우스의 나도 론론 그리고 인기 차트 54위 론넷의 Be My Baby까지 띄워드렸어요. 3521님께서 이렇게 덥고 땀을 많이 흘릴 때는 물 말고 이온 음료로 수분 보충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위에 어질어질해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알려주더라고요 하셨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요즘 그 더위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지럽고 약간 쓰러질 것 같고 속이 울렁울렁할 때는 물보다 그 마시는 수액, 경구 수액이라고 하나요? 그거 약국에 있대요. 그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온 음료로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 좀 심각해가지고 혹시라도 어지러우시면 당장 편의점이나 뭐 약국이나 달려가셔서 꼭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 요즘에 너무 위험해가지고요. 더워가지고. 우리 라이코님들 건강만 하셔야 합니다. 아시죠? 퀸의 We Are The Champions 5626님 신청곡 띄워드리고요. 짬보님께서 청해주셨어요. 에어로스미스의 Dream On 들어보자. I paid

이효진의 Like It Pop 주말은 1부와 2부 2시간 동안 함께하는데요. 아, 1부 끝곡이에요. 시아의 Unstoppable 김도윤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2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0: CBS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6: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7: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8: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10: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11: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2: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2: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3: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9: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0: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경향신문제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원 등 경기도 21곳에도 함께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숨을 쉬기도 어려운 극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다음 주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전국에서 기상 가뭄이 발생한 가운데 부산과 경남 김해, 울산, 울주에선 심한 가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603mm, 평년의 82.3% 수준으로 경북 남부와 경남 지역에서는 주의 단계의 보통 가뭄이, 부산과 김해, 울주에서는 경계 단계의 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수를 저수지에 채우고 급수차를 동원하는 등 용수 확보에 나서는 한편 가뭄이 심한 댐의 용수 공급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순회 경선 이틀째인 오늘 후보들은 강원 횡성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서울시장과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언급한 뒤 당대표를 맡으면 말실수로 지역을 뺏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지역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청래 후보의 언행을 소환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후보는 사람은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며 김 후보를 향해 배신자론을 제기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 당에 대한 의리를 자신이 지켰으니 당원들이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의 지방선거 책임론을 다시 꺼내들며 내란 세력을 민주당과 대등한 경쟁 세력으로 부활시킨 것이 뼈아프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이 레버리지 투자 열기와 반대 매매가 줄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반대 매매로 신용 융자 잔고가 감소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계 레버리지 ETF 규제가 강화되면서 과열 양상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워진 상황에서도 변동성은 여전히 높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 투자에 신중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일본축구협회가 당시 경기에 참여한 일본인 심판 4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2012년 한국과 쿠웨이트의 월드컵 예선에 참여한 일본인 심판 4명 가운데 2명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국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이 현재 기온은 31.4도, 습도는 52%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4: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9: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8: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0: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1: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이진의 Like It Pop 2부 열며 함께한 곡은 찰리 리치의 I Feel Love, 당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Like It Pop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을 참고해주시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영화 타인의 삶을 원작으로 한 화제의 연극, 타인을 향한 연민, 선한 영혼을 위한 소나타, 연극 타인의 삶입니다. 이 공연은 8월 15일 오후 2시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데비 깁슨의 Electric Youth, CBS 뮤직 차트 92위에 올랐고요. 마돈나의 Open Your Heart, 그리고 파울라 압둘라의 Promise of a New Day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3367님께서 하디, 아파트 화단에 어느새 맹문동 꽃이 자리 잡았어요. 더위는 곧 사라지고 선선해지겠죠? 하셨는데요. 제가 이 맹문동 꽃이 뭔지 검색을 해봤는데 와, 색이 이렇게 아름다운 보라색이 있나요? 약간 연보라색? 라벤더 느낌이 꽃인데 꽃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요. 너무 예쁘다. 하단에 이렇게 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더위도 곧 조만간 사라지고 선선해질 날 오죠. 당연히 오죠.

올 겁니다. 이제 조만간 또 잠자리도 날아다니고 하늘도 높아지고 하는 그런 선선한 날이 올 거예요. 꽃 사진 보니까 괜히 또 마음이 이렇게 들뜨네요. 존 레논의 Beautiful Boy, 심현우님 신청곡 띄워드리고요. 폴 매카트니의 No More Lonely Nights, 그리고 아리오 스피드웨건입니다. Can't Fight This Feeling.

I

세미 헤이거의 Your Love is Driving Me Crazy 였고요. 김동진님 신청곡 브라이언 아담스의 Summer of 69 그리고 인기 차트 58위 키스의 I Was Made for Loving You까지 띄워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노래 들어보죠. 휘트니 휴스턴이에요. Didn't We Almost Have It All.

휘트니 휴스턴의 Didn't We Almost Have It All이었습니다. 주말 두 시간 동안 함께한 하효진의 Like It Pop,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저도 날은 더워서 좀 지치긴 하지만 이렇게 같이 노래 듣고 얘기 나누고 하다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게 된 것 같아요.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하효진의 Like It Pop 오늘 끝곡은 찰리 푸스와 위즈 칼리파가 함께한 See You Again 준비했어요. 여러분 시원한 저녁 보내시고요.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경기도민이라면
4: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유래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9일 주일 주말의 CBS 조태임입니다. 얼마 전 마트에서 시금치를 사려고 집어들었다가 왜 이렇게 비싸지 생각을 하며 결국 내려놨는데요. 한 봉지에 6,500원. 그런데 시금치 가격이 이렇게 뛴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폭염. 고온의 잎채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서 시금치 가격은 한 달 전보다 2.5배 뛰었고 오이와 애호박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양식어류 폐사가 이어지고 광어와 우럭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 히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도 올 여름만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폭염이

반복될수록 히트플레이션도 점점 뉴 노멀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응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폭염이 닥칠 때마다 급등한 농산물 가격을 잡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말 한 시에 첫 곡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듣고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경원백님, 오늘 상대적으로 덜 더운 느낌이네요. 그동안 너무 더워서 그런 걸까요? 30도가 넘는데도 덜 덥다고 느껴지니까요. 제가 오늘 이 느낌을 똑같이 느꼈으면서 오늘 왜 이렇게 시원하지? 하고 온도를 봤는데 31도더라고요. 31도에도 이제는 시원하게 느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설아실님도 입추조 지나고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기대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또 방송 듣다가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현장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0: 49개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 토건.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현장 뉴스. 오늘은 한국일보 유튜브에 출연하고 계시는 이슈, 한국일보 유튜브 채널 이슈 전파사의 중책을 맡고 계시는 김태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활약 기대를 해보겠고요.
1: 네.
0: 네, 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어제 제주와 인천에서 순회 경선 있었는데 어제 방송 중에 저희가 속보로 좀 짧게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종합적인 결과 한번 살펴볼게요.
1: 예, 그 어제 제주 인천 순회 경선에서요. 김민석 후보가 합산 득표율 47.75%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42.08% 를 받았고요. 송영길 후보는 10.17%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제주에서 김민석 후보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네. 52.64%를 받으면서 과반을 넘어갔습니다.
0: 과반 넘긴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1: 예, 맞습니다.
0: 지역별 경선에서?
1: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39.89%로 40%에 조금 못 미쳤고요. 인천에서는 김 후보가 45.09%, 정청래 후보

0: 득표가 43.27%로 나타났습니다.
1: 네.
0: 누적 득표를 보면요. 김민석 후보가 76,844표, 그래서 45.42%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정청래 후보가 75,380표로 44.56%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16,955표, 그래서 10.02%로 나타났는데요.
1: 네.
0: 김 후보가 1,464표로 재역전에 성공을 한 겁니다.
1: 네.
0: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요. 1일 충청권 투표에서 김 후보가 303표 앞섰다가 2일 부울경 투표에서 정 후보가 1,211표 차로 뒤집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어제 제주와 인천에서 김 후보가 다시 1,464표 차로 앞서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입니다.
1: 네.
0: 문자 그대로 초박빙 상태입니다.
1: 그러니까 지난주 부울경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누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0.99%포인트 앞섰었는데 지금은 이제 김민석 후보가 0.86%포인트 다 1% 미만인
0: 예.
1: 거잖아요. 진짜 초박빙인데 오늘 결과 아마 방송 중에 저희 나올 것 같은데 중간에 소개해드리고요. 이 워낙 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접전이다 보니까 어제 합동연설에서도 이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했다고요.
0: 예, 김민석 후보가요. 당 대표가 되면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다면서 화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지금 분당대회 얘기까지 나오면서
1: 분당대회.
0: 예, 이제 우려가 많이 커지는
1: 네.
0: 상황이니까 일종의 뭐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건데
1: 네.
0: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바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대 비밀 연합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해놓고 덮어두자는 것이냐
1: 네.
0: 뻔뻔하다라고 맞받았고요. 진흙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잘해보자 잘해보세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후단협 사태를 다시 한번 소환하면서 당과의 의리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가 지킨다라는 배신자론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송영길 후보는 전임 대표인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서 당정 엇박자가 연일 뉴스 일면을 장식하는데 대통령을 이렇게 외롭게 두고 어떻게 총선을 이기겠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1: 이게 후보가 결과에 따라 메시지가 바뀌는 것도 좀 관전 포인트 것 같은 게
0: 네.
1: 초반에 그 순회 경선 전까지만 해도 정청래 후보는 네거티브 안 한다고 했었는데 충청권 결과 나오고 나서는 갑자기 네거티브를 하고
0: 예.
1: 또 김민석 후보는 초반에 네거티브 하다가 지금 이제 화합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아무래도 가진 자의 여유 같은 걸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워낙 이제 권리당원 수가 적다 보니까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0: 예, 오늘 오전 강원 행선 그리고 오후에 대구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렸고요.
1: 네.
0: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두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이제 곧 발표가 되는데
1: 네.
0: 그 강원과 TK의 권리당원 비중이 각각 전체의 2.9% 그리고 1.9%에 불과해서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는 이상은 초박빙 구도 자체는 오늘도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1: 네.
0: TK 같은 경우엔 다만 전략 지역이라서요. 득표의 5% 가중치가 붙는다는 점 정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그리고 진짜 승부처는 결국 다음 주 15일 호남 그리고 16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에서 갈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지역의 권리당원이 전체의 70%에 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대구 지역 합동 연설에 듣다가 왔거든요.
1: 아,
0: 그런데 대구 지역 합동 연설인데도 불구하고 이 후보들이 호남 연고를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 후보가 좀 승기를 잡은 거 아니라는 평가가 조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1: 네.
0: 제주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신 당원의 비중이 높아서 호남 전초전 그리고 인천은 수도권 전초전의 성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곳에서 모두 김 후보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호 투표제가 적용이 되면 송 후보의 지지세가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 쪽으로 더 많이 몰릴 것 같다라는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대체적인 분석은 호남 쪽은 이제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할 것으로 봤고 수도권 민심은 정청래 후보 쪽에 지금 기울어졌던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어제 이제 제주, 인천 결과가 일종의 전초전 성격이었는데 그 두 경선에서는 일단은 김민석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최고위원도 한번 볼게요. 최고위원도 굉장히 치열해요. 다들 지금 5명을 뽑는 건데 친명계, 친천계 구도 지금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0: 관전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하나는 당선권 5명이 친명 3대 친청이냐 아니면은
1: 네.
0: 2대3이 되느냐 이 문제고요.
1: 아.
0: 또 다른 하나는 1위 득표자 이른바 수석 최고위원을 친청계인 최민희 의원이 하느냐 아니면은 네. 친명계인 박선원 의원이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을 말씀을 드리면요. 최민희 후보가 21.03%로 가장 앞서 있고요. 네. 박선원 후보가 16.80%, 한민수 후보가 14.45%, 서미화 후보가 14.12%, 그리고 김용 후보가

0: 12.64%로 5위 달리고 있고요. 네네. 이성현 후보가 11.69%로 이제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 5위 커트라인 다툼에서 김용 후보가 이성윤 후보를 앞서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1: 지금 최고위원 순위 변동은 지금 누적까지 뭐 계속 매해 변화가 없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성윤 친청계인 이성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고지가 전북이라서 15일 호남 경선의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 경쟁은 누적으로는 지금 최민희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어제 제주 인천에서 박선원 후보가 16,819표로 처음으로 1위에 올랐고요. 최민희 후보가 16,060표로 2위였거든요. 네. 최 후보가 최근에 전당대회 일베 문화가 침투했다라고 주장하고 이제 김용호 후보에게 박쥐라고 부르는 등 네. 논란을 좀 일으키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수석 최고위원을 달리다 막판에 낙선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사례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지금 워낙 최민희 후보가 좀 큰 격차로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전될까 싶긴 한데 이제 남은 게 호남이랑 수도권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 또 지역구가 인천이다 보니까 네. 또 인천에서 또 어느 정도 좀 잘 나온 것 같다 선전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짚어볼게요.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에서 해킹 사고가 있었는데 정청래 지도부 시절 발생한 건데 이게 1년 지나서 지금 알게 됐다고요?
0: 예,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서요. 회원 17,088명의 아이디와 성명 그리고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가 외부의 사이버 공격으로 유출이 됐습니다. 해킹이 발생한 시점이 지난해 9월 2일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민주당이 11개월 동안 파악을 하지 못하다가 지난 6일에 관계기관의 제보를 받고서야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1: 네.
0: 이 민감한 대목이 지금 전당대회 투표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당원관리 시스템 및 온라인 투표 시스템과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 이번 해킹과 무관하고 전국 당원대회 온라인 투표는 안전하게 운영 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 네.
0: 다만 사고 시점이 정청래 후보 당대표 재임 시절이라서 당권 경쟁에 지금 소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1년이나 됐다 문제고 무려 만 명이 넘는다니 문제고 아직 진상을 몰라서 문제라면서 관리 무능은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승래 당시 사무총장이 오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1: 이게 뭐 전당대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그 후보들 간의 그 공방에선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 소식 가볼게요. 다음 달부터 경찰에 이른바 상피제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해당 경찰서 수사하지 못하게 한다. 이 장윤기 사건 때문에 이게 도입되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1: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0: 예, 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회의를 열었는데요. 경찰관이 가족 관련 수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가족 사건 상피제를 다음 달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서에서 근무하거나 최근 3년 내에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좀비석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이런 사건들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게 해서 수사를 네. 한다는 겁니다. 9월 초부터 내부 지침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요. 이후에 훈령을 개정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해온 수사 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해서 개편을 하고요.
1: 네.
0: 내부 비리 수사대를 출범시키고 신고자 익명 보장을 위한 변호인 대리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 이 상피제는 진작에 도입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0: 도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는
1: 어느 정도 도입했는데 네.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네요.
0: 예.
1: 네. 근데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의 사건이 45건이었다고요.
0: 예, 맞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지난달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경찰 가족 사건 117건 중에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경우가 45건이었고요. 그리고 피해자 고소고발 진정인인 경우가 72건이었습니다. 117건 중 111건이 일선경찰서에 배당이 돼 있었는데 감찰조사까지 간 사례는 자신의 가족 보이스 피해, 피싱 피해 사건을 직접 담당한 한 건뿐이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44건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서 시도 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 조치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이런 사건을 별도로 파악 관리하는 체계 자체는 없었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종합하면 117건 중에 111건이 일선 경찰서에 배당이 됐다는 거는 그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 거의 대부분이 그냥 연구가 있는 동네 경찰서에 맡겨졌다는 거잖아요.
0: 네.
1: 지금까지 너무 허술하게 관리돼 있었다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파악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0: 근데 이렇게 상폐제를 도입한 배경 앞서도 얘기했지만 장윤기 사건 뭐 이런 것도 있고 민주당이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믿을 수 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1: 예, 맞습니다. 그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커지면서 이해 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면서 만들어진 건데 일단 뒷북 지적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도 제척 회피 제도가 있었는데 최근 6년 6개월간 제척 회피 건수가 77건이었거든요.
0: 6년 동안 77건이요.
1: 네네. 네. 가족 사건만 들여다본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117건보다 적었다는 건 건데.
0: 그럼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거네요, 완전히.
1: 예, 특히 경찰 현원이 14만 5천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점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법적 근거입니다. 내부 지침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훈령을 나중에 만드는 구조라서 강제력과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상피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관서 수사를 막을 뿐 경찰 조직 내에 접근 정보에 대한 접근이라거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영향력 까지 원천적으로 타단할 수는 없다라는 한계점도 지적이 됩니다.
0: 네네.
1: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10월에 개정되는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 수사권이 엄청 커지게 되는 상황에서 비대해진 권한에 걸맞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단순히 가족 사건뿐만 아니라 지인이라든가 뭐 수많은 관계성들이 그렇죠. 경찰관들한테 있을 텐데 경찰의 자족 노력만으로 외부 기관의 감찰 등이 없이 가능할지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지금 딱 드는 생각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고 담당 수사관은 별개였잖아요.
1: 예.
0: 그냥 그 고위 그러니까 담당 관계자였다는 것 때문에 그 봐주기 수사를 한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친척만으로 한정하면은 좀 이번에도 드러난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게.
1: 맞습니다.
0: 네.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그 전당대회 보가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 조금 들어오면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얘기로 가볼게요. 장노호 대표 그 징계 정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징계 대상에 오른 의원들 누구누구예요?
1: 예, 현재 징계 절차가 개시된 현역 의원이 4명입니다. 기존에 징계에 넘겨졌던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의원과 또 돌려차기 논란이 불거진 서범수 의원 그리고 또 진 의원 한 번 더 받게 됐어요. 징계 절차가 같이 개시된 상태입니다.
0: 네.
1: 진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까지 합쳐 두 건의 징계가 진행 중이고요.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국회 부의장을 찍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논란 그리고 권영진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게 이유가 됐습니다.
0: 그런데 지금 윤리위도 문제잖아요.
1: 예.
0: 윤리가 사실 7명이었다가 지금 다시 2명이 최근에 사퇴를 하면서
1: 네.
0: 또 절차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징계 이제 그대로 한다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7명이 됐다가
0: 네.
1: 5명이 됐다가 다시 7명이 됐다가 지금 다시 5명이 된 상태거든요.
0: 네.
1: 그렇지만 징계가 멈추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가 문제인데 급하게 하지 않겠다는 기류는 읽히는데 윤민호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물러날 뜻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장동욱 대표의 권력 기반이 강성 당원들이잖아요. 이들이 징계 요구도 만만치 않고 또 장동욱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분들이라서 징계할 만한 명분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뭐 징계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고강도 징계가 나올 걸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0: 장동욱 대표 입장에서 어느 정도 명분을 좀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 네.
0: 네. 그 실제로 이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사실 관건이잖아요. 2028년 총선까지 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좀 고강도 징계가 나올까요?
1: 거의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0: 네네.
1: 당 안팎에서 나오는 징계가 보통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의 중징계를 그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0: 네네.
1: 2년 이상 당원권이 정지되게 되면은 2028년 총선 때까지 선발이 묶이게 됩니다. 특히 징계 대상 의원들에게는 제명이나 탈당보다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는데요.
0: 당원권
1: 정지요. 예, 예. 왜냐하면 공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입니다.
0: 네.
1: 다만 이런 징계가 나올 경우에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조광환 최고위원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이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러니까 당장에 뭐 박민영 전 미디어 대변인의
1: 네.
0: 막말 논란 같은 건 왜 징계 대상 안 되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소식도 짚어볼게요. 국정조사특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고요.
1: 예, 이번에는 이른바 타임머신 입력 의혹입니다. 주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선관위 로그 기록을 조사한 결과 시간대별 투표일 입력 과정에서 117개 투표구의 투표자 수가 해당 시점보다 1시간 30분 이상

0: 앞서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안 됐는데 그 시간대에 투표자 수가 미리 입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선거별로 지방선거에서 47곳, 대선에서 26곳, 그리고 총선에서 44곳이라면서 합수본을 향해서 수사 범위를 지방선거에 한정하지 말고 대선, 총선 투표자 수 입력까지 확대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1: 그런데 지금 이제 정작 올림픽공원에 쌓여있는 투표용지 재검토는 왜 안 되고 있는 걸까요?
0: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유인데요. 국민의힘 내부가 갈린 상태입니다.
1: 네.
0: 윤상현 특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재검표를 대체할 수 없고 재검표도 특검을 대체할 수 없다면서 재검표에 적극적인 상태인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재검표보다 특검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1: 네.
0: 주진우 의원도 선관위 위주의 올림픽공원 재검표는 증거인멸이라면서 서버 검증이 먼저라는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달 22일 국조특위에서 재검표가 의결이 되지 못해서 사실상
1: 네.
0: 무산이 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오히려 재검표를
1: 그러니까요.
0: 반대하는 좀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1: 확실히 하려면 재검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0: 네, 그런데 네.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적 계산이 재검표 결과가 깨끗하게 나오면은 이제 의혹을 이끌어갈 동력이 사라진다라는 계산이 깔렸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1: 그래서 재검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네, 요 내용 중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속보 들어서 짧게 전해드리면은 지금 강원과 경북 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이긴 1위를 했고 또 대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요 내용 추가 소식 들으면 또 전해드릴게요. 날씨 얘기로 가볼게요. 오늘 시원한 느낌이 든다는 이제 의견들 청취자분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실제 김도원 기자도 좀 느꼈어요?
0: 어제 같은 경우에 열대야가 네. 풀리면서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잠을 잤습니다.
1: 아, 실제로요?
0: 예,
1: 근데
0: 예.
1: 이게 17일 연속 이어지는 열대야가 멈춘 거라면서요?
0: 예, 맞습니다. 지난 7월 23일 이후로 서울에 17일째 이어졌던 열대야가 어젯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 네.
0: 밤사이 기온이 24.5도까지 내려가면서 초열대야의 버금갔던 전날보다 4도가량 낮았던 거거든요. 동풍이 약화하면서 서쪽으로 유입되던 뜨거운 공기가 주춤했고 복사냉각까지 활발했던 영향입니다.
1: 네.
0: 다만 낮더위는 여전한데요.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오늘도
1: 네.
0: 전국에 폭염 경보, 폭염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그리고 그제 하루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202명이고 사망자가 3명입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자가 3,089명이고 누적 사망자가 26명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환자 수는 좀 적은데 사망자는 오히려 많은 상태입니다.
1: 태풍 얘기도 볼게요. 태풍 13호 태풍 돌핀과 15호 찬홈 한반도로 올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태풍 오면 좀 더위가 꺾일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 많으신데.
0: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두 태풍 모두 한반도를 비켜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의 최악의 폭염을 이어가게 한 고기압이 태풍과의 삿바싸움에서 우위를 지키면서 당분간 국내의 태풍 영향이 희박하다라고 합니다. 태풍이 중국으로 향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특성상
1: 네.
0: 뜨겁고 습한 동풍이 오히려 유입이 돼서 더 뜨거워질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극한 폭염의 정점은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서쪽 지역의 33에서 35도 안팎의 더위는 광복 절 무렵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1: 당분간 덥겠지만 그래도 극한 폭염은 그래도 좀 잦아들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주간 나온 말들의 여파를 살펴보는 말의 맛 시간입니다. 시사유리사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뭐 이번 주도 참 많은 말들이 쏟아져서 네. 요리 재료는 많아서 고민 없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1: 재료는 쏟아지지만 네. 이걸 어떻게 만져야 하나. 또 다른 고민이 있죠.
0: 네, 재료가 네. 너무 많아서 또 고민이고.
1: 그렇습니다.
0: 네, 오늘의 첫 번째 말은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참 이거 옮기기도 싫은 말인데. 네. 이번 주에 파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네, 옮기겠습니다. 돌려차기 한번 하죠.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라는 발언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네. 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0: 네, 이게 다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발언인데 뭐 이번 한 주 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1: 네, 지난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까지 없어지는 법안이고요.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간담회를 주최했는데요. 이 자리에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해왔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가명으로 김진주 씨라고 하죠. 김진주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 이전에 참석자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네. 맞은편에 앉아있던 같은 당 진종호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판 하죠라고 얘기를 했고 네.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향한 추가 가해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자 서 의원과 진 의원은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드린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8월 5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라고 발언을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자리 지금 이거 참 그 피해자 불러놓고 토론하는 자리인데 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좀 논란이 됐던 상황인데 이 서범수 의원과 진종호 의원 발언부터 좀 볼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1: 네, 이 발언이 만약에 뭐 사석에서 할 법한 발언이 실수로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나간다거나 뭐 이러한 류의 사건인가 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은 사석에서 해도 안 될 말이거든요. 네. 돌려차기 사건 이게 무슨 돌려차기가 스포츠도 아니고 이 범죄 현장에서 가해자가 했던 행동인데 이걸 어떻게 한번 해야 될 행동이라는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인간적 이해를 동원해도 네.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발언이겠고요. 그리고 이게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네.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가 거대 여당의 힘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야당 의원 입장에서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서범수 의원하고 진종호 의원은 야당 의원일 뿐만 아니라 네. 당내에서도 비주류인 친한계로 그렇죠.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더욱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걸 보면 국회의원들은 어떤 처지를 떠나서 다 여유가 이렇게 있는 것인가.
0: 아, 절박하지 않네요.
1: 네, 이런 네.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0: 일단 피해자가 징계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피해자가 모든 걸 전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1: 네.
0: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범죄들도 보면 피해자의 의사가 중시되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다고 해도 그거는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징계를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가
1: 네, 네.
0: 예,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권파 쪽에서는 이 비당권파를 징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렇죠.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1: 네.
0: 근데 당권파가 평소에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이들 의원들의 잘못이 정당화 합리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네.
0: 그런 사태가 싫었다면 더더욱 처신을 잘했어야 된다. 얼마 전에 멱살잡이를 했던 권영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더 정치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더욱더 제대로 된 마음가짐, 몸가짐을 가졌어야 된다. 오히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발언은 뭐 당권파냐 비당권파냐가 문제가 되는
0: 그렇죠.
1: 게 아닌 거. 이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피해자가 이제 사과 받아들였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부적절한 말을 했느냐 이 부분에서는 좀
0: 네.
1: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도 살펴볼게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개정 형소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안 읽어봤을까요?
0: 이게 이 사안이 전국 최대 쟁점 중에 하나거든요.
1: 네.
0: 읽어보지 않았다고 해도 부적절한 거고 대통령이 그리고 읽고 모른 척해서도 부적절한 거다 이렇게
1: 네.
0: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의도 대통령의 의도는 좀 보이는 게 이 질문을 합니다. 검사는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라고 질문을 업무보고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데 명시적 금지는 아니지만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사라졌다. 이렇게 답변이 법무부 장관한테 나오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럼에도 대통령이 굳이 물어봤을까. 이거는 검사가 수사를 할 가능성이 아예 사라졌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 대통령이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느냐 물어봤거든요.
1: 네.
0: 결국에는 현재 하고 있는 협동수사, 합동수사와 같은 것은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불만이나 불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네.
0: 그러면 보완이나 수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정부에서 재개정할 시도도 있을 수 있다.
1: 아.
0: 이렇게 좀 관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당대회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당대회 전까지는 당원이나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역풍이 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수정이나 이런 거를 삼가겠다, 여지를 안 주겠다 이런 걸로 봤을 때
1: 네.
0: 결국에는 이 흐름이 그 전당대회가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사실 이렇게 국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놓고 전당대회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0: 네.
1: 달라지는 것도 사실 문제긴 해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됐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 가능성도 지금 예의가 되고 있는 거고 계속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유의해야 할 점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0: 네.
1: 게 있을까요?
0: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을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우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는데도
1: 네.
0: 숙고 없이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법안을 실제로 저지한다거나 보완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이게 민주당의 악재로 보고 정치적 이익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돌려차기 관련한 그런 부적절한 발언까지도 나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1: 네.
0: 이렇게 정치권이 제 역할과 명분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일단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됐고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점검해봐야 될 것이 있을 텐데
1: 네.
0: 이제 검찰이 보안수사 요구권하고 사실확인권 이 정도로 남겨놨거든요. 근데 이것이 수사 수준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찰 수사나 수사청 수사에 대한 어떤 통제가 될 수 있을 거냐 사건 암장의 가능성이 묻히지 않을 거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1: 네.
0: 그렇다면 결국에 향후에 뭐 언론 같은 경우는 뭐 피해자라든지 고소인 고발인 쪽에 관련된 취재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결국 이제 이 수사권 조정의 빈틈을 고소 고발인이나 피해자나 언론이나
0: 네.
1: 시민단체나 모두 다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된다.

0: 네.
1: 간도 안 보고 품평을 한 것이 아닌가. 개정 형소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도 또 비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0: 제가 오늘 마침 낮에 콩국수를 먹었는데
1: 아 콩국수가 맛있는 음식이기 네. 때문에 제가 더더욱 맛있는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0: 네.
1: 상한 콩국물로 만들 수가 있느냐.
0: 아, 네. 그러니까요. 뭐, 맛있는 콩국물로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말은요?
1: 네. 두 번째 말은 세 사람의 말을 묶어서 준비해왔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책임져야 합니다. 민정수석실에 감찰이 필요하다.
0: 네.
2: 특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0: 아, 제가 두 번째랑 세 번째 말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두 번째 말은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인 것 같고 세
1: 맞습니다.
0: 번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데 첫 번째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1: 네, 첫 번째 말은 정청래 후보가 한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대표 경선에 출마했고 민주당의 전직 대표이기도 하죠. 한국 증시에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요즘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월 5일 2차 당대표 후보 TV 토론에서 정청래 후보가 포문을 열었는데요. 상품 출시가 김민석 후보가 총리 재직 시절 추진됐으니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서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고요.
0: 네.
1: 조국 혁신당도 어물쩍 넘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8월 5일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금융의 실패라면서 민정수석실에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촉구를 했고요. 이게 다 같은 날이에요. 8월 네. 5일 같은 날에 야당 대표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게 정책 실패 정도가 아니라 로비나 부정한 결탁까지 살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는 당연하고 특검까지 가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 특검, 민족수석실, 감찰 다 발언들이 센데
1: 네.
0: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뭐 한국 증시에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거는 대부분 다 인정을 네. 하는 것 같아요. 이것부터 좀 문제점을 살펴볼까요?
1: 이게 이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불안해지고 하락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0: 네.
1: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독립 변수가 됐다기보다는 매개 변수, 조절 변수 정도가 되지 않았나
0: 네.
1: 싶은데 일단 올 상반기에 상당히 주가가 빠르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기대감을 선반영을 많이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늦게 올라탄 사람들, 늦게 투자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0: 네.
1: 그러면 투자 심리가 좀 어떻게 되냐면 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면 빨리 팔아야 될 텐데 이런 심리가 빨리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노이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악재 소식에 크게 투자 심리가 또 흔들리고
0: 네.
1: 빨리 매물을 내놓게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또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0: 네.
1: 이제 여기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좀 이런 성향을 강화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ETF 운용 자체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0: 네.
1: 이게 결국에 뭐 1만큼 벌면은 2만큼 벌도록 해줘야 되고 1만큼 손실을 보면 손실은 또 두 배가 되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날마다 조정을 하거든요.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날 올랐다 그러면 더 사들여야 돼요. 이 운용사 입장에서는.
0: 네, 네.
1: 근데 그날 내렸다 그러면 더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장 종료 전에 더 주가가 불안하게 움직이게
0: 네.
1: 되는 그런 요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올해 4월에서 5월 넘어갈 때 몇몇 그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벌어져서 코스닥은 이미 그때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급 쏠림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또 이 ETF 레버리지가 했다고 볼 수 있겠죠.
0: 네.
1: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상품이 많다고 하지만 되게 여러 종목에 걸쳐서
0: 네.
1: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도입했기 때문에 이 쏠림 현상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은 했다
0: 네.
1: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0: 그니까요. 또 이제 어제 그 염승환 저희 LS증권 이사님과
1: 네네.
0: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중이 60%다 보니까
1: 그렇죠.
0: 여기 휘청이면은 다 같이 너무 크게
1: 네.
0: 급락을 하는 거예요.
1: 네.
0: 이런 문제점이 우리 시장에서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사과나 문책 뭐 감찰 특검 이런 것 까지 도입을 해야 될까요?
1: 네, 그 전에 저는 오늘 제가 갖고 온 발언들의 당사자분들의 행보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걸 비판한 사람들이 그 자격이 있는가 이 문제거든요. 정청래 후보부터 먼저 보면 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게 처음 상장된 게 올해 5월 27일입니다.
0: 네.
1: 근데 5월 29일에 정청래 후보가 민주당 당 대표 신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식 계좌를 보고 흐뭇하면 민주당 지지해 달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0: 네,
1: 그때
0: 네.
1: 한창 주가가 올라갈 때였잖아요.
0: 네.
1: 그냥 거기에 그냥 얹혀가지 않았었느냐. 정청래 후보가 언제 정부에서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거.

0: 만든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당시에 여당 대표였습니다. 그럼 국무총리한테 책임을 떠넘길 일인가.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면 거의 삑쓰리잖아요. 그럼 같이 책임져야 될 네. 입장인데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시 대표입니다. 5월 6일에 뭐라 그랬냐면 네. 코스피 7천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때 이미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는 반대했느냐. 그때는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층 표가 필요하니까 축혀 올렸다가 지금에 와서 네. 뒤늦게 비판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그러면 그때 반대했었느냐.
1: 네.
0: 걱정한 적이 있었느냐. 그런 걸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1: 사실 그때는 주식시장이 워낙 좋고 하니까 그 반대 목소리가 별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제가 봤을 때는 무관심했거나 그 레버리지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뭔가 안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뭐라고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거나. 근데 그게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이 레버리지 상품은 2026년 올해 1월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2월, 4월 동안 내내 준비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네. 그때 야당으로서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 네네.
0: 그러면 장동혁 대표나 정청래 후보나 조국 원장은 남을 욕하기 전에 나는 왜 반대를 안 했지? 나는 그때 뭘 했지라는 반성부터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이제 내 덕이라고 하고 또 이제 안 좋으니까 네. 네 탓이다 이렇게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 정부와 정치권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0: 일단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건 분명합니다. 관련자 문책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겠고 그리고 그 주범으로 지금 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꼽히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돌아봐야 될 게 정책도 정책이지만 정부를 운영하는 기조이거든요. 김용범 실장은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전국에 관심을 많이 받고
1: 네.
0: 마치 주도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보다 더 높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에 이게 그릇도 돌리면 깨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1: 네.
0: 김용범 실장을 너무 이렇게 노출시키고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 좀 판을 짠 것도 문제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견제도 더 많이 받고
1: 네.
0: 앞으로 아마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길게 중이 쓰려고 했던 인사일 텐데
1: 네네.
0: 더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 이런 부분은 정부 운영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내외부의 반대나 우려가 있었는데
1: 네.
0: 누군가 이걸 부당하게 꺾었는가.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1: 네.
0: 1차적으로 국정조사 정도 이 정도는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사안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치권을 보면 느껴지는 게 제가 이런 농담까지도 하게 됐어요. 민주당이 손뼉 치면은 주식을 팔고
1: 네.
0: 국민의힘이 핏대로 올리면 주식을 사라.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제 7월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1: 네.
0: 그때 더욱더 화력을 높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지난 7월 31일에 갑자기 주가가 하루에 17% 포인트를
1: 네.
0: 올라가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자꾸 주가 그래프 올라가면 한쪽에서 박수치고 내려가면 한쪽에서 화내는데
1: 네.
0: 그래프 쫓는 정치를 하지 말고
1: 네,
0: 전반적인 어떤 그 시장 상황이나 자본시장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보는 정치를 해야 된다.
1: 네.
0: 그래프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부담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이 가장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야당도
0: 네.
1: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느껴야 된다.
0: 그렇죠.
1: 지금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기보다 각자 지금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정치인들의 말 어떤 맛인가요?
0: 네, 덜 익은 콩나물이 탄밥 탓을 하는 상황이다. 전체적인
1: 네.
0: 비빔밥이 있는데
1: 네.
0: 비빔밥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밥이 타기도 했지만 콩나물도 덜 익어놓고 야, 너 밥 뭐 너 왜 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1: 네.
0: 예, 저는 이럴 때일수록 물론 야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할 역할이 있는데 근데 본인도 짚지 못했다면 먼저 고백하고 시작하는 게 국민들이 봤을 때도 더 납득할 수 있는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김수인 평론가 말이 맞긴 한데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0: 근데 이게 왜냐하면 저도 네. 평론가로서 언론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레버리지 이거 도입할 때 나는 반대했었나? 하니까 좀 스스로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걸 얘기 안 하고 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좀...
1: 네, 김수인 평론가의 자기 반성과 함께
0: 그렇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준비해 오신 마지막 말은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말은 무더위에 관련된 말입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정류장만 모아서 웹지도를 만들었다.
1: 지금 뭐 폭염 오늘은 조금 낮았다고는 하지만 이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에어컨이 나오는

0: 정류장을 웹지도로 표기한 사람이 있나 봐요.
1: 네. 밀폐형 버스 정류장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죠. 네. 그리고 지하철 쉼터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거를 표시하는 웹지도가 나왔습니다. 20대 직장인인 염지석 씨가 개발했는데 네. 염 씨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밖에서 잠깐 친구를 기다리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어플을 만들게 됐다. 라고 얘기를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의 필요를 연결시킨 거죠. 그리고 20대 대학생인 유민준 씨라는 분도 그늘로라는 어플을 만들어서 화제가 됐는데 네. AI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태양의 고도와 방향, 주변 건물의 높이 다 참고를 해서 최단 경로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그늘이 많은 경로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안내하는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수 공작소라는 서비스 어플도 있는데 네. 주민센터, 경로당 등의 무더위 쉼터의 위치를 안내하는 그런 어플 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노력으로 유용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이거 보니까 그 생각 나더라고. 버스 기다릴 때 너무 춥거나 이러면 은행 그 현금 인출기 고개 들어가서 그렇죠. 기다리거나 네네. 이랬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건 이제 앱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기술도 이제 발전했고 이제 기술을 다루는 사람도 이제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생활에 유익한 이런 프로그램들 좀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도 좀 계속 늘어날까요?
1: 네, 염지석 씨, 유민준 씨가 동아일보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한 기사가 8월 8일 공개가 됐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어플을 개발하는 것은 예전보다 상당히 쉬워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하지만 이분들의 고충도 있었던 게 유민준 씨 같은 경우는 총 비용 2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광고 수익으로 충당이 안 돼서 사비를 털어놨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데이터도 좀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 때문에 네. 이걸 취합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비용이라든지 기본 데이터 이런 것들은 공공의 책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0: 네, 에어컨 나오는 정류장을 모아서 웹지도를 만들었다. 요 시민들의 노력은 어떤 맛인가요?
1: 네, 동네 찬우물에 마셨다. 네, 더위를 피하는 맛이기도 하고 또 그 네. 찬우물 근처에 모여서 또 동네 주민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공동으로 또 위기에 대처하는 네, 그런 또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0: 동네 찬우물의 말 되게 좋네요. 뭔가 정감 있고.
1: 아, 그렇죠.
0: 네. 네. 오늘 맛볼 노래는요?
1: 네, 이 노래는 겨울에 많이 듣던 노래인데 예전에 네. 뭐 부르이웃돕기라는 이름의 그런 캠페인을 할 때도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이제 여름도 네. 사회 연대가 더 필요한 계절이다. 이런 의미에서
0: 네. 네,
1: 이게 꼭 추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네. 준비해왔습니다.
0: 네, 오늘 김수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은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1: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인천도시공사.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8: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7: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8: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7: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8: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7: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8: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7: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들려드린 노래는 이예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였습니다. 비옴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비옴님 황금 주말에도 뜨거운 현장에서 열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네요 하면서 신청곡 주셨고요.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님과 김민아 평론가님 혹시 쌍둥이시냐고 나이도 같고 무슨 사이일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민주당 그 오늘 경선 결과를 전해드리고 갈게요. 강원과 대구 경북 투표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역별 득표를 합산한 결과 김민석 후보가 48.54%로 1위를 기록했고요. 정청래 후보 44.40%, 두 후보 간 차이는 4.14%포인트고요. 송영길 후보는 7.06%를 차지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은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6.01%, 정청래 후보가 44.53%로 2%포인트 이내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접전이죠. 송영길 후보는 9.47%고요. 그리고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누적으로는 최민희 후보가 20.28%로 1위고요. 박선원 후보가 16.74%로 2위, 그 3위 한민수, 4위 서미와 5위 김용 후보 순으로 나타났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자 몇 분 소개해드리면은 천생연분님 콩국수에 소금 대 설탕 뭐 넣어 드시냐고 여쭤보셨어요. 저는 소금을 넣어서 먹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카엘님은 오늘 저녁 아내가 갑자기 감자탕이 먹고 싶다고 해서 오토바이 타고 포장하러 다녔는데 이게 뭐죠? 오늘 날씨 약간 선선한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더워서 오토바이 탈 생각 못했는데 더운 날씨 너무 적응 안 되는데 오늘은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오늘 다들 조금 시원해졌다 이런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여러분 많이 좋아하는 역사 코너 이어갑니다.

0: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0: 인드타임은 조선시대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조선사 평행이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오늘 특집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 이렇게 남양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제 얘기 들으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예. 조사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1: 그렇죠.
0: 그랬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사건을 갖고 오셨나요?
1: 오늘은 이제 정조 때 있었던 네. 평산 박여인, 보금 박조이나 박소사라고도 쓰는데 그 사진 네. 사건입니다.
0: 아.
1: 그 옛날 여자애를 이름을 적을 때 그 한글로는 순한글로는 조이라고 쓰고 한자로는 소사라고 적거든요.
0: 아.
1: 그래서 이게 여자의 이름이다라고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으로 본다면 오히려 여사.
0: 아.
1: 그 약간 그런 식으로 여자에게 붙는 호칭에 가깝습니다.
0: 아. 네네.
1: 왜냐하면 옛날에 여자 이름은 공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겨졌거든요.
0: 아.
1: 그래서 왕비나 양반의 여성들의 이름은 몰래 이 조폭 같은 데나 적지 대놓고 적진 않고
0: 아.
1: 예외가 있다면 천민 여자들 이름은 아무렇게나 적습니다.
0: 아 그거는 또 드러나도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예.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쵸.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1: 그래서 만약에 양반 여인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떨어지면 그 사람 이름이 기록이 돼요.
0: 네.
1: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육신의 아내와 딸들. 그 남편이 이제 처형당하고 나서
0: 네.
1: 그 아내와 딸들 이름이 전부 실록에 기록돼 있습니다.
0: 오.
1: 그런 건데
0: 네.
1: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평산 박여인의 사건인데
0: 네.
1: 이 사람이 그 1785년 황해도 평산입니다.
0: 네.
1: 그 목을 메고 죽은 시체로 발견되는데
0: 아.
1: 문제는 칼에도 찔려 있었습니다.
0: 아.
1: 근데 만약에 목을 맸다면 자살이지만 칼에도 찔려 있으니
0: 그렇죠.
1: 뭔가 이상하죠. 예,
0: 거죠.
1: 예.
0: 네.
1: 게다가 그 이 박여인은 조씨 집안으로 시작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수상하다
0: 네.
1: 싶어서 이 친정 가족들이 신고를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험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0: 네.
1: 이제 그 출동을 해서 검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평산의 수령이 현장에 나가는데 그냥 나간 게 평산 부사가 갔는데
0: 네.
1: 그냥 간 게 의관 즉 의사랑 율관 법 다루는
0: 아,
1: 전문가
0: 네네네.
1: 그리고 오작인 저번에 얘기한 검시원이죠.
0: 네.
1: 예, 그 사람들이 이 시댁인 조씨네 집으로 가죠. 근데 처음 그 결과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아서 자살한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0: 근데 자살이라고 본 이유는 그 목맨 뭐 흔적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1: 일단 목을 메고 있으니까
0: 아.
1: 그렇게 한 거겠지만
0: 네네.
1: 그게 뭔가 계속 수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검시를 할 때 보통 이 자살인은 대부분 조선시대 때는 이제 목을 메서 자살한 것들이 많은데 이

0: 약간은 미신 같아 보이면서도 나름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라면 파 밑동을 빻아서 이걸 더운 물에 데친 다음에 이 모기 그 목을 매단 흔적을 목이 남거든요. 네. 그걸 에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올려두고 그다음에 저번에 얘기한 대로 술 지기매하고 이제 식초 같은 걸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파 밑동에 넣어놓으면 그 멍자국이 목에 있는 멍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1: 네네.
0: 그랬는데 실제로 이거 목을 매단 시체로 발견됐는데. 실제로 이게 뿌려보니까 이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1: 그러면은 자살이 아닌 거네요.
0: 칼에 찔려 죽은 건데 칼에 찔린 곳이 또 세 곳입니다. 그러니까 후골 뒤에 두 곳은 깊지 않은데 이제 그 식도하고 기도 사이에 이 찔린 상처가 굉장히 깊어서 이게 직접적인 사인의 원인이다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반항은이라고 방어은이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싸웠으면 박연이 싸웠으면은 손이나 막 얼굴 그런데 상처가 있는데 상처.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검사했지만 타살 흔적은 없다라고 그래서 자살로 했습니다만 근데 이게 좀 뭔가 수상하죠. 그래서 시댁에선 자살이야 끝났어 빨리 장례를 치르자라고 하는데 친정에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여인의 남동생이 한양까지 가요. 그래서 정조가 이제 황차를 하는데 거기에 막 종을 징을 두들기면서 엎드려가지고 제 그 누이가 죽었는데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제발 다시 검사를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가 다 들어보고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좀 이상하네. 그러면서 특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수사를 해라. 그래서 암행어사까지 파견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세 번째 검사를 하는데 이게 그 결국 여기서 뒤집어지게 되죠.
1: 결과 뒤집어 타살로 난 거예요.
0: 왜냐하면 이제 그 무언록 같은 데 보면은 자살한 경우에는 이게 한 번 찌르겠습니까? 두 번 찌르겠습니까? 세 번 찌르겠습니까?
1: 한 번 하겠죠.
0: 한 번 찔러도 어려운 것인데 그러니까 그 찔러서 죽은 거는 칼자국 하나고 찌른 다음에 다시 찌른 것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아무리 자살을 하고 싶다고 해도 어린 처자가 시집 간 지 며칠 몇 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여러 번 자기를 찌른 게 가능한 거냐? 이것은 아마 누워있다가 찔린 것일 거다. 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1: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결국 범인은 누군지 잡혔나요?
0: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타살로 생각되면 이제 용의자를 뽑게 되는데 용의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게 이차망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최 씨였거든요. 그 사람과 간통을 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옛날 사건을 보면 왜 그렇게 간통들을 많이 하는지 너무나도 무서웠는데 이것도 하나의 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평산부사나 그런 사람이 이차망을 계속 신문하면서 네가 사실은 그 시어머니 최 씨랑 간통했지? 그러니까 이차망 전 아닙니다. 라고 굉장히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간통했어요. 라고 신고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네가 수상하다 해서 잡았는데 이 사람이 조광신인데 그 시조카이자 바로 조카이자 그 자기 숙모랑 간통을 했던 진범이었던 거예요.
1: 이거 참 막장 드라마인데요.
0: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몇 번 시도를 하고 특히 이제 당연히 조광신도 전 아닌데요? 전 아닌데요? 라고 하는데 이때 그 몽둥이로 곤장으로 몇 번 쓰다듬어 주니까 일곱 번째로 쓰다듬어 주니까 사실은 제가 우리 시험 그 숙모님과 간통한 사이였고 심지어 그 사이에 아이까지도 태어나서 아이를 몰래 산속에 묶고 왔는데 이게 며느리한테 들켰다. 그래서 이 며느리 박 씨를 죽여버린 거다.
1: 아예 입단속을 하려고 죽인 거네요.
0: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워낙 막장스럽기도 하고 사건도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다 보니 이 정조 시대 때 진짜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1: 요즘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해도 진짜 매일 뉴스에 나올 것 같은데.
0: 근데 은근히 이렇게 그 치정 사건들하고 이제 불륜에다가 그냥 근친 상관도 은근히 많이 벌어져. 제가 보면서 대체 유괴의 나라는 어디로?
1: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네요.
0: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의 조상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해서 정조 때 만들어진 심리록에도 실리고 나중에 정약용이 귀양 가서 쓴 흠엄신서에서도 이 사건을 정리합니다.
1: 근데 이제 이 범행에 사용된 칼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도 따로 있다고요.
0: 이게 그 옛날에 그 법에 따르면은 그 이 검시법에 따르면 그 시간이 오래 지나면 칼자국에

0: 피자국이 안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숯불로 뜨겁게 한 다음에 네. 식초를 갖다 부으면은 그 피자국이 검은색으로 보인다. 빨간색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 네.
0: 이게 과학적으로도 말이 됩니다. 요즘 혹시 탐정 얘기 많이 보시면 루미놀 반응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루미놀 용액에다가 과산화수소를 섞어서 이제 그 흉기나 그런 데다 뿌리면 이 루미놀 안에 있었던 이 그 산소 입자가 과산화수소의 산소 입자가 그 철분하고 붙어가지고 피에 철이 들어있잖아요. 그거랑 붙어서 루미놀이 그 발광 반응을 보이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식초에서도 식초도 그 피 안에 있는 단백질하고 붙어서 색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냥 글만 보고 그래도 이게 변일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흉기를 찾아낸 사건이 있었어요.
1: 실제로 있었다고요?
0: 네. 네. 1904년에 경기도 여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1: 네.
0: 나름 명문가였던 안동김 씨 집안에 있던 사건입니다.
1: 네.
0: 그러다가 이 범인이 범인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김인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동김 씨 집안에 무려 찬방까지 지냈던 집안에
1: 네.
0: 형이 첫 번째 형이 갑자기 죽고 집안 가세가 기울어서 이제 여주로 왔다가
1: 네.
0: 김인규가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우걱한 소리가 나서 막내 동생이 뛰어들어가 보니까 형이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칼에 찔려 죽어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이게 그 당시에 너무 놀라운 사건이어서 황성신문에까지도 실렸어요.
1: 그때 당시에.
0: 네. 그 당시 아주 탑 뉴스였죠.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게 치정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으로 지목된 건 이충경이라는 사람인데 나름 이 안동김 씨 집안의 그 하인 주사라고 하는 하인이었어요.
1: 네.
0: 그런데 그 황성신문이 역시 그 옛날 신문이 이런 말을 말하지만 역시 가십거리에 사람들이 귀가 팔랑팔랑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신문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 이 김인규의 하인 중에 그 청순 이름도 예뻐요. 이 청순이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1: 네.
0: 이 청순이라는 여자애가 하인의 딸이었는데 얘를 김인규가 좋아했고 그 김인규를 죽었다고 알려진 이춘경이 사실은 얘랑 또 좋아하는 사이였다. 그래서 삼각관계 때문에 이 이춘경이 자기 상전인 김인규를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그 남동생인 그 남동생은 그 김경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건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 네.
0: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집이 큰형이 죽고 나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세가 기울어서 어떻게 재산을 좀 정리하고 있었는데
1: 네.
0: 이 이충경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 땅 문서를 들고 튀어서 그 돈을 그 땅 문서를 일본 사람한테 넘겨서 그 돈을 챙겨간 것이다. 그래서 그 돈을 갚으라라고 해서
1: 네.
0: 우리 형을 죽인 것이다라고 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계속 수사해서 이 이춘경을 잡았거든요.
1: 네.
0: 이춘경은 잡아뗍니다. 나는 안 죽였습니다. 먼저 그
1: 네.
0: 치정 사건은 말도 안 됩니다. 왜냐? 그 이 그 순정이라는 애랑 나랑 동성입니다. 같은 이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옛날이라면 통하는 말이다. 요즘은 별로 안 따지고 옛날
1: 네.
0: 동성동반 크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1: 그쵸.
0: 그리고 빚에 대해 빚인 거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우기긴 했는데
1: 네.
0: 그리고 그래서 계속 얘가 아니라고 우기고 이면서 나는 그 사건 있었을 때 다른 데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또 탐방에 들어갑니다. 그 다른 데에서 누구랑 누구랑 있었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 걔랑 그 이춘경이랑 같이 있었냐?
1: 네.
0: 아침엔 봤지만 점심때 이후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1: 네.
0: 얘기한 거예요.
1: 그러면
0: 이제 확실히 얘가 수상한데
1: 네.
0: 계속 우기고 있다가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1: 결정적인
0: 게
1: 증거. 네.
0: 바로 피가 묻은 버선과 칼이 발견됐습니다. 네, 버선 자체는
1: 네.
0: 그냥 피 흔적이지만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칼은 있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이 칼을 뜨겁게 달궈서 식초를 부으니까
1: 네, 네.
0: 진짜 피자국이 나온 거예요.
1: 자,
0: 이거 봐라. 이게 결정적인 증거다.
1: 네.
0: 라고 하니까 드디어 이춘경이 자백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주인 어른의 땅 문서를 훔쳐서 돈을 유용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또 자기한테 그 돈 갚아라라고 계속하니까 돈 갚기 싫어서 우리 상전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까지 한 거예요.
1: 예나 지금이나 증거가 제일 중요하네요.
0: 아무래도
1: 네.
0: 그렇죠. 물론 그 때려서 그 신문을 가혹하게 해서 알아낼 수도 있지만 물론 그 옛날이니까 그 아예
1: 네.
0: 곱게 다뤄지지 않고 막 때리긴 했는데 그래도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 가지고 아닌 칼에
1: 네.
0: 피자국이 들어왔다. 재미있는 거 이때 거만을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칼 그림까지 다 그려져 있는데 지금은 꼭 은장독처럼 생겼어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0: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칼이다. 그거 보니까 약간 서늘해지더라고요.
1: 지금 얘기 듣는데도 계속 오늘 피 얘기 나오고 있고 진짜 남양특집 맞구나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아, 근데 옛날에도 진짜 과학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었네요. 그러니까 식초와 열을 이용해서 혈흔을 찾아내고 그쵸. 그 외에 또 소개해주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산청 압동 살인 사건입니다. 네. 이게 한동안 네. 이제 그 미제 사건 산청이 발견되었고 경상남도 진주 근처의 산청인데 이게 제가 한동안 미제 사건인 줄 알았더니 다시 네. 찾아보니까 범인이 밝혀졌더라고요.
1: 아, 이 범인이 밝혀진 예, 사건이에요. 네.
0: 그건 1902년 11월 3일인데 그 김은영이라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데 네. 자기 조카 딸 네. 김조희라는 사람이 살해당했다고 알려요.
1: 아까 말했던 그냥 김 여성 이런
0: 네,
1: 거죠.
0: 김여사, 네. 김여사. 근데 이 사건이 아까 얘기한 그 최여인의 사건하고 또 완전히 반대되는 느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기 조카 딸이 네. 김조희가 살해당했는데 그 이 김조희는 권원중이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이때 산청 지역에는 권씨들이 아주 크게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아주 집성촌도 네네. 있고 그다음에 그 나름 그 세력이 있어서 감히 그쪽에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랬는데 그 당연히 권원중도 바로 그 권씨 중에 한 사람이지만 네. 도박하고 그 노름에 빠져가지고 정말 생활이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냥 엉망진창이까진 괜찮지 않은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부인을 때렸다고 해요.
1: 아니 도박에 폭행에 아니 왜냐면
0: 돈 가져와라. 내가 도박할 돈을 벌어와라. 돈이 없으면 네 몸이라도 팔아서 가져와라. 그러면서 부인을 그렇게 때렸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이 부인이 못 견디고 친정에 와서 나 좀 살려달라 애원했는데 옛날 지금은 좀 낫지만 옛날에는 네가 그래도 죽어도 시집 귀신으로 죽어야지 하면서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친정에서 한 25냥인가 해가지고 그것도 꽤 큰 돈이거든요. 아이고. 빚을 좀 갚아주고 네. 그리고 딸을 다시 시댁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또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친정 아버지가 네. 진짜 버선발로 그 딸이 죽었다는 데를 찾아가 보니까 그 자기 딸의 시체가 맞은 흉처투성이었고 옷이 또 흙투성이었다고 네. 그리고 옷에 발자국이 찍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발로 걷어 차는
1: 그러니까요.
0: 거죠.
1: 그렇죠. 네.
0: 게다가 그 시댁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딸이 목을 매달았는데 어디에 매달았냐.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저기 대숲에요. 한 사람은 저기 대청마루요. 한 사람은 저기 창고요.
1: 말이 그러니까, 다 다르네요.
0: 예. 네.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실제로 문서에 나왔고 어떻게 한 사람이 세 곳에 목을 매달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남편이 때려 죽인 거일 수도 있다.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에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역에 권씨 집안들 세력이 네. 강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입을 맞춥니다. 아까 얘기한 그 여기저기 목 매달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셋 다 권씨예요. 한 사람만 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권원중의 어머니인 이 씨.
1: 네.
0: 만 빼놓고 전부 그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말을 맞춰가는데 네. 근데 갑자기 뜻밖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1: 네.
0: 바로 그 이웃집에 사는 정환구라는 사람이었어요.
1: 네, 네.
0: 이 정환구라는 사람은 그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 자기 여동생이 이제 아이를 낳느라고 돌봐주다가 또 이 사건이 이 살인 사건 벌어져 그것 때문에 조사받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1: 네.
0: 자기 부인이 애를 낳고 그 애가 죽어버리고 거기에 연달아 부인까지 죽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가족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냥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1: 네.
0: 바로 그 권원중네 집 하녀인 네. 수월이 땅 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나쁜 짓은 다른 사람이 저질렀는데 당신이 재앙을 받았냐고. 그래서 이 정환구가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네. 했더니 이 수월이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권원중이 자기 부인을 때려 죽인 다음에 네. 그 시신을 매달아서 자살로 위장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 얘기를 정한구가 가서 신고를 한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그 조사관이 그래서 이제 다시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이 매장에 대한 시신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데 그 이게 좀 잔인한 얘기긴 한데 정말 사람이 순수하게 목을 매달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그 끔찍하게 죽거든요. 특히 혀가
1: 네.
0: 빼나오거나 그런 게 있는데
1: 네, 네.
0: 그런 흔적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그 이미 죽은 시체를 목매달아 놓을 때랑 그냥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목매달았다고 네.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밧줄이나 이 목 같은 데 흔적이

0: 남게 되는데
1: 네.
0: 그게 없었다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살해당한 거다. 이게 세 번째 범사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걸 좀 더 판결을 내려야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 수호리를 불러서 아까 얘기했던 하녀 그래서 얘기하니까 하녀가 그대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시댁 사람들은 얘기할 때마다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수월은 그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벌고 남편이 그 이 아내를 때려고 어떻게 끌고 갔다를 아주 조리 있게 말하는 거예요.
1: 증언이 일관되고
0: 그쵸?
1: 또.
0: 그래서 네. 어 얘가 진짜구나. 그래서 목격자인 이 씨,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를 데려와서 너 사실 이렇다며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절대로 아니라고 잡았답니다. 그래서 수월하고 대질도 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 이제 이거는 타살이구나. 남편이 부인을 때려 죽인 거라고 판결을 내리려는 순간
1: 네.
0: 갑자기 큰일이 벌어집니다.
1: 어떤 일이요?
0: 그 감옥에 가두었던 시어머니 이 씨가
1: 네.
0: 자살합니다.
1: 뭐 이거 뭐 이런 일들이 네, 네. 네,
0: 그렇게 되니까 실증적인 증인이자 네. 그런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여론이 뒤집혀요.
1: 아.
0: 권씨들이 또 여기다 부채질합니다. 사실은
1: 네.
0: 세 번째 검시관이 굉장히 잔인하게 심문을 해서 그래서 다들 거짓말한 거다. 수월도 거짓말한 거고 그것 때문에 이씨가 죽었다. 이 세 번째 심문관이 나쁘다. 어차피 이건 자살이었는데
1: 네.
0: 왜 타살로 바꾸냐라고 해서 그리고 또 이때 수월이 또 말을 또 바꿉니다.
1: 네.
0: 그 결정적인 증인이었던 사람. 사실은 저도 맞아서 억지로 얘기한 거였습니다.
1: 유일한 증언을 예. 하던 사람이었는데.
0: 그렇죠.
1: 네.
0: 그렇게 돼가지고 이 그래서 이 수월의 증언이 거짓말이 된 거니까 모든 증거가 와라락 뒤집어지는
1: 네.
0: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이때 권씨 집안에서 또 여론전을 합니다.
1: 네.
0: 사실 이거는 그 죽은 그 김조이의 아버지인 김영팔이 잘못한 거다.
1: 친정아버지 탓을 예. 하는 거예요.
0: 왜냐하면 네. 남편이 그렇게 도박 때문에 아내 때리는 거 알면서 자기 딸 때리는 거 알면서 왜 딸을 시댁에 보내냐.
1: 네.
0: 이거는 진짜
1: 적반하장이네요.
0: 예예.
1: 진짜.
0: 딸이 죽으니까 미안해져가지고 시댁 가족들을 모함을 씌운 거다.
1: 아.
0: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1: 네.
0: 그렇게 돼서 그럼 왜 김조이는 왜 죽었냐. 시댁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친정에서 쫓겨나서 억울해서 자결한 거다.
1: 아.
0: 그렇게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1: 네.
0: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미제 사건으로 가라앉을 뻔했습니다만.
1: 근데 결정적으로 뒤집은 건 또 뭐였어요?
0: 그래도 또 이제 그래도 당연히 다행하게도
1: 네.
0: 정의 구현이 됐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 지 1년 뒤인 1903년
1: 네.
0: 경상남도 재판관에서 재판소에서
1: 네.
0: 이제 관련자들 쫙 불러다가 다시 한번 심문을 합니다.
1: 네, 네.
0: 사실 수월이 왜 말을 뒤집었냐고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게
1: 네.
0: 수월은 권씨 집안의 하녀이자 노비예요.
1: 네.
0: 만약 여기에서 이 불리한 증언을 하면은 자기 목줄이 위험해집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재판소에서 다 모아놓고 다시 증언하게 되자 수월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남편이 아내 김주희를 때려 죽인 것이 맞습니다.
1: 네.
0: 라고 증언하게 되고 그래서 재판은 결국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때려 죽인 사건으로 확정되고
1: 네.
0: 이제까지 잘못 판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검사관들은 감봉. 감봉 처벌을 받고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벌였던 그 권원중은 아내를 죽인 죄로 인해서 그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와, 진짜 정의 구현이 됐네요.
0: 그런데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이 있었는지 이거 볼 때마다 머리가 좀 띵해지긴 해요.
1: 아 근데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조선시대라고 하고 뭐 지금보다 과학이 덜 발전됐다고 했지만 그 나름대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치밀하게 증거조사를 하고 또 증언들도 확보하고
0: 그쵸.
1: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게 하려는 좀 애민 정신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그랬어요.
0: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우리나라 저희는 이런 저희 국민성을 사랑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는 절대로 못 살아서
1: 네.
0: 사실 아랑과 홍련 그러니까 아랑 전설도 그렇고
1: 네.
0: 장화와 홍련 얘기 보면 그 죽어서 생긴 원혼들이 산 사람 해코지하지 않고
1: 네.
0: 민원 넣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 사또한테 가서 사실 그러니까 뭔가 정말로 그 나쁜 사람에게 자기 원하는 사람의 사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민원서 작성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죽었는데 재판 좀 해주세요.
1: 네.
0: 그래서 정말로 예의 바른 그리고 억울하고는 못 사는
1: 네.
0: 그 국민성이 여기저기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얘기들이 조금 잔인하기도 하고 피해기도 많이 나고 또 막 이렇긴 한데 이게 다 기록으로 있는 얘기들을 저희가 전해드린다는 거 그리고
0: 예.
1: 오늘 남양특집이라서 특별히 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

0: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진짜 한 편의 추리 영화를 쭉 보면서 완전 얘기에 빠져들면서 들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원 모어 찬스의 시간을 거슬러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음악의 이름으로 당신을 희미넴의 음악이당 임희훈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가수 이름, 앨범 제목, 노래 제목 등 음악에 새겨진 각가지 이름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희미넴의 음악이당. 오늘 만나볼 음악의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1: 네, 아리아나 그란데입니다.
0: 요즘 가수네요.
1: 네, 비교적 네. 요즘 가수죠. 제가 하도 옛날 가수를 많이 들고 왔다니. 네. 아리아나 그란데만 해도 네 요즘 가수네요.
0: 네.
1: 뭐 미국을 대표하는 뭐 싱어, 송라이터 그리고 할리우드 스타이기도 합니다.
0: 네.
1: 최근에 이 외모를 겨냥한 악플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러던 끝에 활동 중단을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무대에서까지 하차하기로 해서 지금 화제입니다.
0: 왕성하게 활발한 네,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특히나 이번 결정이 그란데가 지난달 31일이었어요. 며칠 전에 새로운 네. 음반 냈습니다. 8집, 정규 8집 패턴을 냈는데
0: 네.
1: 2년 만에 가수 복귀하자마자 이제 소셜미디어 통해서 이 아리아나 그란데의 외모를 놓고 거식증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이어진 데 따라서 네. 이런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신곡 뮤직비디오에서 이전보다 이제 살이 빠진 그런 깡마른 모습으로 출연을 했는데
0: 네.
1: 이걸 놓고서 지나치게 이제 수척해진 이유를 각종

0: 루머로 이제 추측하는 그런 악플들이 번지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이제 이번 처음일은 아니고 아리아나 그랜데 최근 몇년 동안 이 워낙에 마른 몸매였는데 갈수록 말라간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뭐 단순히 뭐 건강 걱정해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각종 추측과 루머와 악플에 이제 시달리게 된 거죠.
1: 아니, 앨범 낸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건 그만큼 많이 힘들었다는 것 같은데,
0: 네.
1: 우리나라만 이런 악플이 막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0: 맞아요. 이게 뭐 사실 뭐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볼, 뭐전 세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겠죠. 특히나 이 최근에는 이런 정치적인 양극화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심하고 뭐 유럽, 남미 할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겹쳤어요. 정치적인 최근에 소신 발언도 있었어요. 이제 백악관에서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를 이제 아이스 영상에 무단으로 사용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허락한 적 없다. 이런 거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반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리아나 그란데를 또 공격하는 그런 양상으로 번졌고, 뭐 심지어 최근에 연애사로도 뭐 예전에 그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재결합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까지 다 맞물리면서 온갖 종류의 악플들이 달리고 있는 거죠.
1: 이런 악플 문화는 참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 좀 없어져야
0: 그러니까요.
1: 되겠네요.
0: 맞아요.
1: 아리아나 그란데 어떤 음악가인가요?
0: 이 본명이 아리아나 그란데 부테라입니다.
1: 네.
0: 1993년생이고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태어났어요. 이 그래픽 디자인 회사 CEO 그리고 통신 장비 제조업체 CEO 각각 그로서 운영하고 있던 부모님 사이에서 출생을 해서
1: 네.
0: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이제 노래에 정말 특별한 재능을 보였어요. 그래서
1: 네.
0: 이미 8살 때 있던 2002년에 이 플로리다 그 아이스하키 경기 홈구장 경기에서 미국 국가 가창을 합니다. 8살 때요. 18살 때 아니고. 그리고 일찌감치 이제 연기력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어린이 극단에 들어가서 바로 데뷔한 작품이 뮤지컬 애니,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애니의
1: 네.
0: 주연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 뒤에 뭐 오즈의 마법사, 미녀의 야수 이런 대작들에 잇따라 캐스팅이 됐습니다.
1: 네.
0: 꿈을 품고 이제 과감하게 플로리다를 떠나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2009년에 이 니켈로디언 TV 쇼입니다. 빅토리어스에 출연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하이틴 스타, 미국의 이른바 전국구 스타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1: 어릴 때부터는 음악 천재로 계속 유명했다가 지금까지
0: 네.
1: 이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0: 그렇죠.
1: 거네요. 노래, 연기 둘다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뮤지컬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가수로 더 유명해졌잖아요.
0: 맞아요. 이제 14살 때부터 사실은 R&B 앨범을 녹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탤런트 에이전시 소속사에서 14살짜리의 R&B 앨범은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음악계에서, 팝 음악계에서.
1: 뭔가
0: 이거는
1: 소울이 없을 것 같고 그런 건가요? 네.
0: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창력이 좋은 건 알았지만
1: 네.
0: 이 시장의 어떤 이미지상
1: 네.
0: 14살짜리가 R&B 팝 앨범 내는 거는 안 좋을 수가 있다.
1: 네.
0: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오히려 연기, TV 활동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20살을 꽉 채워서 2013년에 데뷔 앨범을 내게 됩니다. Yours Truly라는 1집.
1: 네.
0: 내자마자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 찍었어요. 화려한 데뷔를 기록을 했고요.
1: 네.
0: 2014년에 2집 My Everything까지도 2연속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을 기록했고, 여기 실렸었던 싱글 프라블럼, 싱글 차트 2위까지 오르면서 크게 히트를 하게 됩니다.
1: 네.
0: 2016년 3집 Dangerous Woman이라는 앨범 내는데 정말 정점을 찍었어요. 이때
1: 네.
0: 영국 투어 공연 중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2017년 5월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공연 했는데 이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무려 22명 숨지고 수백 명 부상 입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의 중심에 섰어요.
1: 네.
0: 그래서 이때 정말 아리아나 그란데 뭐 피해자분들, 유족분들도 마찬가지 더 심하겠지만
1: 네.
0: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 열었던 본인도 큰 충격을 받았고 사실 활동 중단까지도 고민을 했지만
1: 네.
0: 이후에 오히려 자선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원 러브 맨체스터라는
1: 네.
0: 공연을 열어서 2,300만 달러를 모금해서 피해자 지원에 쓰면서 맨체스터 명예 시민으로 유축되기도 합니다.
1: 아, 아리아나 그란데 좀 찾아보니까 이 일로 굉장한

0: 트라우마를 겪었었다고.
1: 맞아요.
0: 그런데 결국 자선 콘서트를 좀 이겨낸 면이 있네요.
1: 네.
0: 첫 곡은 뭘 들어볼까요?
1: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언제부턴가 팝송이 예전처럼 범대중적으로 뭐 크게 사랑받지 않습니다.
0: 네.
1: 오히려 케이팝, 또 케이팝

0: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차트에서도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네. 바로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송이죠. 산타 텔 미라는 거 네. 올라왔어요. 이게 사실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테일러 스위프트도 우리나라에서는 차트에 이렇게 높게 오르지 못하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가수인데도 네. 불구하고요. 이 산타 텔 미라는 곡 아리아나 그란데가 공동 작사 작곡한 곡이고요. 네. 2024년 아메리칸 송라이터라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 곡이 2024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2억 3,900만 회가 스트리밍이 돼요. 오. 그래서 작곡가들 여기에는 네.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도 포함이 될 텐데 오. 에게 돌아간 돈이 다 합치면 95만 9천 달러 약 13억 원 정도의 수익을 안겨준 네. 스트리밍 시대의 네 번째로 높은 수익을 거둔
1: 네 번째예요.
0: 크리스마스
1: 네.
0: 노래인데요. 네. 이게 대단한 게 네. 2010년대에 나온 크리스마스 캐롤송 중에서 역대 최고예요.
1: 아.
0: 왜냐면 캐롤송들은 되게 옛날에 나온 노래들이
1: 클래식한 노래들을 다들 네. 좋아하시니까.
0: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거예요. 네. 참고로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네. 1위가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고요.
1: 뭐, 네.
0: 이것도 94년에 나왔으니까
1: 진짜 대단한 거죠.
0: 지금 30년 같아요. 넘은 거죠. 고전이고요. 네. 2위가 1963년에 발표됐던 앤디 윌리엄스의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이것도 너무 네. 많이 들어보신 곡이죠.
1: 이것도 좋죠.
0: 3위 이것도 다 아는 곡이에요. 웸의 Last Christmas. 이 곡은 1984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아리아나 그란데 산타 텔미 2010년대 비교적 최근에 발표가 됐음에도 엄청난 대표적인 캐럴송으로 지금 클래식이 됐죠. 새로운 클래식.
1: 설명을 듣고 보니까 대단하네요.
0: 대단합니다.
1: 네. 사실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음악 네. 중에 4위까지 올라간 음악인 거네요.
0: 맞아요. 네.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도 어떻게 보면 신고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1: 네.
0: 이게 사실 캐럴 하면은 거의 50년에서 100년은 돼야 이게 구전이 되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데 네. 이 머라이어 캐리도 사실 뉴 클래식이라고 일컬어졌었는데 네. 이거 한 번 새로 고침을 더 한 거죠. 아리아나 그란데가.
1: 네.
0: 가사 내용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말 거짓말처럼 멋진 사람을 파티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아직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지 네. 아니면 해가 지나면 그냥 끝날 그 어떤 풋사랑이란 건지 네. 제발 알려달라. 왜냐면 내년 크리스마스 때도 외롭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산타에게 제발 말해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1: 오늘 날씨에 이 노래 들으면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은데 아리아나 그란데의 산타 텔미 듣고 올게요.

0: 네, 아리아나 그란데의 산타 텔미 듣고 왔습니다. 레온님, 8월의 크리스마스 송이네요. 그리고 사달라고 조르지오님, 영화 위키드에 나온 그 가수 맞죠? 예쁘고 쾌활했던 얼굴의 배우로 기억하는데 활동 중단이라니 안타깝네요. 마리님, 우리나라로 보면 아이유 씨 같은 느낌이 듭니다.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근데 진짜 네. 그 사달라고 조르지오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쁘고 쾌활했던 얼굴의 배우로 기억하는데 그 활동 중단 사태까지 벌어진 거. 이렇게 SNS상에서 연예인 외모 품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다고요.
1: 네, 맞아요. 이제 보통은 네. 이렇게 아리아나 그랜데가 너무 지금 말라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네. 사실은 체중이 많은 분들한테 그런 공격이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오히려 SNS상에서는 뭐 이른바 뼈말라라고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지나치게 네. 또 마른
0: 그쵸.
1: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결국에 너무 유명한 아리아나 그란데가 뼈말라가 됐더니 오히려 그것을 또 공격하는 이런 그 양상이 좀 보여지는 건데요. 네. 그래서 뭐 너무 말라서 보기 싫다. 이제 막 주름이 보인다라든지 뭐 예전에 정말 건강해 보였는데 성형 중독인 거 아니냐 뭐 약물이 뭐 빠진 거 아니냐 이제 여러 가지 악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가 활동 중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얘기가 여러분이 가장 건강해 보인다고 했었던 과거의 내 모습이 그때가 사실은 항우울제 잘못된 식습관으로 해서 가장 건강하지 않았던 시절이다. 아, 지금이 가장 건강하다.
0: 네네.
1: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면서 비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그렇죠.
0: 네, 두 번째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 기록적인 히트를 달성했던 앨범이 2018년 정규 5집 땡큐 넥스트라는 앨범이었었는데요. 이 앨범 두 번째 싱글이었던 지금도 대표곡입니다. Seven Rings, 일곱 개 반지라는 곡이고요.
0: 네.
1: 이 곡을 통해서 아리아나 그란데가 Thank You Next라는 곡, Seven Rings라는 곡 두 곡을 연속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렸어요.
0: 와.
1: 이런 사례로서 머라이어 캐리스,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후에 세 번째 여성 아티스트라는 오. 기록을 세웠고요.
0: 네.
1: 이 Seven Rings라는 곡은 처음에 들어보시면은 딱 이 멜로디와 가사가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 뮤지컬 영화, 고전 영화죠. 네. 사운드 오브 뮤직에 실려 있었던 My Favorite Things라는 명곡.
0: 네네.
1: 이 익숙한 멜로디를 차용을 해서 사실은 플렉스 송으로 바꾼 겁니다.
0: 아, 플렉스요? 네.
1: 그렇죠. 여자친구들과 함께 미국 뉴욕의 그 거리를 막 종횡무진하면서 온갖 명품샵을 뭐 이른바 턴다 그러죠. 그러면서 네. 막 돈 자랑을 하고 다니는 이런 힙합적인 플렉스 이거를 아주 중독성 있는 몽환적인 곡으로 만들어낸 그런 곡입니다.
0: 네, 아리아나 그란데의 세븐 링스 듣고 올게요.

0: 네, 아리아나 그란데 세븐 링스 듣고 왔습니다. 진짜 이건 완전 요즘 버전이네요. 마이 페이보리트 송과 좀 다른
1: 예,
0: 느낌이에요.
1: 그쵸.
0: 네,
1: 그거는 정말 아이들과 함께 해맑게 부르는 그 천둥번개 네. 무서운 아이들 데리고 부르는 그런 노래였었는데 네. 예, 그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입니다.
0: 네, 노래를 듣고 또 이제 그 뮤지컬 영화도 보고 했을 땐 참 네. 끼가 많고 정말 타고난 예능 예술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깝네요. 지금의 상황은.
1: 맞아요. 정말 네. 라이브도 너무 저도 이제 내한 공연 때 직접 보고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CD를 틀어놨다 씹어먹는다는 표현 있잖아요. 전혀 아깝지 않은 네. 말이 안 될 정도의 가창력이었어요.
0: 아, 그래요. 네. 잘 쉬고 와서 또 당당하게 복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세븐 링스와 함께 이제 정규 5집에서 가장 또 큰 히트를 기록했고 여전히 아리아나 그란데 대표곡인데요. Thank You Next라는 곡이에요. 네. 고마워 다음이라는 곡이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사람 오세요. 뭐 이런 정도의 뜻일 것 같은데요.
0: 아, 이게 네. 이제
1: 전 남자친구들을 실명을 언급을 해서 또 화제가 많이 됐던 그 곡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전 남자친구 4명의 실명을 차례로 언급을 하고요.
0: 네.
1: 이 남자친구들이 많은 아픔도 주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성숙해져서 나는 다음 사람을 마침내 만났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
0: 네.
1: 소개할게. 그 사람 이름 아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곡인데 그 네. 아리는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 자신이 되겠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다. 이런 진취적인 노랫말로 네, 네, 네. 화제가 된 곡입니다.
0: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 또 맞는 노래라는 생각도 드네요.
1: 그렇죠.
0: 네, 요 휴식기를 갖고 땡큐 넥스트 이제 자신감 좀 다시 회복하고 나오면 좋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아리아나 그란데의 땡큐 넥스트 끝곡으로 들으면서 힘이 행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임희훈 음악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CBS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2: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2: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2: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2: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2: 함께
1: 새롭게
2: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3: 꿈꾸자. 경기도에서.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5: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질병이 있으세요? 김현주 성도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서 주영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봉길입니다.
0: 매년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도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계속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지금은 완벽히 치유가 되셨다고 합니다.
2: 어떻게 치유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성결교회 김현주 성도님 모시겠습니다.
0: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0: 근데 밝게 웃어주셔서. 네. 오랜 시간 뭐 우울증을 경험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4: 제가 우울증으로 22살 겨울쯤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도 우리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예. 특히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입시로 인해서 정신없이 그냥 공부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반에는 언제나 친구들이 있고 그러다가 네.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공강 시간도 생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대학 문화를 이제 즐기게 되잖아요. 예. 술 먹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선배들이랑 어울리고 네. 예. 그래서 너무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지냈던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신나게 뭐 술 먹고 재밌게 놀고 네. 그런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는 항상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혼자 집에 가는 길에는 울면서 가고 그런 것들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에서도 잘 지내고 누구랑 그냥 다 그냥 잘 지냈어요. 밝은 편이라고 항상 얘기 들었고 네. 근데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는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울함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0: 네. 대학 시절부터?
4: 그렇죠.
0: 최근까지?
4: 최근까지죠. 네. 작년까지?
0: 작년까지요? 네네. 최근까지?
4: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 전까지.
0: 그럼 이게 지금
4: 네, 굉장히 오랜 시간.
0: 굉장히 오랜 시간이고.
4: 고생했어요.
0: 아직 네. 벗어난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4: 그렇죠.
0: 그럼 처음에 내가, 나에게 우울증이 있구나라고 느낀 적이 어떤.
4: 그냥 저는 제가 좀 남들보다 감성이 좀 진하다. 예, 예.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예. 어떤 굉장히 이제 책을 좋아했고, 예.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예. 그냥 그런 문화들을, 대중문화 뭐, 들을 이렇게 즐기는데 그냥 내가 좀 남들보다 좀 슬픈 것들에 굉장히 네네. 좋아하고 익숙하고 그냥 남들보다 취향이 좀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22살쯤에 공황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공황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집에 어느 날 있었는데 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니까 네. 대학교 한 1학년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구형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예, 집에서. 예. 그랬는데 집에서 구형 예배를 드리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겸손하시거든요. 네. 겸손하시고 정말 신앙 생활을 열심히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신앙으로 이겨내신 분이고 저희 엄마가 저희 집안의 첫 믿음의 사람이셨거든요.
1: 1세대.
4: 예. 온 가족이 아무도 믿지 않는 장손 며느리로서 처음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 너무 여러분 박해도 많으셨고 또한 집안도 굉장히 가난했었고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한 번도 엄마가 이제 제 자랑을 하는 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뭐 아무리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오고 심지어 뭐 전교회장을 하고 막 해도 엄마가 별로
2: 별로
4: 좋아하시질 않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1: 엄마가 항상 사랑받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4: 항상 이제 좀. 엄마는 교만하면 안 된다. 예,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구형 예배 드리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니까 입시 막 끝나갈 때쯤 이제 집사님들이랑 저희 엄마가 이제 그 소그룹 장님으로서 이제 섬기시고 있었을 텐데 그냥 얘기를 하시면서 누구네 집 누구는 어떻게 했고 하나님 은혜로 뭐 어디를 갔고 뭐 1등을 했고 막 그런 자랑을 하셔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도 좀 내 자랑 하시겠지 하는데 엄마가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제 얘기를 꺼내시니까 제가 귀가 쫑긋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엄마가 얘기를 하시는 우리 현주는 어려서부터 하나도 손이 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야무지게 잘 크고

0: 너무너무 한 번도 걱정을 끼친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시면서 다섯 살 무렵에 제가 혼자서 머리를 묶는데 정말 머리를 잔머리가 하나도 안 나오도록 빵빵 묶더라는 거예요. 아기가 다섯 살 아기가.
1: 쉽지 않은데.
0: 그 얘기를 제가 방 안에서 듣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2: 왜요?
0: 모르겠어요.
2: 좋았어?
0: 아니요.
2: 그럼요.
1: 왜 저런 얘기를 하나?
0: 제가 다섯 살로 딱 돌아간 느낌인 거예요. 다섯 살이 뭘 할 수 있겠어요.
1: 그러니까.
0: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섯 살 아이가 다 잔머리가 하나도 안 나오도록 머리를 묶는다고요?
2: 불가능하죠.
1: 못해.
0: 못해요. 저도 못하고 딸을 키워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으로 제가 딱 들어간 거예요. 타임슬립한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숨이 안 쉬어지고 나중에 병원을 가서 알았어요. 공황이 왔다는 거를.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 전까지 활동적으로 뭐 본인은 좀 뭐 어떤 어둠들이 혼자 있을 때 있었겠지만 남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활동도 잘하고 동아리 활동에 뭐에 언제나 늘 바쁜 학생이고 즐거운 학생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방에서 나가질 않았어요. 아무도 보기 싫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렇게 거의 정말 칩거를 했는데 한 두세 달 했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달 정도 진짜 방에만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도 걱정은 되시는데 얘는 늘 잘했던 애니까.
2: 그렇죠. 그리고 다 큰 어른이니까.
0: 네, 다 큰 어른이니까 성인이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괜찮아지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당시 되게 막 하나님 만나서 저도 되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두운 마음들 아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제가.
2: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들어요?
0: 부정적인 생각조차도 아니고 그냥 멍해진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다 멈춰졌어요. 그러면서 한 두세 달 정도 거의 밖에를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죠.
2: 혹시 뭐 정신과 상담 같은 건 생각 안
0: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도 전혀 못하고 그때는 그냥 그냥 정말 바보같이 먹기만 했어요. 약간 탄수화물 중독자처럼 모두들 자고 있을 때 나와서 먹고 다시 자고
2: 식구조차 가족도
0: 가족들을 조차도 만나고 싶지 않고 부모님은 물론이고 동생이 이제 저랑 연년생이거든요. 언니 왜 그래? 제발 나 좀 없는 사람 취급해줘. 나 좀 내버려둬.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 그 당시 신앙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님도 신앙이 좋으셨고 좀 하나님께 매달려 볼까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0: 하나님께 매달려 볼까라는 생각을 했죠. 했는데 제 안에 어두움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렇죠.
0: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때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교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고학년쯤 되면서 이렇게 사리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엄마는 매일매일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엄마는 항상 밤에 이제 모든 집안일을 마치시고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랐는데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왜 우리 엄마를 저렇게 두실까? 세상에서 너무 제일 힘든 사람인 거예요. 저희 엄마는 7층 시하에 저희 증조할머니까지 계셨거든요. 증조할머니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시골에서 이제 고모가 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고모네 가족 다섯 명. 저희 가족 막 다섯 명. 13평 아파트에 13명이 사는 거예요. 이거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거기에서 가장 그 서열을 가장 낮은 사람이 며느리잖아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 완전히 불신앙이 자리 잡히더라고요. 대 안에서.
2: 그럴 수 있죠.
0: 우리 엄마가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신다고? 왜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엄마는 여전히 힘들고 몇 년을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아예 안 나갔어요.
1: 주변에서는 대학교 때는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너무 밝게 지내셔서.
0: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0: 밝아서 전교 회장이었다니까요. 예, 네, 전교 회장은 그리고 남녀공학 같은 데서는 아무나 안 하잖아요. 네. 여학생이. 예, 네, 저 그냥 너무 밝고 네. 그냥 선생님께 칭찬받고.
1: 아니 근데 그렇게 조금 대학교 가서 좀 이렇게 아, 내가 좀 쉽지 않구나라는 걸 주변에 좀 이야기해서 좀 함께 좀 풀어가자.
0: 못했어요.
1: 밝으신 네. 분이 왜 못하셨을까?
0: 밝으니까 못하죠.
2: 오히려
0: 예.
2: 너무 밝기 때문에.
1: 어 진짜 나는 예,
0: 사람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모습은 긍정적이고
1: 아,
0: 에너지 있고 현지랑 있으면 즐거워.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내가 말이야. 전혀 말 못 하겠더라고요.
3: 지금 마스크 신드롬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쓰고 네. 있을 때는 내가 늘 이 네. 가면에 나는 항상 웃고 있고 이거 벗으면 그 안에 나는 늘 울고 있는 그죠? 그런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0: 그렇죠.
3: 사람만 만나면 마스크 쓰고 가면을 쓰고
0: 맞아요.
3: 그 외에는 가면을 벗으면 내 안에 울고 있고 계속 그 생활을 하시니까 남들은 아마 눈치를 못 채겠죠.
0: 네, 눈치 못 채고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제가 약간 비정상적인 좀 텐션이 있구나 그런 거를 조금 느꼈던 거예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뭔가 좀 떠다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어떤 느낌인지 아실지 네네네.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네. 네. 어느 순간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애. 아. 네, 그렇게 또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이 없는 거죠. 되게 열심히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뭔가 열심히 늘 하고 있는데 이게 안정감이 없어 보이는
1: 분명 주변에서 보였을 텐데
0: 네.
1: 주변 친구들은
0: 맞아요.
1: 보셨을 거예요. 어? 조금 너무 하이텐션이거나 좀 다르다.
0: 네, 맞아요.
1: 이걸 분명히 느꼈을 텐데
0: 네네네 맞아요.
3: 아니 배우자를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좀 위로가 많이 되기도 하잖아요.
0: 되죠. 되는데
3: 올해 더 심해지나요? 혹시 배우자 때문에?
0: 아니 지금 남편은 네.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네, 진짜 네. 어머님 기도로 만났고
3: 네, 네.
0: 근데 일단은 제 안에 너무 모난 부분이 많으니까
3: 예.
0: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3: 예. 예.
0: 위로도 받고 하지만 예. 점점 더 관계가 깊어갈수록 아마 저희 남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3: 왜요? 아, 살아보니
0: 이렇게 예.
3: 안에 고슴도치 100마리가
0: 100마리 정도가 아니죠.
3: 그래요?
0: 네.
3: 그럼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0: 결혼은 35쯤에 했어요.
3: 예. 네. 그런데도 계속 좋아지지 않고
0: 아이를 낳고
3: 예.
0: 새 아이를 제가 낳거든요.
1: 우울할 틈이 없는데 이게 모든 일에 없어서 틈이 없어요.
3: 산후 우울증도 있잖아요.
1: 아 근데 내가 우울증인지 모를 정도로 애가 애보다
2: 워낙에 바쁘셨을 거예요.
0: 그것도 제가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고 그 다음에 또 낳고 그래갖고
3: 사랑하셨네요. 사랑하셨네요.
0: 예, 정말 정신없이 임신 출산 육아를 하면서
3: 예, 예.
0: 잠시 사라졌죠.
3: 그런 감정이. 예, 예. 예.
0: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3: 네.
0: 저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3: 너무 이뻐서.
0: 애들이 너무 예쁘고
3: 그쵸, 너무 예쁘죠.
0: 아이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는. 그 물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만
3: 네.
0: 자녀도 아이를
3: 맞아요.
0: 자녀도 부모를
3: 맞아.
0: 사랑하고 제가 네. 새 아이한테 정말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거예요.
3: 네, 네.
0: 몸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3: 그렇죠, 그렇죠. 마음은
0: 매일매일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 내가 얘네들을 낳았다고?
3: 맞아.
0: 얘네들을 내 몸에서 낳았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바라봐주는 그 절대적인 눈빛 네, 사랑의 눈빛 이걸로 제가 아이들이 그 어릴 때 우울증이 잠시 아, 없어졌나 싶을 정도로 사라졌다가 애들이 크기 시작하잖아요. 애들이 크니까 아기 때처럼 아기 때처럼 안 예쁜 거예요.
1: 그죠.
0: 아.
3: 그건 아기 때만 평생 효도 그때 다 한다고 하잖아요.
0: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들은 너무 예쁜데 우리 엄마 나한테 왜 그랬지? 이게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왜 그랬지?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 아빠가 너무 밉다가 또 어느 날은 이렇게 예쁜 애들을 예쁜 줄도 모르고 키우신 그 젊은 날의 부모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간극이 크니까 그 감정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3: 그래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0: 되셨어요?
1: 제가 어떻게든 이 생활을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왜냐하면 아이들이 망가진
2: 그렇죠.
1: 걸 보니까
2: 아이들이 불쌍하죠.
1: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도 없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2: 그죠. 안 돼요.
1: 예. 네. 그래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완전히 생활 환경을 바꿔보자. 그래서 이사를 결정을 했어요. 쉽지 않은 건데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운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어지러워서 안 된다고. 어지럼증 갑자기 오면 큰일 난다고. 근데 제가 어지러워 죽나 운전하다 죽나 마찬가지지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하지만 또 엄마로서 또 이제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집을 알아보고 다니면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면서도 사실 너무 힘든 거죠. 몸도 아주 안 좋아 있었던 상태고 하는데 막 일을 또 해야 되니까 힘들고 하면서 불면증, 환각, 환청 더 심해지고 베란다 뒷베란다 문을 못 열었어요. 귀신이 앉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자꾸 너무 많이 보이고 너무 많이 소리들이 들리고
3: 이사를 자꾸 말을 불고 하고 계속 기소이 되셨던 거예요.
1: 이사하면서 더 심해졌어요. 하루는 앉아 있으면서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집에 걸린 그림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전 집에 걸렸던 그림을 다시 갖고 오니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하느라 돈은 다 썼고 그래서 당근이라는 중고거래 앱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림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을 알게 돼요. 근데 제가 갖고 싶은 그림, 조각, 여러 가지 물품들을, 골동품들을 이분 판매 목록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이분이랑 세 번 정도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름 알고 보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신 거예요. 네, 클래식계에서는 모두가 다 아는.
2: 아, 그래요?
1: 예, 김강훈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신데.
4: 그런 분도 당근하세요?
1: 그쵸, 신기하죠.
4: 온도가 높으신가?
1: 지휘자. 네,
4: 온도 어떻게 되나?
1: 팔팔 끓습니다.
4: 아, 그래요?
2: 할 수도 있죠.
1: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수집광이신 거예요. 물건, 골동품에 대해서. 미술품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랑 거래를 세 번을 하는데 자꾸 틈만 나면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랑 잘 어떻게 지내면서 그림을 얻어야겠다. 좋은 가격에 조각품들 뭐 이런 걸 얻어야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자꾸 교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딱 하루는 정색하고 얘기했어요. 저희 엄마 권사님이시고 아빠 안수 집사님, 제 동생 밑에 동생 목사님 사모님이고 막내 동생 선교사라고. 저는 그런데도 안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 그런데도 진짜 대단하네요. 환경이. 막내 동생 선교사시고
1: 이집트에서 선교사예요. 근데 저만 안 간 거예요. 꿋꿋이. 그러니까 아무튼 집안 식구들이 그래도 안 가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교회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시지 마시라고. 그냥 물건 거래만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어떻게 이분은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2: 들었대요.
1: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거래하는 날 저보고 서초교회 주차장으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교회 근처도 가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 거래해야지 뭐 어떻게 가야지.
1: 그러니까 3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 싫은데 3분. 그래서
2: 그렇게 교회 가기 싫었어요?
1: 싫었어요.
2: 아예 들어가는 출입조차 싫었어요?
1: 네. 아씨 뭐지 하고서 빨리 그림 받고 집에 가야 되는데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교회 분들이 좀 여러 분이 계셨어요. 잘 오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오셨어요. 얘기를 하시는데
2: 되게 부담스러워.
1: 나 여기 잘 온 거 아닌데. 그랬더니 이제 그 지휘자 선생님이 그 저랑 당근하셨던 선생님이 등록카드를 쓰라는 거예요.
2: 되게 등록카드.
3: 야, 보는
4: 자칫하면 당근 온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1: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했죠. 아, 한번 그냥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다시는 안 봐야 되나? 근데 또 그림 목록들이 자꾸 그 순간에 막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카드를 썼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림 받고 집에 왔는데 그날부터 갑자기 너무 이상한데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2: 그래요?
1: 기도하셨나 봐요. 그분들이. 그때 보셨던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2: 새벽 기도를?
1: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잠을 못 자니까 밤을 새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사실은 미국 주식을 하고 있어요.

0: 거든요. 새벽. 그래도 사실, 하시는 거 많으셨네요.
1: 근데 뭘 계속 해요. 네,
2: 뭐. 우울한 거 치고는 그래도 네, 열심히 그쵸, 사시네요. 그쵸. 네.
0: 신기하죠.
2: 그때 당시 네. 뭐 테슬라도 좀 넣어보고. 네,
0: 그렇죠. 애플, 그렇죠. 네. 애플도 넣고. 네. 아무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딱 가면은 네. 그 마감 시간이라서 딱 좋거든요. 뭐가 떨어지고 오늘 많이 떨어진 거. 아, 설교 네. 안 들었어요.
3: 그러니까 외출하러 가는 거고.
0: 네,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앉아있다 오고 앉아있다 오고. 근데 아이들 생각이 나잖아요. 네. 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엄마가 이렇게 병이 깊어가지고 제대로 사랑도 못 받고. 근데 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나가서 사랑받았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랑의 원천으로 애들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3: 외로, 예. 네.
0: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네. 저는 뭐 어떻게 안 돼도 예. 애들만은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사랑받고 크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고 저는 이제 새벽기도만 나가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이제 방과 후 학교가 있어가지고 네네. 거기서 이제 영어, 성경 아이들 하는데 그것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목사님과 그렇게 있는 시간들을 아이들도 느끼는 거죠. 사랑을.
3: 그렇죠.
0: 예. 그 아동부 선생님들이 사랑해 주시는 거 예. 이런 것들 아이들이 느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걸 교회 가는 거를 그랬어요.
1: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면서 진짜 삶이 완전 변화가 되셨나요? 새벽 기도를 나가시면서.
0: 네, 처음에는 진짜 주식만 하다가 왔어요. 주식만 하다가 오고 목사님 설교 괜찮네. 이 정도? 말씀이 좀 빠르시네. 젊으시네.
1: 그렇게 조금씩 들리면서.
0: 네, 그냥 그렇게만 있다가 어느 날 사실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예전에도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하다가
1: 넘어지고.
0: 이렇게 넘어지고 이번에도 안 되겠지. 나 그냥 교회 다니는 제 목표는 있는 듯 없는 듯 다니는 게 제 목표였어요.
3: 그래서 대형교회 가시는 분들 많아요.
0: 맞아요. 네. 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네. 지내다가 오는 거.
2: 부담이 없으니까.
0: 네. 아무도 나를 모르고 제가 이제 새가족 등록하고 처음 주일 예배 나갔을 때 네. 제가 부탁했어요.
3: 말 시키지 말라고.
0: 네, 아니, 그렇죠. 이렇게 세우는 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저 얼굴 이렇게 사람들이
3: 지금도 하는 싫어해요 그거. 뭐 새로우신 분 일어나고 네. 옆에 사람하고 인사 그런 거 저도 지금도 불편해요.
2: 양호의 축복 불러주고.
3: 이거 네.
0: 그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 네. 부탁드리고 네. 안 그러면 저 안 나온다고 네. 했죠. 그랬었어요.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네. 제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남의 얘기도 듣기 싫고 네. 그랬었는데 어느 네. 날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안 들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주식창을 보고 해도
3: 있는데 들어오는군요.
0: 들리는 네. 거예요.
3: 스며드는군요.
0: 근데 목사님께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돌이 저한테 날아와 박히더라고요. 그 버린 돌이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혀가지고 제 신앙의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때 제가 아무리 막고 해도 이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구나. 예, 그때부터 항복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3: 그런데 변하시기 시작했네요.
0: 네. 그러면서 어차피 약을 먹어도 못 자니까 약을 다 끊었어요. 네. 병원에서 절대 끊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남아있었던 알코올 의존증도 있어가지고 알코올 그런 못 먹게 하는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약들을 그냥 제가 한꺼번에 끊었어요. 네. 약도 다 끊고 매일매일 예배 새벽기도 나가면서 제가 서서히 살아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제 마음에 뭔가 억눌렸던 그런 마음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네.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풀렸어요.
3: 아, 그래요?
0: 네.
3: 어떻게 연락을 하셨어요?
0: 네.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좀 마음이 힘들 때 뭐 신앙생활 해서 늘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 너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못되게 굴고 부모님 원망하고 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3: 그럼요. 네. 내 자식인데. 내 큰딸인데.
0: 네, 제가 계속 새벽기도 나가면서 그런 기도했거든요. 믿음의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기도보다도 부모님에 대해서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했던 못된 말들이 생각이

0: 나서 못 가겠고 했는데 그냥 갔더니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풀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왜 그랬지 예전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1: 그 엄마로서의 또 모습도 많이 변하시면서 아이들도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2: 좋아하겠죠.
1: 아이들 그렇죠. 반응은 어땠어요?
0: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루는 엄마 이제 집사님들이랑 잠깐 뭐 만나고 들어갈게 했더니 아이들이 엄마 집사님들도 술 마셔 이러는 거예요.
1: 아이들에게는 술이 이미
0: 네, 엄마가 이제 술 친구들 항상 집에서 이렇게 엄마들이랑 술 먹고 막 이런 걸 많이 봤으니까 엄마 교회 집사님들도 술 마셔 아마 안 드실 걸 아무도 안 드시고 교회에서는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엄마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더라고 큰애가.
2: 엄마 술 먹는 게 싫었구나.
0: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냥 술 먹으면 오히려 아이들 많이 안아주고.
2: 아니요. 아이들이 다 알고 되게 싫어요. 아이들이 어른들 술 먹는 거.
3: 아이들은 배우잖아요. 어린이집부터 술 먹고 이러지 말아라 이런 거.
0: 그 요즘에 그 교육이 엄청 철저해서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3: 다 알아요.
0: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2: 네. 나중에 자라면서 저게 맛있나? 라고 와요. 저게 맛있어서 엄마가 어렸을 때도 먹었나? 하면서 그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돌면
0: 맞아요.
2: 호기심을 그렇게 엄마 아빠 술 먹는 게 싫었던 아이들도
0: 환경이 들어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2: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0: 맞아요.
2: 얼마나 맛있길래 우리 엄마 아빠 먹었을까 하고 접하게 되거든요.
0: 그쵸.
2: 부모 영향이 굉장히 크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집사님처럼 그 성도님처럼 오랜 시간 이렇게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하고 싶으세요?
0: 주저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로 나오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2: 근데 뭐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뭐 도망가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나가냐고. 그럼 어떻게 우리도 당근을 자주 이용해서 전도대사장들을 거기서 만나야 되나요?
3: 요즘은 이제 당근에서 전도해야 돼요.
2: 좋은 물건 올려놓고 만나보면 물건을 놓고 교회 가시죠. 이렇게 네.
0: 파닥파닥 낚여갈까.
3: 온도 많이 높여놓고.
2: 온도 높여놓고.
0: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모르는 거니까. 네네. 예. 주저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나오시면 좋겠어요.
2: 예, 네. 내 주변에 또 우리 성도님처럼 마음병을 앓고 있는 분은 없는지 늘 돌보고 또 그런 분들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연일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아, 정말 그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있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속은 얼마나 곰고 또 얼마나 타들어갔을지가 막 감히 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당근마켓을 통해서 예.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준이구나라는 것도 네. 또 오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느끼게 됐고 진짜 그 저주라고 생각했던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이의 그런 질병까지 오히려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네. 걸 또 오늘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신적인 병도 저는 더 많이 사람들이 상담받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0: 서로 오픈하면 좋겠어요.
2: 예, 오픈하고 예. 감기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0: 네,
2: 해요.
0: 그래서 맞아요.
2: 근데 의학으로도 하지만 늘 깨어서 있지 않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그런 먼지 같은 그렇죠. 영들이 나를 덮칠 것이기 때문에
0: 맞아요.
2: 쉬지 말고 우리가 일상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네. 매달리지 않으면 우린 또다시 넘어갈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늘 내 아픈 것 아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또 내 아이들 어떻게 키워달라고 지금 굉장히 귀하게 자라셨음에도 남들이 맞아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네. 환경에서 귀하게 자라셨음에도 이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으니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자녀들 요구하시고 또 같은 경험을 하실 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내가 이겨냈는지
0: 네.
2: 그 경험하셨던 하나님을 또 전해주십사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네. 하나님 더 뜨겁게 만나시고 늘 기도하는 성도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CBS

0: 장병의 시간.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해군 3함대 사령부 해군 목포교회 최미듬 군종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 4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그리고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맡긴다는 것은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처음 운동을 배울 때 코치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살을 빼러 왔는데, 뱃살을 줄이러 왔는데 팔과 다리의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시킵니다. 참으로 신기한 건 그 근육이 생겨야 다음 운동이 가능하고 탄력이 붙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러한 신뢰 훈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과정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때로는 필연적인 충돌을 가져옵니다. 때론 이런 충돌의 과정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러한 아픔과 상처까지도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분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해 영적 근육을 가지게 될 때,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영적인 근육이 우리에게 자신감이 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되 내 앞길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이맘때 해군 군함을 타고 퍼시픽 파트너십 훈련으로 파푸아뉴기니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봄에 퍼시픽 파트너십 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할 군중 목사 모집 공고를 보고 제가 지원했습니다. 퍼시픽 파트너십 훈련은 미군 주도로 태평양 지역의 어려운 나라 지역에 가서 연합군이 함께 가서 보수공사도 해주고 의료봉사도 하는 훈련인데요. 2024년도에는 필리핀을 갔습니다. 아, 그래, 오랜만에 배도 타고 필리핀에 가서 선교한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죠. 그런데 조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파푸아뉴기니를 가야 하는데 빨리 관용 여권을 만들라는 겁니다. 네? 파푸아뉴기니요? 우리 필리핀 가는 거 아니었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파푸아뉴기니가 어디에 있지? 무슨 나라지? 굉장히 낯설었는데요. 파푸아뉴기니는 인도네시아 옆에 있고 아직도 식인종이 있고요. 서로 언어가 다른 865개의 원시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 간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치안이 아주 안 좋은 나라입니다. 제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주여. 배에서 함장님이 계속 연락을 주십니다.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미군 군종 목사님과 연락도 해보시고 현지 교회와 교민들과도 연락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정보가 정말 없었습니다. 대형교회들, 국내 주요 교단 총회, 선교단체에 연락해보아도 파푸아뉴기니에 파송한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지? 그래서 인터넷에 파푸아뉴기니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에 설교하신 거 다 찾아서 미국의 교회, 호주의 교회, 설교하신 거 방송국에 해당 교회 이메일을 쓰고 연결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대사관 한인회에도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연결이 되기 시작하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대한민국의 4.6배 정도 되는 큰 땅인데요. 그 넓은 땅에 한국 사람이 15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150명도 나라 전체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대사관 직원, 사업하시는 분, 그리고 선교사님들. 나라 전체에 한인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님이 계셨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우카룸빠라는 해발 1700m의 고산지대에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필요하다고. 여기 있는 아이들 초코파이 같은 거한 번도 못 먹어봤다고. 그리고 군대 PX에 파는 달팽이 크림 같은 거 챙겨주시면 선교사님들께 8월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것 같다고.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열악하고 아무것도 없는 파푸아뉴기니에 선교사님들을 뵙고 작은 위로가 될수 있도록 나를 우리 해군과 함께 보내주시는구나. 한국의 여러 교회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준비해 갔습니다. 선교사님들 9가정에 드릴 기프트박스, 그리고 성도님들의 도움을 요청받아 한국의 반찬거리, 통조림, 라면, 커피, 화장품, 각종 간식, 자녀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현지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파푸아뉴기니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말이 잘안 통할 텐데. 초코파이 2,000개, 물풍선, 축구공, 페이스 페인팅, 비눗방울, 색종이 등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어요. 저희는 파푸아뉴기니 제2의 도시인 라에항에 입항했습니다. 우카룸파 성경번역센터는 차로 4시간 이상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치안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갈 수는 없고 선교사님들을 배로 초청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현지 주민의 인도적 지원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방문해서 군악대는 콘서트를 하고 공병팀은 2주간 파고라 쉼터를 지어주고 의무팀은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약 50명의 승조원들은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레크레이션하고 운동하고 간식도 주고 한글도 알려주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루터 교회가 많은 편인데요. 현지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파푸아뉴기니 군목도 만나고 미국, 캐나다, 호주 군종 목사님들과도 만나서 파푸아뉴기니 군부대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우리 해군 일출봉함에 초청해서 배에서도 함께 다국적 군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파푸아뉴기니에서의 16일간의 봉사활동과 선교 지원 사역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두 가지를 꼽자면 하나는 해병대 대위 중대장님이 호기심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그분을 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배에서 1대1 성경 공부를 하고요. 성경 필사를 하고요. 사실 해군이 대다수인 이 훈련에 해병대 소규모 부대가 파견으로 오셨는데 그 짧은 기간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웠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 부대 어디를 가든지 배를 타든지 섬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을 만나게 되는 것이 군생활 중에 참으로 신기하고 보람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저는 목포로, 중대장님은 포항에 근무하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순 없지만 마음속으로 늘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하시는 한인 선교사님 전체를 배로 초청한 것입니다. 원래 해군 배가 외국에 가면 함상 리셉션을 합니다. 교민분들을 배로 초대해서 음악회도 하고 만찬도 하고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배로 초대한 교민분들 중에 대다수가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마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파푸아뉴기니에 간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연주되고 함께 부를 때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여러 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것을 선교사님들과 교민분들께 작게 나눈 것뿐이었는데, 선교사님들께서 그렇게 감사해 하시고 저희를 격려해 주셨어요.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최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나의 할 일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부족들을 어떻게 최선으로 섬겨야 할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 핑계와 편안함에 머물지 말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고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령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라는 고지를 향해 쏟아주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만한 최선은 없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파푸아뉴기니 돈이 많은 사람이 와도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의료도, 치안도, 교육도, 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평생을 바쳐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저는 조선 말에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아직 조선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습니다. 아직 조선에 교회가 없습니다. 병원과 학교가 부족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너무나 열악한 이 조선 땅에 왔던 것이죠. 본인의 건강, 자녀 교육,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 챙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기로 결심하고 말 그대로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분들이세요.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각자의 부대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교회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찬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먼저입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입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 모두 주시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지혜로,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도하신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늘 먼저였는데,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맡기기로 한 사람들은 주 관심사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배 빠지지 않는 거? 착하게 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아니요. 그것들보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군생활 중에 여러분을 통해 다른 분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세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부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제가 있는 해군 삼함대에는 약 3천 명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천 명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600명은 일곱 개의 섬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가장 원하시고 가장 바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어요. 제사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 선교사님들이 파푸아뉴기니에 가보니까 865개의 부족 중에 아직도 대다수의 부족에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어요. 말은 하는데 글을 잘 몰라서 문맹률이 높아요. 선교사님이 각 부족마다 평생을 헌신해서 30년 가까이 성경 한 권을 번역하면 은퇴하셔야 되는데요. 은퇴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족으로 또 가서 새롭게 처음부터 성경 번역을 시작하세요. 어떤 분은 성경을 현지 언어로 녹음해요. 그리고 MP3 플레이어 같은 걸로 사람들에게 들려줘요.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왜 그렇게 말씀 한 자, 성경 한 구절에 성경 번역하는데 평생을 목숨을 걸고 바치시는 것일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혼과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말씀대로만 살면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대요. 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 부대 전우들 사무실과 생활반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가기를 원하신대요.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평생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고 영웅이 될 때도 있었지만 때론 쫓겨다니며 억울한 일도 경험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의인이 고난당하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따르는 삶, 무엇입니까? 나부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 주변의 가족과 전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해군 삼함대 사령부 해군 목포교회 최미듬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을 마칩니다.

0: CBS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4: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3: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6: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네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산.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은혜와 감사의 주일을 뜻깊게 마무리합니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설교 시리즈 13번째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한 우리 찬양대 찬양 주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유혹과 또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라는 오늘 전체 핵심 주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140여 년의 이 교회 역사가 생기다 보니 나름 뭐 신앙생활하는 스타일도 있고 교회 문화와 이런 것이 자기 신앙의 컬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교단의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대수가 초 1대, 2대, 6대 가더라도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오늘 요절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에 이 말씀은 좀 독특한 건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기억납니까? 이 말씀을 소위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이다, 영어로 L-O-G-O-S, 로고스의 말, 헬라어인데 로고스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을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이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 똑같은 말씀이지만 헬라 원어는, 본래 이 원어는 달라요. 이게 뭐냐, 이 말씀은 로고스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레마의 말씀이다. 그래서 R-H-E-M-A, 레마의 말씀이다. 그러니 기록된 말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를 변화시키고 지금 나를 새롭게 하고 지금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주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셨어. 여러분들의 생각과 몸과 마음과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그때에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시고 주님은 완전한 창조주로서, 그런데 어떻게 완전한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는가? 더더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는 세례 받으신 것과 오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이 두 겹을 겹치셨는데 이 마귀의 시험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또 어떻게 된 것인가? 자, 예수님이 세례식을 받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사역의 롤모델이기 때문에 그 주님 따라가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데 이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마치 대관식한 것처럼 위임식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바로 이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40일 동안 드시지 않으시고 줄이셨다. 특별히 누가 보면 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가지고 아주 심하게 줄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마귀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40일을 줄이시고 금식을 하셨는데 40일 금식하는 건 예수님의 신성을 갖고 하신 거예요? 인성을 갖고 하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물론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셔가지고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주님이 금식을 하시고 40일 동안 줄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줄인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오병이어 역사도 일으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 통과하라 이거예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성, 완벽한 인성을 지니시고 그 다음에 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나중에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에 완벽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귀는 지금 그 인성을 가지신 그걸 하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게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냥

0: 결정해보라 이거예요.
1: 주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굶주리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모든 시험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다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살 거예요. 떡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는 소위 RHEM의 레마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첫 번째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이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뛰어내려도 너 괜찮게 할 것이다. 자, 너무나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니까 사탄 마귀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또 유혹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어요. 11절 12절에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지금 사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리면 나 안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데 사실은 뛰어내림이 목표가 아니라 시편 91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인생의 순례길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이런 뜻인데 사탄은요 너의 모든 길에서 요 말을 쏙 빼버렸어요. 그랬을 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제일 장엄한 세 번째 이제 또 시험을 이기시는데 세 번째는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는 이 두 가지를 우선 놓고 오늘 우리가 차근차근 레마의 말씀으로 지금 나를 움직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 첫 번째, 사탄의 존재를 실제적인 존재를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요즘 AI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무슨 사탄이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마도 없고 사탄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악한 정신이나 악한 영이나 악한 기운 정도만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곰팡이가 눈에 보이질 않는데 곰팡이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음식을 부패하게 만들고 세균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냥 놔두면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사탄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한 용어로 사탄에 대해서 수없이 자주 말씀하는 거예요. 170번 이상. 그리고 이 사탄 때문에 하와는 에덴 동산에 시험 들었고 욥은 사탄의 손에 넘어갔고 이 사탄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탄은 실제하는 것을 바울과 베드로가 이걸 깨달아가지고 에베소서 2장과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 때문이다. 이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를 칼로 찌르거나 그 다음에 총을 쏘는 존재가 아니라 대신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려고 하고 싶어 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만나러 가는 걸 막았도다. 지금도 이런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확실히 존재하는 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존재하는 사탄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기원은 사탄이 어디서 왔습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정통신학자들, 정통복음주의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사탄의 기원에 관해서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니까 너가 옛적에 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가지고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그 다음에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뭐 별로 실감이 안 가죠. 그냥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로 그냥 완전히 이제 온몸을 감쌌다. 네가 지음을 어떤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리고 그 음악 기계를 해가지고요, 소리가 얼마나 선율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목소리가 좋은지, 그 뭐 좋은 목소리에 하와가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오늘 또 14절에 보니까,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그 다음에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주 위엄 있고 고상하처럼 보이고, 15절 보니까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의 모든 길에 완전했다 그랬어요. 너무나 멋있어 가지고 빛나는 섬광의 불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존귀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뒤에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에 너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자,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에스겔 28장에서 말씀하고, 이어서 바로 이사야 14장에 이어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원래 계명성은 좋은 건데 이때 사탄의 역할이 잘못되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어찌하여 타락하였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미끄러진 천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기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루비와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로 온 머리 밝게 치장을 하고 천사 중에 천사장으로 아주 이 너무나 찬란한 이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이 천사가 교만하고 높아져가지고 나는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하나님처럼 될 수 없겠는가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바로 사탄의 기원이고 죄악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높아진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와가지고 사탄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왕국에서 사탄의 어둠의 왕국의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자존심과 프라이드를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 내 자존심과 프라이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탄의 유혹에 시험을 받은 것이.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참소와 속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를 들어 정상적인 사람이 나 지옥 가고 싶어요, 나 불에 타서 죽고 싶어요, 나 영원히 심판받고 싶어요, 나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마귀와 함께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들 가운데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딴 소리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똑똑해가지고 인간을 속입니다. 하와를 속여서 승리를 했습니다. 가인을 속여서 승리를 했습니다. 바벨탑을 만들게 하고 에서를 속이고 베드로를 속이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 그 배후에는 애굽의 바로를 사용했습니다. 살다 보면 금슬 좋은 부부가 싸울 때가 있다 없다? 살다 보면 부부 사이 좋은 부부라도 싸울 때가 있다. 그래서 계속 싸우고 이래가지고 전우회로 살고 있는 부부도 있어요. 그런데 왜 싸워요? 금슬 좋은 부부가? 거의 대부분은 자존심 갖고 싸워요. 그런데 그 자존심 갖고 싸우는데 그 자존심 갖고 싸우는 배후에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 없다? 대답이 이렇게 힘이에요. 그 배후에는 사탄의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파국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부부 사이에 자존심이 만족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피를 흘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탄에 대해서는 늘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오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의 존재를 믿되 또 여기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도 그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 귀신 갖다 붙이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지나치게 사탄의 그 권세와 사탄의 내용에 대해서 그 지나치게 집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통하여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왕국이 있지만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것이 온 천하를 깨는 자고 이렇지만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의 일파와 무리들이 다 내쫓기게 될 것이에요. 더 이상 천국에는 사탄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면서 쫓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네. 아멘. 딱 두 가지입니다.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복음에 증언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게 되는 것이에요. 물리치게 되는. 자,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 또 하나는 복음의 역사가 강할수록 생명의 역사가 있을수록 사탄의 시험도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사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위임식하시고 그 다음 성령의 이끌심 받고 승리하시고 이럴 때 사탄이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할수록 사탄은 언제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칠 때에, 하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의 삶을 살려고 결심할 때, 강력한 사명을 받을 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웃으는 사람들은 나는 사탄이 공격하는 거 싫으니까 나는 헌신하지 말아야겠다. 또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안주하는 것이고 아니란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통하여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안일하게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탄의 공격이 있더라도 그걸 잘 통과하면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나무들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운행이 있으면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을 때가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생명의 행전이라고 그러고 사도행전은 능력의 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성령 오실 말씀하시고 전적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사도행전 4장에서 그야말로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막 불처럼 임하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못 보는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하여 내면에 내부에 적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질투심을 가지고 내면을 갖다 부추기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헬라파 그다음 히브리파 성도들끼리 서로 내부 갈등을 막 일으키게 만들고 사도행전 7장에 그것도 안 되니까 스테반을 돌로 때려 죽이고 핍박을 하고 사도행전 8장에 그 핍박 때 흐트러지는데 순교의 피가 철철 흘러넘쳤어요. 마귀의 강력한 공격에 사탄의 공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뎌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한 전투기지가 되고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고 복음의 역사가 편만하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찬가지예요. 만일 교회가 시작된 후에 자기들끼리만 조용히 모이고 성령을 능력을 통한 생명의 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오늘 이 사도행전적 부흥도 일어나지 않고 그럴 때는 마귀에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의 큰 시험과 공격은 교회가 살아있고 성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왜 이렇게 공격합니까? 왜 이렇게 공격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사탄의 왕국과 사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자기 왕국의 약화를 보는 그냥 놔두는 사탄이 어디 있겠어요? 사탄의,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도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를 믿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탄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왕국이 약화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뭘 공격하느냐?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두 번째로는 몸을 공격하는 것이, 세 번째는 의지를 공격하는 것이. 마음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고부 11장 3절에 뭐라고 했냐?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지켜야 되는 마음을 지켜야 돼두 번째는 몸을 공격합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몸을 공격했습니다. 마귀가 몸을 고통으로 공격해가지고 우리의 몸이 성전 역할을 못하도록 계속 공격.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몸과 살과 뼈를 척친 거예요. 욥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몸을 공격, 특별히 젊은이들은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공격하고 몸을 공격하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는 것이. 의지를 공격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대표적으로 다윗의 의지를 공격했어요. 역대상 21장 1절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크게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 같은 성군이 조심하지 않으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프라이드, 아이고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라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한번 탁 한번 이렇게 한번 한 빛나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수하는데 9개월 20일 동안 걸렸어요. 인구조사라는 9개월 20일 동안. 그 9개월 20일 동안의 그 기간은 다윗의 의지가 사탄으로부터 공격당한 기간이었어요. 마음과 몸과 의지를 공격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공격을 구체적으로 더 이겨낼 것인가?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돌을, 떡을 만들라고, 이것은 영혼보다 떡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고 영혼보다 빵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 식으로 꾀이는 거예요. 오늘 21세기의 무서운 사상들이죠.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유물론의 핵심이 뭡니까? 유물론이 핵심이 뭡니까? 물질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마음이나 정신이나 영적인 것을 부차적인 산물로, 아예 영적인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이, 신은 없다고 그따위 소리나고 신은 없다고, 공산주의 신은 아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물질을 근간한 유물주의 사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고 게으른 자의 삶을 조심시켰어요. 우리도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만 있으면 된다는 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떡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에 꼭 떡으로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할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할 시간들이 늘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15장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어요. 내게 기쁨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쁨과 능력과 진짜 최고의 여러분들의 생의 핵심이, 신앙세계의 핵심이 되는 은혜 위에 은혜를, 은상 가운데 은혜를, grace upon grace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대도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먹여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실재가 있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피에 보혈의 능력과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여러분들 가정, 부부, 모든 자녀, 형제,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우리 프라이드를 계속해서 뒤에서 조절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가정가정마다 성령이 주시는 평온함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좌절하고 실패하던 인생이 광야의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희망의 인생으로 오늘 이 주일이 터닝포인트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도 자존심이 있으라고 자존심과 프라이드를 부추기는 사탄의 거짓말과 참소, 그거 뒤에서 팔짱 끼고 비웃는 사탄의 전략을 미리미리 잘 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헌신과 사명으로 사탄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몸과 의지가 참나무처럼 단단한 믿음의 용사로 굳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사랑의 동산.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3495-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을 마칩니다.
1: C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 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이 일만큼은 성공해야 합니다.
6: 네,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6: 네, 여러분 이런 광고 있었죠?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뭐 이런 항공사 광고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구별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에는 좀 저의 그 약간 부심이 담겨 있어요. 제가 약간 여행 부심이 있잖아요. 히말라야, 뭐 나이지리아, 뭐 이런 데도 갔었고, 그 끝이 어디예요? 제가 평양도 가봤습니다. 진짜 세상 끝이죠. 근데 진짜 세상 끝은 평양이 아니었어요. 제가 본 세상 끝은 어디였냐면 바닷속이었습니다. 바닷속. 여러분 지구의 70%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바닷속을 보지 않고는 지구를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닷속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는 지구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지상 최고의, 지구상 최고의 아름다움이 바닷속에 있다가 과언이 아닙니다. 물속은 신비하고도 또 두려운 곳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가보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그 햇살이 심해까지 부서져 내려오는데 거기서 산호초 군락이 빨주노초 파란봅니다. 그 햇살 속에 웅장한 산호초 군락이 드러나고 또 그 앞에 이제 잭피시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막 이 군락 이 떼를 지어 있는데 뭐 우리나라 뭐 빌딩 한 채만큼 그 떼가 큽니다. 그 앞에서 막 그 은색 소용돌이로 잭피시가

춤을 추고 숨이 탁 멎습니다. 또 한편 그 바닷속에서 제가 그 조류를 만나서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아마 떠내려가는데 이 바위를 하나 잡고 버티는데 이걸 놓치면 이 정말 시체도 못 찾는 거예요. 이 바닷속은 이렇게 알 수 없는 요소도 존재하고 극한의 찬란함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구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인간됨, 우리 삶, 인생의 가장 큰 면도 우리 의식 밑에 감춰져 있습니다. 20세기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발견이 있었어요. 인류가 달에 가기도 했고요. 또 뭐 양자 물리학, 또 상대성 이론, 자동차를 타게 되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발명되고 이런 20세기에 가장 많은 발견이 이루어진 세계라도 과언이 아닌데 입을 모아 지성인들이 말하는 20세기 최고의 발견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무의식의 발견입니다. 진짜 인류 역사에 진짜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 인터넷이나 뭐 달나라에 간 로켓이나 양자물리학이기 전에 인간 무의식의 발견이래요. 왜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의식의 80%, 70%가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모른 채로 지나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의식 밑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 밑에 땅의 70%가 있듯 우리의 의식 밑에 세계를 발견해가는 것, 이것이 인류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여정이다 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무의식을 처음에 주창했는데 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 인간의 심해, 의식의 바다 밑은 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차마 느끼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던 고통, 우리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욕망과 죄책감들, 또 우리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기억들, 트라우마들, 이런 걸 우리가 무의식의 심연에 다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연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가고 하나하나 통합시켜감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제자 구스타프 융은요, 좀 다른 관점으로 또 무의식에 말했어요. 마치 프로이드는 약간 이 바닷속에 온갖 것들을 다 쑤셔박았다, 쓰레기통으로 얘기했는데 융은 아주 놀라운 개념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진짜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살지 못하고 그것을 무의식에 쑤셔박았다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어떻게 말하면 너무 아파서 무의식에 다 쑤셔박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쑤셔박았는데 이 융의 말은 어떻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Too good to believe. 받아들이기엔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내가 받아들여 살기엔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의식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진짜 큰 중요한 부르심, 가장 큰 성공은 우리의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의식의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진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찬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차마 받아들일 수 없어, Too good to believe, 믿을 수 없을 정도여서 외면해버린 그 우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름이고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터키에 카시라는 곳에 배를 타면요, 썬큰 시티, 물에 잠긴 도시라는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한 2세기경에 지진이 나서 물 밑에 가라앉은 도시예요. 근데 그냥 가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중해가 얼마나 깨끗하고 맑아요? 보트가 가까이 가면요, 햇빛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밑에 도시가 가라앉아 있어요.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등에 털이 다 선 바짝바짝 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도시가 계단도 있고 집도 있고 길도 있고 한 도시 전체가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딨어 어딨어 그런데 가만히 들여보면 거기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엄청난 것이 우리의 의식 밑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단지 혼내는 말이 아니에요.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밑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오는데 금과 보석과 어마어마하게 찬란한 것들로

막 분쟁하고 시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일일이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더럽게 사냐?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분란하고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사냐? 이거 일일이 얘기 안 합니다. 한 가지로 지목하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누구인지 발견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고 사는 거다. 너희가 얼마나 찬란한 존재인지,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누추한 삶이 나타나는 거다. 거기에 대한 진짜 솔루션은 이거다. 너희 의식 밑에 가라앉아 있는, 다시 말해 너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 자신의 찬란함, 너희가 발견하고 못하는 진짜 너, too good to believe,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차마 믿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너를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 그것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된다. 그게 진짜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누추한 삶들은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발견의 문제예요.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바꿔서 물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자아를 덧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정체로 살지 않을 때 우린 뭘로 살고 있는 겁니까? 예, 가짜 나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는 인기남이 되려고 했었어요. 이게 뭐예요? 가짜 나예요. 인싸, 아싸,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가짜 나. 내가 누군지 모르고 거기가 난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날 걸고 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헛짓을 하는 거예요. 막 친구들 주목 한번 끌어보려고 하고 엉뚱한 짓도 해보고 막 한번 막 뭐 좀 내가 좀 잘 멋있게 입으면 뭐 될 것 같아갖고 용돈을 모아갖고 막 당시에 막 비싼 청바지도 한번 입어보고 또 그걸 못 입어서 내가 안 되는 것 같아갖고 막 왜 우리 부모님 이거 안 사줄까 막 또 힘들어 해보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야, 인싸 아싸 문제가 아니야. 너 지금 너 하나님 성전이야.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뭐예요? 그 세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학교를 가서는 야, 뭔가 신대원을 갔음에도, 신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교회에 가는 라인을 타야 될 것 같고 전도 유망한 신학생이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전도 유망한 신학생의 그룹에서 밀려나면 뭔가 큰일 난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전도 유망한 젊은이 가짜 자아예요. 내가 그 안에 나를 걸고 막 사는 거. 여러분, 또 전도사 되면 달라요? 야, 내가 유능한 전도사냐 아니냐, 이 세계도 비슷해요. 여기도 대기업 있고요, 여기도 중소기업 있고요, 여기도 이두저도 안 돼갖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나름 스트레스가, 압박이 큽니다. 어떻게든 또 대기업으로 옮겨가려고 투쟁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노후 문제가 다 있어요. 다 똑같아요. 이건 종교세계예요, 종교세계. 여러분, 산업세계는 어때요? 김과장이었다가 김부장 되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김부장에서 김이사 될 것 같으면 막 좋다가 이두저도 안 돼서 명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막 다운되고. 이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우리가 의식의 표면에 사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찬란한 나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사는 것이 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 1600만 명을 모은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하이 코미디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코미디가 아니고 시사점이 있는 코미디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영화의 내용이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범인의 거점 앞에 통닭집을 차립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통닭집이 잘 돼요. 통닭집이 잘 되니까, 뭐든 잘 되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신이 났어요. 갑자기 통닭집에 막 자신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매출이 막 상승하고 난리가 나니까 TV에서도 인터뷰를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 인터뷰 응하면 매출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서 형사는, 야, 형사가 어떻게 거기 나가? 그럼 우리 신분 다 노출돼. 그러니까 모자이크 처리해달라 그러면 되잖아. 근데 옆에서 반장님이, 또 다른 말로 닭집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야, 너네 정신 없구나. 너네가 누군지 잊었어? 우리 형사야. 너희가 닭 튀기고 서빙하다가
우리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예요.

이참에 사표 내고 우리 닭집이나 한번 할까? 하, 카리스마 있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옆에 전화벨이 닭집 전화벨이 쫙 울려요. 때려 울리면 바르니까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수원 닭갈비 통닭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막 희생이 만만해지면서 아 단체요? 30인 가능합니다. 네. 그 순간 그 닭집 안에 있었던 그 쎄함이 관객들에겐 어떤 그 괴리감에서 터진 웃음 있잖아요. 웃는데 그게 왜 웃긴지 우리도 몰라요. 왠지 아세요? 이게 하이코미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김과장 김부장이 아니에요. 제가 김목사가 아니에요. 인싸아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부름, 우리의 진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담는 컨테이너래 이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아빌라의 대례사라는 이 기독교의 산에 기도 박사라는 칭호를 받은 유일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빌라의 대례사가 정말 기독교의 손꼽히는 고전이에요. 영혼의 성, Inner Castle 이런 책을 썼어요.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듭나고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답고 위대한 성체가 있다는 거예요. 캐슬이 있다는 거예요. 이너 캐슬. 이게 뭐예요? 진짜 우리예요. 너무 장엄하고 아름다운 캐슬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래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그 캐슬 안으로 왜 들어가요? 그 안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된 진짜 우리의 찬란함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껍데기로 살다가 맨날 인싸아싸, 맨날 박과장, 김과장, 맨날 뭐 닭튀기고 서빙하고 이러고 막 껍데기로 살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찬란한 진짜 우리, 그 그리스도가 품고 계시는 찬란한 우리, 이거를 발견하게 될 때 여기서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김과장, 박과장 이 세계에 살 수가 없다. 나는 이 누추한 껍데기로 살 수 없다. 난 진짜 나로 살아야겠다. 우리의 의식 밑에 남겨져 있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던 우리가 지나치던 우리가 표피의 삶을 사느라 다 까먹고 방황하고 있는 진짜 나를 거기서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게 회심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그럴듯한 표현이 나와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성체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뜰에 있대요. 뜰에. 그 뜰에 뭐가 있냐면 벌레와 진애와 뱀과 해충들이 막 쥐어뜯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 나 인싸했다가 아싸 되면 어떡하지? 라는 전전긍긍함이에요. 나 이거 진부장이었다가 명퇴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예요.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 밟고 이사로 가야지 라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많은 피로감, 그리고 그 성공, 실패 이런 세계 안에 움직이는 수많은 소진됨과 상처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많은 어그러진 자기 위로에 대한 추구들, 거기에서 망가지고 소진되어가는 우리 정신세계, 이건 뭐예요? 벌레에 뜯기고 뱀에 뜯기고 전갈에 물리고 있는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끝난다고요? 우리가 이사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원한 인싸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언제 끝나냐면 마침내 이 가련한 영혼이 자신의 안에 있는 진짜 썬큰 시티, 자신의 의식 내면에 가려앉은 그 찬란한 나의 나 자신, 이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 내 영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너 캐슬의 한국 번역이 영혼의 성이에요.

거예요. 영혼의 성. 영혼의 성. 내 영혼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껍데기가 아니라 내 영혼이구나. 그리고 그 영혼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영혼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영혼의 성체에 대한 놀라움을 발견하고 저게 나다. 그리고 그리로 삶을 옮겨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뱀, 정갈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름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해요. 아, 내가 금융인으로 불림받았나? 내가 뭐 무슨 기술자로 불림을 받았나? 여러분, 그건 부름, 콜링이 아니에요. 그건 잡이에요, 잡. 그건 직업이에요. 그거는 수원 왕달기 통답이란 말이에요. 기왕이면 여러분 매출 좋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영혼을 갈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영혼의 성으로 살도록 불림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부름이에요. 아멘?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를 누린대요. 오케이? 내가 김부장이든 박과장, 김과장이든 김이사든 오케이? 내가 인싸든 아싸든 오케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가 그냥 오케이가 아니라 진짜 그게 더 이상 자신에게 자신을 물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 들어차 있던 벌레와 뱀과 전갈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0: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1: CBS
2: 창문을 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상이 지킬
1: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0: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봄의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임미혜의 찬양 증인 첫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캠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셨나요? 주일을 거룩하게 섬기셨나요? 증인의 삶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라며 주일에 함께하는 CCM 캠프 1부는 이삭줍기,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만의

닭갈비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0: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0: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떠세요? 추억의 찬양들 두 곡을 전해드렸어요. 볼지어다 LP 버전이었습니다. LP로 처음 출시가 됐던 그 음성 그대로 오늘 함께 해보셨는데 김지현, 김기석 찬양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주찬양 선교단의 부활절 칸탄타 내 증인이 되리라의 메인 타이틀곡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증인이 되리라 전해드렸습니다. 합창곡 함께 보셨어요. 특요원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오늘 이삭줍기 합니다.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새 찬송가 183장 써주셨는데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티븐님께서 하늘소망 소망의 바다에 찬양 신청합니다.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송미영 집사님께서는 Hold on to me 로렌 데이글의 해외 CCM도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삭줍기 당첨되셨네요.

아발론의 Can River Day, 앞서 로렌 데이글의 Hold On To Me 전해드렸습니다. 김하은의 찬양을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내 삶의 기적 정승하님께서 써주셨는데 이 곡은 음원이 준비되면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었습니다. 오늘은 김하은의 Pray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이 곡과 함께 기적이라는 키워드로 소울의 기적을 믿나요? 찬양도 준비했습니다. 아, 러브레터님,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아, 이렇게 찬양을 묵상하면서 바로바로 찬양 가사를 따라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아마 오늘도 들려드리는 찬양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깊은 은혜에 빠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지쳐 쓰러진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 손 꼭 붙드시기를 바라면서 김명식과 조화문의 찬양도 준비해봤습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김명식과 조화문의 멋진 듀엣곡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앞서 기적을 믿나요는 소울의 찬양이었고요. 김하은의 찬양으로 프레이 함께 하셨습니다. 안젤로니아 님께서 지난번 갱년기 이야기가 한참 나왔을 때 어느 순간 감사해서 매 순간 뭉클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인생을 아주 조금 알게 되어가는 성숙이라고 해요. 우리라고 이런 토닥토닥 너무 감사해요. 최인혁의 찬양으로 우리 함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인생 한 번.

최인혁 인생 한번 들으셨고요. 토론토의 황태규 아빠님, 지난번 감기 걸려서 고생 후에 축농증이 와서 수술을 하셨대요. 우리 사랑하는 은영님도 이 더운 때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하셔서 지금 잘 회복 중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같이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1부 끝곡으로 리차드 스왈우드의 힐링 함께 하시고요.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찾아뵐게요.

0: CBS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3: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0: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2: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CCM 캠프 주일 2부 워십 앤 프레이즈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코스타 워십에서 나그네로,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봤는데요. 플리버 워십의 찬양 함께 보셨어요.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나사렛 예수, 아크 워십, 남보현의 찬양, 그리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소진영 씨가 인도하는 마커스 워십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블레싱 워십의 높이 계신 주께 영광, 그리고 워십 프론티어, 높은 산 흔들리고까지 이어서 듣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모든 만물에 가장 뛰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멋진 공연 현장에 함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워십 예배 속에 함께 찬양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워십 앤 프레이즈로 주일 2부는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아크 워십의 나사렛 예수,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은 마커스 워십의 찬양 전해드렸고요.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블레싱 워십과 워십 프론티어 이다솔의 찬양, 높은 산 흔들리고까지 전해드렸어요. 자, 남미 워십 누가 끊으리요 찬양도 준비를 했고요. 리얼 워십 다른 복음은 없나니 더 하트 워십 다 찬양하여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까지 함께합니다.

남미 워십의 찬양 누가 끊으리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리얼 워십의 찬양과 다 찬양하여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더 하트 워십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이선환 워십 프로젝트의 더욱 사랑 준비했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

0: 서울특별시학교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하던 일이 낯설게 느껴질 때, 숟가락들 힘도 없게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에겐 무력감은 죄책감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화가 앙리 마티스, 70을 넘기고 더 이상 붓을 쥘 수가 없었대요. 암 수술 후에 합병증에 시달리며 휠체어에 기대어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고요. 그때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은 바로 붓이 아닌 가위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종이를 오리는 동안 놀랍게도 마티스의 새로운 예술 세계가 열리게 된 거죠. 힘이 들 때 내가 쉬고 있는 그 자리가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은 이렇게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은 이 자리가 쉼이길, 그 쉼이 또 새로운 시작이길 바라면서 들었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김영미가 불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 할게요. 조은의 목소리 이어집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네, 갈급함. 오늘은 김종섭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수화사랑 윤화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주은의 목소리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들으셨어요. 모리바다 덕풍같이 푸른 동사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라는 곡을 김승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보다는 조금 더 빠른 어린이 버전으로 여름성경학교나 교회학교에서 많이들 부르셨을 거예요. 맞죠? 네, 그 전에 무리바다 덕풍같이 박종호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복의 근원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오늘 유은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어서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벳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로이스님 루틴에 변화가 생겼대요. 매일의 새벽 기도로 설렙니다. 눈물나게 기도 제목 한가득 또 드리고 오면 후련함과 감사가 밀려오죠.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정말 기다리고 설레는 그 자리로 나아감.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고 그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 너무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고요. 물론이고요. 그거는 또 은혜입니다. 새벽 기도라는 곡이 있어요. 같은 제목의 다른 곡이 있는데 오늘은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4장 Sweet Hour of Prayer 다마리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찬송가 이어집니다. 오 신실하신 주 393장 어제 생긴 밴드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나무엔이 불렀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었고요. 1부 끝곡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곡을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할게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4: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3: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8월 둘째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더운 시간이지만 절기상 입추가 지나고 마음으로 남아 가을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 여름을 지나며 우리 삶의 큰 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불타고 있는 지구의 아픔을 외면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간절함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소서. 지구라는 동그란 터전에서 충분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선한 청지기로 돌보게 하소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역사의 가장 빛나는 날, 광복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자유와 평화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도 그들이 보았던 미래를 보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평화를 자라나는 세대에게 전하며 희망이 꺼지지 않는 나라를 함께 가꿔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에 새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시는 성령을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이브에 드리는 당신을 향한 기도,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이 땅을 위한, 그리고 광복절 맞아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도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찬송가 584장 우리나라 지켜주신 트리니티 싱어즈였고요.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소울 싱어즈 앨범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서 원성남님의 신청곡이에요. 나는 감사하리라 찬양하는 사람들 이정님 임미정이 함께합니다.

나는 감사하리라 이어서 옹기장의 앨범에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들으셨고요. 안젤라님께서 실로암 신청하셨는데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리듬이 있을 겁니다. 좀 밝은 리듬인데요. 오늘은 좀 다른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지인이 부르는 실로암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들었고요. 후야마미님께서 신청하신 곡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주나 목과 유미란이 함께하는 곡입니다.

이 곡 감사해 아시죠? 저는 고등부 때 이 곡을 많이 들었는데 고등부 활동을 하면서 한참 믿음이 올라오던 시기 그때 이 곡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갖는 그 청소년기에 갖는 고민들을 기도하면서 이 곡을 부르면서 막 울었던 지금은 이제 그 나이가 아닌데도 그때 감정이 그대로 전해진달까? 그래서 들으니까 뭔가 울컥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감사해 클래식 화이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그레이스님께서 신청하신 Give them all to Jesus. 우리 사역자들은 모두 다 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부른 곡. 오늘은 린다 랜드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Give them all to Jesus. 린다 랜델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이어지는 곡은 김상진이 부릅니다. 나는 주밖에 없네.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커다란 역경 속에서 훌륭한 찬송이 탄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찬송 또한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이 찬송가 곡조는 미국의 블리스가 작곡한 것입니다. 블리스는 열차 사고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내를 구하려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다가 사망한 비운의 복음 찬송 음악가로 역경 속에서 삶을 마친 분들 중 한 분입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전해드립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1: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0: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1: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0: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1: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0: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한국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10일 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아프고 상한 마음을 어찌할까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할 텐데

0: 네, 자녀들이 거부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정보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려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의 가르침을 외면합니다. 훈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떠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화를 시작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깨지고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배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부모들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들어주소서. 답답한 심정으로 한숨을 내쉬는 애통을 들어주소서. 눈물로 아뢰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직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아이들을 이끌어 주소서.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일반 사회와 문화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듣게 하소서.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 주소서. 믿음의 선생들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물을 주소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애타는 마음을 아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고양시 삼송동 목양교회 안효천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8월 10일 월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490장 보내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휴가 부릅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윤치호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마을이 전합니다.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55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55편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치는 천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셀라.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아,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느니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구나. 파괴가 그 성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압과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거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셀라.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나의 이웃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든 비수로구나.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

미워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성경 낭독 시편 55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더 콜링 월십이 전합니다.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트리니티 쓰거집니다. 이어서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무 노래가 전합니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입니다.
1: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미가서 6장은 전 우주적인 신성한 법정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고이자 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피고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배심은 원 및 정의는 산과 들입니다. 미가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낱낱이 지적하며 기소합니다. 판사석에 앉으신 하나님의 첫 마디는 호통이 아니라 가슴 아픈 변론으로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내 백성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원고이신 하나님의 진술은 진노가 아닙니다. 섭섭하다는 겁니다. 배신감마저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찌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실망감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게 있을까요? 4절, 5절을 읽어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모든 삶을 속량해 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바른 길로 인도할 지도자들을 보내었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세 번째는 원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5절을 보면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리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라고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모압 왕 발락은 그들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주술사 발람을 뇌물로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제하셨습니다. 저주를 쏟아내려 할 때마다 도리어 축복의 말씀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저주에 덫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떤 저주도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첫 번째는 위선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예배 행위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6절, 7절은 그것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0: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들은 하나님이 더 많고 더 비싼 제물을 바치면 자신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우상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런 저들의 악행은 은혜를 모욕하는 위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의와 착취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문을 나선 후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행한 구체적인 불의를 법정의 증거물로 채택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상그레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건의 양을 속이는 축소된 에바를 썼습니다. 교묘하게 조작된 부정한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불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관행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가지 거룩한 은혜 속량해 주셨고 지도자를 보내어 주셨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푼 그 세 가지 은혜를 도리어 세 가지 죄악으로 위선, 우상 숭배, 불의와 착취로 대갚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가 선지자의 고발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는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는지요? 사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육체적으로 해방을 받은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옥의 형벌에서 영적으로 속량받은 백성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삶이 뒷받침되는 진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8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앞에 살펴본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악을 고발하면서도 또 그들의 삶을 단번에 고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고질적인 죄악을 단번에 치유하는 이 하나님의 정확한 처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6장 8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내가 서 있는 일터와 일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성도답게 정직함을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속임수를 버리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자비를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헤세드의 사랑, 자비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과분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이웃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친절을 베풀 때 조건을 따지지 마십시오. 내게 이익이 되는지 내게 불리한지 계산하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이 진짜 삶이 뒷받침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은 곧 우리의 인생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에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바라봄이 없다면 주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한 떨림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한 주 이 세 가지 질문을 품고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묵직한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였습니다. 이지혜가 부르는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라토리오 합창단입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8월 10일 월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이 부르는 찬송가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무더위도 육군훈련소 진중 세례식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678차 육군훈련소 훈련병 진중 세례식이 지난 8일 오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후원으로 연무대 군인교회 예배당과 교회 앞 임시 침례식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제678차 육군훈련소 훈련병 진중 세례식에는 세례를 받는 훈련병 2,252명을 포함해 2,990명의 장병들과 기아성 군선교회, 권사회, 군종목사단, 연무대 군인교회 교인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침례 예식에 앞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훈련병들은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 침례식장에서 수중 침례 후 곧바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최근 디지털 교육 참여 기회가 필요한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AI 크리에이터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구세군과 신한은행은 지난 2022년부터 전국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등을 대상으로 AI와 디지털 기술, 코딩 교육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가 다음 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2.3 내란에서 병력 투입에 관여한 군 지휘부 1심 선고를 앞두고 엄정한 처벌과 함께 진실 규명에 협조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종교인의 양심과 시민의 책임으로 입장을 밝힌다며 헌정질서를 훼손한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하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자수서를 제출하고 진실 규명에 기여한 피고인들에게는 공정한 양형 참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0: 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위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사단법인 AWMJ 선교회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전남 신안에서 제8차 안디옥 선교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바울 선교, 오늘 선교를 묻다를 주제로 급변하는 현대 선교 환경과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모델을 집중적으로 재조명할 계획입니다. 강사로는 신하성 목사와 남아공 정윤교 선교사 등이 나섭니다. 교계 뉴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0: CBS 라디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내용이 십자가 복음 책에 나온 내용이고요. 제 책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요점별로 쭉 성령 인도를 따라 살펴가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에 있어서 출발점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의 예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도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사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의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이 다른 데보다 훨씬 길지만 제한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심하게 침체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침체되었는데 침체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수년 전부터 이구동성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산다라고 다 말합니다. 목회자 중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목회자 거의 없고요. 중직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중직자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본질이 뭐냐라고 물으면 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해하는 신앙의 이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란 말은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본질의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의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포도나무 교회 연구 표어입니다. 이 삶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삶을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27년 전 개척될 때, 그 이전에 제가 첫 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개척한 주님이 새로 교회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그 당시 한참 이 우리의 신앙을 집중적으로 배워가게 하고 계셨는데, 이런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서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이 구절에, 또 이 구절이 말하는 신앙의 토대에서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만 하더라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걸 볼 수 있다고요. 두 가지 요소가,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란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라는 이 표현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졌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혹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학자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러면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 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신앙의 본질의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어디 그 말이 나오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 말이 안 나오는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으려면 문맥에서 이해해야 돼요.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요. 그게 그 삶의 의미가 뭔가를 볼 수 있고요. 이제 그걸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볼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4절 5절에 다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5절에 특별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게 그걸 의미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이 부분을 보면 명백하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어순이 이렇게 좀 뒤죽박죽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7절, 19절, 20절.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구절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낫이 아니라 캔낫입니다.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신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말은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거기에서 말씀도 거기에서 모든 사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그러면서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고 뭐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요,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말하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신 삶이고요. 성경 전체 명확합니다. 큰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나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15절, 16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잘 성경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일단 나눌 부분들이 성경에 다 있으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거죠.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은 그는, 여기 그는 하나님을 가르치죠.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택하라 그래놓고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란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택하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그러면서 내 장수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기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이 하나님을 택하는 이 길을 따라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의 장수이기 때문에 너희 민족의 생명이 길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도 명확하게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존재를 대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여기 스크린에 나온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 어디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말이 나오느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거기 나옵니다.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개정 한글에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사람이 아니니까. 올해 개역 한글에는 이게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제가 대만 새물결 신학원에 지금 벌써 못 간 지 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빨리 오기를 원하고 저도 빨리 가고 싶은데요. 대만 새물결 신학원 가서 강의하면서 이 구절에 대만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우리말로 읽자면 부종하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문의 그 뜻은 원어의 그 뜻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된 거예요. 여기 부종하다란 말은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착달라 붙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착달라 붙어 있으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부종하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원어 베다크는 누구누구에게 매달리다, 누구누구에게 착 달라붙다는 뜻이다. 이 말은 남녀 간의 완전한 결합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었는데, 창세기 2장 24절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가리킨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 사이에 착달라 붙어 있어서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사실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아까 하나님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말하면서 16절에 3개, 20절에 3개가 나오는데 두 번 다 반복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반복돼 나올 뿐만 아니라 두 번 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동일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4절과 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 번 다 나오고 두 번 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이 요소들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 하나님을 택하는 길,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6절,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 택하는 길을 말하면서 여기 명령, 법도, 규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모두 동의어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다. 4장 1절, 5장 31절 등을 보라. 시편 119편 전체가 성경에 대한 시편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는데 거기서 표현된 용어들 중에 많은 용어들이 명령, 규례, 법도 등과 같은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과 착 달라붙어 있는 가운데,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우리 삶 속에 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안 되면 그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순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도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절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이 불순종의 문제 이전에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성경에 말하는 대로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할 따름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것도 자기 목적을 왜 이걸로서 해야 복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복은 세상에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우리의 신앙을 복제들을 건드는 무당처럼 만들어버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우리말 성경의 20절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애매모호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잘 지켜야지. 예, 말씀 잘 지켜야 합니다. 아까 세 번째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킹 제임스, RSV, NIV 성경, ESV 다 주요한 성경들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성경들입니다. 그 성경들에 보면 모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포함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토대한 삶을 살되 성경에 토대한 삶을 살되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 이 구절인데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행하시고 청종하는 다 똑같은 얘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약인 구약인 똑같습니다. 이제 작은 첫 번째라고 말하면 이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두시고 다른 쪽에 사망과 저주 화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내 생명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생명이시면 내가 네 생명이고 내 장수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택하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하나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날은 그것은 성경에 나온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우리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그러면서 이론적인 내용들만 믿는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게 비정상적입니다. 그게 연구 대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게 연구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모양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삶으로 동참하는 삶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신약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자원 중에 핵심적인 자원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부활의 능력이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말씀.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다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열매 풍성하고 생명 풍성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4: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자리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전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다윗과 600명의 용사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건데, 다윗이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그 전쟁에 뭐 이렇게 참여하는 것 때문에 블레셋 진영에 며칠 동안 가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돌아왔는데 마을이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처참해진 거예요. 마을이 다 부서지고 불타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다 어딘가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허탈한 용사들이 너무 슬피 울고 너무 큰 멘붕이 오니까 흥분해서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다윗 역시도 자기 가족을 다 잃은 상태에서 그 부하들의 거친 항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면서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막막한 그 상황에 다윗이 다윗인 이유를 드러내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니 뭐 기도할 수 있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막하면 환경에서 사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다윗은 그 막막한 상황에 하나님께 묻기 위해 기도를 드려요. 아니나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빨리 쫓아가라. 반드시 가족들을 되찾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600명의 용사와 함께 곧바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두 가지의 사건이 생겨요. 하나는 600명이 같이 출발을 하다가 한 200명 정도가 체력이 고갈되고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을 만큼 지치게

때문에 결국 본진에서 200명이 탈락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00명을 중간에 떼어놓고 400명만 가지고 다시 추격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우리 가족들을 납치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추격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지금 추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이 될 때쯤 그들이 추격하는 길가에서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이집트 노예가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한시가 급하지만 모르는 이 사람을 돕느라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지만 다윗은 죽어가는 그 불쌍한 노예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잠시 시간을 내서 그 죽어가는 노예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그를 돌봐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지체되고 또 성급한 부하들의 원망의 소리는 들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실마리를 찾게 돼요. 죽다가 살아난 이 노예가 알고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에게 부려지다가 병이 드니까 길거리에 버려진 노예예요. 그런데 자기를 살려준 다윗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모든 일을 아말렉이 버렸다라는 얘기를 이 노예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그곳까지 당신들을 안내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시간을 손해하고 그래도 그를 살려줬을 뿐인데 그 덕분에 다윗과 400명은 막막했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과 400명의 군인이 드디어 아말렉 진영에 도착해서 숨어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이 아말렉 군인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약탈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과 승리의 도치에서 술에 취해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냥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진영이 흥청망청 한 사람 두 사람 비틀거리고 쓰러지기 시작한 때 다윗은 400명의 군인들과 함께 기습 공격을 해서 가족들 하나도 다치거나 생명을 잃지 않고 다 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그 아말렉에 쌓였던 막대한 전리품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막대한 전리품을 가지고 뜻밖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낙오되었던 200명을 400명의 본진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400명의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들 가운데 몇몇 강성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이번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으니 이 전리품은 저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목숨 걸고 아말렉과 싸웠던 400명의 것이지 중간에 멈췄던 저들에게는 이 전리품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400명의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들 말대로 목숨을 바쳐 마지막에 가족들을 구해내고 이 전리품을 빼앗은 전쟁의 주인공들은 400명이 맞아요. 그러나 200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자기들이 피한 것도 아니에요. 체력이 안 되고 부상당하고 그래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은 짐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에요. 마치 축구로 말하면 공격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묵묵하게 수비를 한 사람도 승리에 다 공헌을 한 것처럼 200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과연 이 상황에 지도자인 다윗은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어야 갈등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 다윗은 단호한 결정을 내려요. 23절, 24절이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지니라. 우선 400명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가 잘해서 우리가 이 전리품을 빼앗은 게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것을 얻은 거 아니냐. 그러니 마치 우리가 싸워서 내가 잘해서 이 전리품을 얻고 승리를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들을 꾸짖으며 요즘 말로 말하면 다윗이 약간은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그 400명을 누르고 600명 전원에게 전리품을 동등하게 나눠주게 돼요. 그리고 이 결정은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에게 좋은 전통이 되어서 항상 이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나누는 시초가 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다윗의 지혜로운 결정을 그대로 현대인들에게 가져와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문제를 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400명의 주장이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능력만큼 내가 받는 것, 땀 흘린 만큼 소유하는 것, 그것이 공정함이고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경쟁해서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현대인들은 받아들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현대인들의 눈에는 이 다윗의 결정이 뒤처지고 능력 없고 함께하지 못한 사람에게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들의 몫을 떼어주는 것은 그저 무능한 자를 감싸주는 바보 같은 논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왜 성경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능력주의,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아가는 이런 현대인들의 당연한 논리에 오늘 약간 다른 생각, 반대되는 생각을 우리에게 지혜로 던져주는 걸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등산 같은 데를 가보면요, 체력이 안 되는 동료를 배려해주고 보폭을 맞춰주고 그러면 언젠가 내가 힘들 때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배려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베풀었더니 내가 받아야 될 때 그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서 결국 그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소유의 원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소유한 것을 멋있게 쓰는 것이냐? 바로 이 다윗처럼 의도적으로 내 주변에 능력이 좀 처지고 나보다 훨씬 느리고 그리고 약간은 모자란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내가 의도적으로 내게 있는 소유를 도울 때 결국 그것은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성직자다 보니까 늘 나눔, 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심지어 자기의 그 콩팥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 기증하겠다 이런 것을 늘 약속하고 사는 분이었어요. 헌혈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하루는 콩팥 질환으로 인해서 매일 투석기의 의지에 살아가는 남자의 딱 한 사연을 접하고 목사님이 아, 이 사람한테 내 콩팥을 떼어주면 되겠다 해서 기증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마치고 그 기증하는 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당연히 의사들이 이 목사님의 신장을 떼어내려고 마취를 하고 의료행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의사들이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의사들 눈에는 콩팥을 떼어내려고 하다 보니 그 콩팥과 연결된 동맥이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너무나 크게 부풀러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수술팀은 목사님의 신장을 떼어내면서 그 눈에 보이는 너무나 위급한 동맥까지 함께 수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수술 후에 마취에서 깨어난 목사님에게 의료진이 이렇게 말했어요. 환자분께서 오늘 이 수술대에 눕지 않으셨다면 곧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남을 도우려고 하다 보니 당신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의 뉴스로 알려지면서 굉장한 화제가 되었어요. 그저 이 목사님은 자기보다 연약하고 뒤처진 한 사람을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그를 도왔더니 그가 혜택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돕는 이 도움의 과정을 통해 내 목숨의 위기까지 건진받는 기적.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수천 년 전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셨죠. 그게 신명기 24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를 버리지 않고 복을 내려주고 책임져 줄 것이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가 수고해서 얻은 곡식을 움켜쥐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대신 그것들을 너보다 느리고 연약한 나그네, 고아, 과부, 이 말은 어찌 의지할 곳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나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을 하잖아요.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의 인생에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복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이루어낸 성취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내가 땀 흘려 남들보다 더 몇 배로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니까 내가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내가 번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써도 되고 내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내 주변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진급도 하고 남들에게 뭔가를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을 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거 당연한 거고 능력이 없으니까 내 밑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혹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거나 능력이 없으니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누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게 소유에는 여러 가지 뭐 물질도 있지만 건강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그건 내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네 옆에 지쳐서 낙오되어 있는 이웃, 그 사람들을 품으라고 허락해 주신 여유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부시고 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주의라는 철조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거,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성공하는 거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 있는 거고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통하여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미디어로 드리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생각과 철학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내 소유는 누군가를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저희 교회 집사님 간증 하나를 하면서 설교를 마칠 건데요. 이분은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을 겪었던 분이에요. 어릴 적에 가난을 겪거나 배고픈 사람들이 자기가 꼭 성공해야 되는 동기부여를 할 때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겪었던 이 가난과 배고픔을 절대로 내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그런 것이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된 동력이 되는 거죠. 이분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내가 겪었던 가난과 배고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밤낮 열심히 일을 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30대 후반에 그는 자기 회사를 세우고 크게 성공을 합니다. 어릴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엄청난 돈을 그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분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신앙이 좋았는데 너무 많은 물질이 생기고 회사가 커지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급의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니 자기도 그 정도의 위치에서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 좋은 차 타고 뭐 늘 호텔에 사람 만나고 그런 모임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죽지 않게 과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사람이 그렇게 변질되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내 것 가지고 쓰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충고하는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깊은 밤, 아주 늦은 밤에 이분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전화번호는 떴는데 전화는 끊긴 건 아닌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시 뒤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전화기를 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길한 마음에 혹시 회사가 어려워졌나? 그래서 질문을 여러 개 던졌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돈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그 밤에 나에게 전화해서 울고 있었느냐? 한마디로 두렵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오래전부터 자기가 거둔 성공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불면증, 공황장애로 이미 정신과 닥터에게 상담도 하고 약을 처방받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두려움이 막 점점점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고통스러우니까 견디다 못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울었던 거예요. 제가 긴 시간 통화를 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당신을 일으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전화했듯이 새벽에도 금요 철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었더니 동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너 미쳤냐?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꾸준히 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그 돈을 내가 움켜쥐려고 했을 때는 점점점 움켜지면 움켜질수록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움켜지지 않고 이 소유를 좋은 곳에 흘려보냈더니 나는 난생 처음 제가 경험할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얻는 것만큼 잘 쓰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 주변에 느려진 이웃들, 뒤처진 이웃들,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보이거든 그들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이걸 주신 거구나. 두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걸 받을 수가 없어요.

0: 이 손을 펴야만 새로운 걸 소유하게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고이거나 썩지 않게 만드십시오. 밖으로 쉴 새 없이 흘려보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소유하는 것에 집착함을 넘어 어떻게 나누고 흘려보내는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고 도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31-407-9191번입니다.
2: CBS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뜻은 깨끗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려 했던 삭개오는 작은 키와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을 보면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에 올라가니 라는 이 두 동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삭개오는 먼저 앞으로 달려가요. 당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중년 남성이 대중 앞에서 달리는 행동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중요할까요? 내 자존심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구원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라면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삭개오처럼 앞으로 달려가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이 돌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은 천박함이에요. 이 나무의 열매는 일반 무화과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맛이 떫고 써서 일반 사람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면서 삭개오의 손바닥에는 거친 나무 껍질 때문에 피멍이 들거나 생채기가 났을 거예요. 나무에 묻어있던 흙먼지와 진액이 그 값비싼 비단 옷을 더럽혔을 것입니다. 저는 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삭개오에게 있어서 미리 마주한 십자가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와 수치를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삭개오도 천박함의 상징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를 버리고 그렇게 주님과 만나는 가장 완벽한 예배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깨끗하다라고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며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갈 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깨끗한 자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환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였습니다.
2: CBS

0: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0: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 내내 커튼을 걷지 못했다는 분들 많으시죠?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선풍기 방향만 바꾸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분도 계시고, 더워서 감히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주말에 뭐 크게 한 일 없이 시간이 그냥 흘러갔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말을 보낸 것 같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 의미 없는 시간이란 없죠. 쉰 덕분에 더위에 눌렸던 몸이 숨을 골랐을 것이고 흐트러졌던 일상도 다음 걸음을 위해서 조용히 힘을 여몄을 겁니다. 그렇게 고른 숨으로 다시 삶을 연주할 시간이 돌아왔어요.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Good Music Station. CBS FM.

어제 주일 점심에는 손자들과 온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식당에서 생일을 축하해 주어 감사한 주일이었습니다. 꽃마리님, 좋은 날을 축하드립니다. Ring the bells of heaven,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신청곡이었습니다. 함께 들으신 곡은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He leads me, 예수가 거느리시니. 오소리님, 휴가 와서 지금 강릉 안목해변 산책하면서 듣고 있어요. 여기는 비가 그치고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 22도예요. 더운 서울과 너무 비교가 되는데요. 오늘 신기하게 서울 아침도 시원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도인가 보니까 25.5도네요. 정말 지난주랑 비교가 돼요. 지난주 저 새벽에 출근할 때는 뭐 새벽 4, 5시인데도 30도, 31도였는데 확실히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캬, 25도. 이 정도만 돼도 살만하네요. 동그리님, 토요일 밤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 어머, 저랑 똑같은 얘기하시네요. 살만하다고. 지금 여기님, 시원한 바람과 은혜로운 찬양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은 선물님께서도 어제보다 더 시원하다고. 입추 매직인가 봐요. 확실히 오늘 아침 공기 속에 시원함이 들어있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계십니다. 자,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은

정보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문자 참여 샵 939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5284번으로 문자 주신 분,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신청하셨고요. 준비하는 동안, 어제와 그제 주말 동안은 제가 녹음 방송으로 진행했는데 청취자 호응도가 가장 높은 곡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버전입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284로 참여하신 분의 신청곡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아침 공기는 오랜만에 시원함이 반갑네요. 어제 주일을 너무 바쁘게 즐겁게 보냈어요. 주일 예배 찬양대 연습하고 길버 식구들과 맛있는 나물보리밥 먹고 찻집에서 수다도 떨고 각 집앞까지 차로 운행하고 너무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이선향님이신데요. 바쁘게 힘들게 보내신 거면 안 좋은데 바쁘게 즐겁게 보내셨다니까 이보다도 좋을 순 없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8월 10일 월요일 아침. 야,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의논할 게 있는데요. 중요한 문제라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제가 혼자 고민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이거는 혼자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문제다 싶어서 여쭈어요. 대단한 건 아니고 여러분, AI가 부른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부른 찬송과 찬양을 방송에서 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틀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으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다음 곡들 나가는 사이 여러분의 의견을 좀 주세요. 이게 또 어떤 시대의 흐름이란 게 있으니까 이걸 어쩌면 좋을지 이게 가끔 신청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제 생각은 어떠냐면 이게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나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가요를 들었을 때 이게 너무 좋다. 누가 부른 거지? 하고 찾아봤을 때 AI가 불렀다. 그러면 이게 듣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찬송 찬양은 이제 또 다른 영역이라서 좀 더 할 수도 있는데 어려워요. 자, 여러분의 의견, 생각은 어떠신지, 마음은 어떠신지 차근히 답 주세요.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There is a fountain, 샘물과 같은 보혈은 AI가 부른 건 아닙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미는 그의 산문집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겨울의 깊은 곳에서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무적의 여름이 있다는 것을.

삶의 숱한 시련과 부조리 속에서도 우리 내면에는 결코 시들지 않는 생명력과 희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 중심부는 무려 1500만도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뜨거운 태양의 에너지를 능가하는 사랑의 열기가 있습니다. 바로 결코 식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 강렬한 사랑으로 삶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도 결코 꺾이지 않는 빛나는 무적의 여름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무적의 여름.

8월 10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과 잠깐 의논한다고 답이 날 일이 아닌데 하루 날 잡고 여러분과 의논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비교하실 수 있게끔 아유 참 제가 AI가 부른 찬송가라도 한 곡 준비하고 나서 여쭈었어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먼저 여쭌 게 좀 잘못했다 싶기도 하고 월요일 아침 안 그래도 바쁜데 참 무거운 주제를 괜히 오늘 여쭈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진짜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AI가 부른 찬송가는 너무 싫다, 단호하게 반대다 하는 이런 강한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이 부르는 건 과연 다 은혜스러울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지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 보이는 찬양도 불편하다는 의견 주신 분도 있고, AI라도 듣고 은혜스럽다 생각이 들면 괜찮다. 예, 이런 찬성의 의견이 있는

그리고 단순히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생각을 하고 적절한 근거와 함께 주고 계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게 잠깐의 의논으로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라서 다음에 한번 날 잡고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니까. Wonderful Words of Life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듣겠습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입추가 지나니 입추 매직이 있는 시원한 오늘 아침.

가을을 추억해보라는 첫 줄로 이 노래가 시작합니다. 나나무스쿨이 Try to Remember 남기면서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마치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이.
6: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0: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박성태의 뉴스 쇼.
4: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역전했습니다. 어제 열린 강원과 대구 경북 경선에서도 승리하면서 정청래 후보와의 격차도 벌렸는데요. 지난 주말에 열린 경선 결과 분석과 앞으로 남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 예측까지 잠시 후 1부 뉴스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뜨거운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인데요. 고대 그리스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이야기해 볼 텐데 영화의 원전인 오디세이아를 번역한 김헌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와 함께 영화 오디세이를 더욱 재밌게 즐기는 방법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의 코너 손수호의 몽타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먼저 CBS 초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7: 네, 역전의 대역 재역전 정당대회.
5: 예, 지난 주말에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열렸는데 먼저 당대표 선거 결과부터 정리를 해보죠.
7: 네,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인데 이제 결론부터 보면은 현재 누적 기준으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주차 그 충청 PK 경선까지는 정청래 후보가 불과 0.99%포인트 차이로 이제 앞섰는데 2주차 들어서 김민석 후보가 이제 연승을 거뒀어요. 제주 인천에서 김민석 47.75%, 정청래 42.08%, 강원 TK에서도 김민석 48.54%, 정청래 44.40%. 그래서 이제 누적 결과 김민석 후보가 46.01%, 정청래 44.53%,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이제 9.47%고요. 표차로는 지금 김민석 후보가 이제 정청래 후보를 3,000

0: 86표. 그러니까 득표율 차이로는 1.48%포인트라 물론 이제 저번보다는 격차가 벌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초박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이제 순회 경선 합동 연설의 주요 장면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1: 말실수를 해서 한 지역을 뺏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중앙당이 입장을 못 정해서 한 지역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고 서울 강릉 보선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고 그 결과에 당원 여러분께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2: 어머니,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주당의 어머니는 전라도 호남입니다. 호남 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정청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 우리 정청래 후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고했어요. 이제 다 했습니다. 나 나올 일이 없다니까 연임할 필요가 없다고. 다 알아서 한다니까 우리가 이제. 뼈 해장국도 세 번 끓이면 물도 안 나옵니다. 뭘 또 검찰 개혁이.
0: 네, 이제 예. 새 후보 이제 연설 보고 왔는데 그 어제 결과 조금 주요 지역만 보면은 제주에서 이제 김민석 후보가 52.64%를 과반을 차지했다는 게 좀 눈에 띄고요.
4: 예.
0: 강원에서도 50.30%로 정청래 후보를 8%포인트 넘기 앞서서 요 강원과 제주에서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50%를 넘겼어요. 대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47.82%로 이제 김민석 후보를 1.47%포인트 앞섰는데 요것과 관련 그래서 김 후보 측은 이제 제주 강원에서 50%를 넘겼다는 점 이걸 좀 중요하게 보고 물론 이제 비중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이제 대세를 만든 주요 흐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4: 예.
0: 반면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강원 TK에서도 예상보다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구에서는 또 이제 김민석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는 점에서 좀 주요하게 보고 있고요. 송영길 후보는 이제 누적 9.47%로 이제 한 자릿수긴 하지만 이제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 호남과 수도권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 예. 지금 사실 이제 김민석 후보 근소하게 앞섰지만 1.48%포인트 차이라 이제 누가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결론 짓기는 어렵고요. 남은 경선이 이제 정말 중요한데 이제 권리당원의 약 70%가 호남과 서울 경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15일, 16일 이때가 이제 진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 앞서 이제 8일 인천에서 있었던 합동연설회죠.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고는 자 수고했으니까 그만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 연설을 보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웃는 모습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 눈에 띄는 장면이었고요. 최고위원 선거 결과도 좀 볼까요?
0: 네, 최고위원도 지금 누적 순위는 1위 최민희 후보가 20.28%로 좀 많이 앞서고 있고요. 그 뒤를 이제 2위 박선원 후보, 3위 한민수 후보, 4위 서미화 후보, 5위 김용 후보, 이제 6위 이성윤 후보인데 지금 당선권 1위에서 5위 기준으로 보면 친명이 3명이 있고 친청이 2명이 있는 상황이에요.
4: 예.
0: 근데 지금 친청계 이성윤 후보 6위인데 지금 김용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격차가 불과 0.77%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5-6이 자리 싸움 이제 가장 좀 주요하게 보고 있고요. 순위는 이제 지금 뭐 계속 좀 누적 순위로는 변동이 없긴 한데
4: 예.
0: 이번 경선 좀 지역별로 순위 변동이 있었는데 토요일 제주 인천에서는 인천이 이제 지역구인 박선원 의원이 1위를 했고요. 또 강원에서도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박선원 후보가 이제 1위를 기록했는데 대구에서는 그 최민희 후보, 그러니까 한민수 후보, 이성윤 후보 이제 이른바 친청계라고 하죠. 이 후보들이 좀 눈에 띄게 조금 순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1위,
4: 예.
0: 2위, 5위를 나타내면서 대구에서 좀 친청계 후보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 일단 3위 한민수 후보부터 6위 이성윤 후보까지 차이가 3%포인트 미만이어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은 1주 첫 주차, 둘째 주차 순회 경선이 있었는데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0: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전화한 민주당 한 의원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4: 예.
0: 지금까지는 반장 선거였으면은 이제 이번 주 호남과 수도권의 전교 회장 선거다.
4: 예.
0: 뭐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네.
4: 그렇군요. 이제 3주차에서부터 순위가 또 어떻게 바뀔지 그건 뭐 당대표 후보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분 같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주차 경선. 첫 주차가 이제 충청과 영남권이 불경이었고요. 2주차가 강원, 인천, 그리고 대구, 경북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일 평론가님.
5: 김민석 후보가

0: 이제 삼승 1패가 된 거잖아요.
1: 예.
0: 예.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 이 정도면 확 대세론으로 한쪽에 기울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박빙이에요.
1: 그러니까
0: 지금 1.48%포인트로 앞서면은 전에 0.99%포인트로 뒤지고 있었으니까
1: 예.
0: 이번에 2.49%포인트를 앞선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수식으로 하자면은 이게 많은 표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그 공개된 권리당원 숫자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4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지금 권리당원이 호남에 51만 명, 그리고 서울 경기에 58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어요. 109만 명 뭐 이 정도
1: 예.
0: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주차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고 눈에 띄는 거 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정청래 후보가 어머니와 호남을 계속 얘기했어요. 어머니를 18번 얘기하고요. 저 연설에서. 강원도에서 연설을 하는데.
1: 근데 이게 강원 순회경선이었어요.
0: 예. 강원도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현안을 얘기를 안 하고.
1: 예.
0: 어머니 18번, 호남 7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예를 들면 김민석 후보는 뭐 춘천 원주 바이오 산업 육성 뭐 강릉 ITS 세계 대회 뭐 지원 뭐 이런 얘기하고 송영길 후보도 남북으로 갈라진 고성을 거론하면서 강원 평화 경제 특구 막 강원도 얘기를 하는데 정청래 후보는 오직 호남에 가 있다 지금 눈이 이게 이번 전당대회 이 순회경선에 좀 모순이기도 해요. 이거를 보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1: 예.
0: 투표를 다 한 다음에 연설을 하고 다음으로 가니까 일종의 이제 선행학습을 빡세게 했다 지금
1: 예.
0: 그 룰을 지금 최대한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1: 이번 주초에 이제 호남의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니까 사실은 강원 연설에서 호남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연설을 한 게 된 거군요.
0: 강원도 얘기는 한마디는 해야죠. 그래도
1: 예.
0: 한마디도 안 하고 호남 얘기만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이제 감성을 자극하는 건데
1: 예.
0: 어쨌든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는 노모를 언급하는 장동혁 대표가 또 계속 이 장동혁 정청래 데칼코만 이론이 계속 또 떠오르는.
1: 아,
0: 예.
1: 굳이. 예. 예, 박원석 의원님.
2: 글쎄요. 뭐 2주차 결과까지 포함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쫄깃하죠. 그러니까 저는 2주차 들어서면서 추가 조금 기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미세하게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건 맞지만 추가 기울었다고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1: 예.
2: 그 얘기는 생각보다 정청래 후보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 개표한 표는 전체 당원의 30%가 안 됩니다.
1: 예.
2: 결국 남아있는 호남 수도권이 승부를 결정 지을 건데 호남 수도권에서는 그럼 기울 거냐 추가.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기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지금 추세로 봤을 때 호남 수도권에서도 앞서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그냥 확 무너지는 결과가 나올까. 대체적 으로 이 정도 추세면은 대충 그 지금 당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과반 득표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 높아 보이지 않고
1: 선호 투표자 빼고 그냥 일자로 봤을 때 과반이 되냐?
2: 예, 결국에 이제 선호 투표를 열게 되지 않을까
1: 예.
2: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저는 앞서 이제 김준일 그 평론가가 소개했던 그 순회경선 방식에 약간의 좀 뭐랄까 불일치가 있잖아요. 강원에서 호남 유권자들을 그 호명하는. 결국 이제 강원은 투표가 끝났고 다음 이제 호남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청래 후보가 호남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그걸 호명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 김민석 후보가 통합을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1: 예.
2: 승기를 잡았다는 나름의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반응이 또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먼저 사과하고 그런 얘기를 해라. 잘해 보시든가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했어요.
1: 예.
2: 그걸 보면서 야 걱정된다 이게 경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끝나든 간에 내부의 그런 통합이나 화합이나 이런 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 갈등이 결국 이제 차기 총선을 향해서 치닫게 될 거고 차기 총선 때 어떤 공천을 앞두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생긴 앙금이나 감정적 골이나
1: 예.
2: 이걸 메우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점이 느껴졌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언론들에서도 그런 주문을 하던데 이제 호남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비전 경쟁을 할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없었단 얘기죠. 한마디로 보면 그러니까 이번 이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의 뭐랄까 본질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여당을 포함한

0: 예.
1: 이 국정운영 구상을 민주당의 당원들이 승인할 건가 말 건가.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견인을 하는 집권여당의 역할은 저렇게 무슨 뭐 적통, 파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전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가치와 정책을 제시하고 이런 거일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모든 후보들이 공이 부족해서 마지막까지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마지막 주 경선에서라도 그런 면모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지금까지는 일단 2주차 경선까지는 좀 팽팽하다. 박원석 의원님 말씀은 김민석 후보가 길을 좀 잡아갈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는 팽팽하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든 한쪽이 확 주도권을 못 잡으면 민주당 내 갈등이 전당대회 뒤로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셨고요. 네. 예.
2: 조금 더
0: 윤희석 의원님.
2: 냉정하게 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가 30%가 안 되니까요. 이번 주만 해도 10% 조금 넘는 수준이었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뭐 한 두 후보가 한 8대 2 정도 차이 나지 않는 한 합산해서 뭐 어느 쪽이 대세를 뭐 잡는다던가 할 수는 없는 거였죠. 구조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주 차이 한 16% 정도? 그 정도 차지하는 그 정도에서도 정청래 후보 0.99 이겼으니까.
0: 예.
2: 2주차 됐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네 하는 건 저는 솔직히 해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호남 서울 경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예, 유심히 보면 대도시 그쪽은 정청래 후보가 좀 강한 듯해요.
0: 예.
2: 부산도 이겼고 대구도 이겼고 세종도 이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진짜로 도시는 정청래 후보가 강하고 도시가 아닌 지역은 그럼 김민석 후보가 강한 거냐. 이렇게 되면 호남 가서 광주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는데 진짜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 가면 정청래 후보는 적어도 진짜 잘 버티고 있다. 제가 기억나는 건 정청래 후보 출마하기 전에 출마선을 제일 늦게 했잖아요. 그 사이에 꽤 많은 분들이 출마하지 마시라. 지금이라도 예. 포기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뭐 출마 안 할 가능성 높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
0: 내각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2: 그렇죠.
0: 있었고요.
2: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정청래 후보가 그래도 저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평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예. 실제로 친청계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본인들이 어제 대구 결과를 보고서는 이제 좀 확신을 했다는 게 세종, 대전, 부산 그리고 대구까지 이기는 거 보면서 아, 우리가 이제 도시 지역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 이걸 좀 수치로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에서는 사실 이길 줄 몰랐는데 이겼다. 이런 거에서 좀 고무된 분위기가 느껴지긴 했습니다.
0: 예. 네. 도시에서 이겼다. 근데 남은 데가 이제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비중이 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청래 후보 측에서 기대를 한다는 얘기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여전히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또는 당정 관계에 대한 설정 이것도 그냥 친명이냐 반명이냐 가지고 싸우기만 하지 구체적인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뭐 의리가 먼저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4: 근데 원래 옛날부터 정책은 별로 없었어요. 전당대회 하는데 그렇게 막
5: 너무 이상적이었네요, 제가.
4: 정책은 사실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같이 입법을 해서 이제 뒷받침하는 건데.
0: 예.
4: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게 결국 얼마나 정부를 협조를 해가지고 갈 것이냐 이제 이걸로 조금 정책으로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 정책을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눈에 띄는 게 그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를 뭐 굳이 하자면은 도청농석 뭐 이 정도 될까요?
0: 예.
4: 도시는 정청래, 농촌은 뭐 농촌은 아니더라도 어쩌면 지방 소도시나 농촌은 예. 김민석. 근데 이 패턴이 만약에 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광주에서 그러면은 진짜로 정청래 후보가 또 좀 더 우세를 할 것인가?
0: 예.
4: 서울이 사실은 서울이 김민석, 정청래 두 사람 다 지역구가 있거든요.
0: 지역구였죠.
4: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굉장히 좀 궁금해졌어요. 예, 서울에서 저는 서울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예.
0: 아, 서울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길 것이다.
4: 제가 보기에는 서울의 강성 당원이 진짜 많아요.
0: 예,
4: 이제 뭐 다른 지역을 제가 많이 본 건 아니지만은. 서울에 계신 분들 보면은 강성 당원이 정말 많아서 서울에서는 정청래가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마지막까지 모르겠다.
0: 서울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도시에서 지금은 물론 외계자면 권리당원 비중이 지금까지 나온 도시 예를 들어 세종도 권리당원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과연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도심에서는 정책 내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오니까
1: 어떻게 그러니까 뭐 대도시는 정청래 후보가 이겼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겼다 뭐 이런 패턴도 보이는데 꼭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울산은 김민석 후보가 이겼고요. 인천도 김민석 후보가 이겼습니다.
0: 예.
1: 때문에 남은 경선 지역 중에 특히 이제 주목받는 데가 서울, 광주 이런 데잖아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그럴 수 있어요. 정청래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 권리당원 중에 이른바 친노 친문 당원들이 가장 많은 데를 꼽으라면 서울이라고 봐요. 때문에 여기서의 승부는 정말 이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지역은 전북입니다.
0: 예.
1: 전북은 상호 공을 엄청 들였습니다. 그 지방선거 때 기억나시죠?
0: 예예.
1: 이원택 그 후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거 내내 몰렸었어요. 김관영 후보한테.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정말 노심초사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몇 번씩이나 내려가고 그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을 소홀하게 만들어서 선거에 졌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0: 예.
1: 전북에 집중을 했고 그건 아마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전북을 내주게 되면 이 뒷감당이 안 된다. 근데 이런 판단도 포함됐으리라고 봐요. 김민석 후보도 마찬가지로 전북에 공을 들였습니다. 본인의 주거 지역을 옮겼어요.
0: 집도 익산으로. 이제 익산으로 주소지를 뒀죠. 네,
1: 그건 이제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전북 표심을 갖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고 보는데 여기서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박지원 의원께서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청래 후보의 우세를 점치더라고요.
0: 예.
1: 그렇게 나올지 아니면 김민석 후보 우세가 나올지 전북이 광주 전남보다 그 권리당원 숫자가 적지만 인구 대비 밀도 높아요. 거의 20만 정도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게 시사하는 바가 이제 이 전체 선거 결과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북 표심이 어디를 기울지가 지금 남은 지역 중에서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2: 이렇게 되면 3위를 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 쪽이 훨씬 더 궁금해집니다. 지금 1위 표로만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예. 두 분이 비슷하고 서울에 강성당원이 많아서 정청래 후보가 앞설 거라는 말씀까지 하면 1위 표로는 두 분이 승부가 거의 안 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송영길 후보 쪽에서 2순위로 뽑은 분의 분포 때문에 정말 작은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인데 그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1위 표로는 A 후보가 살짝 지지만 2위 표를 받아가지고 A 후보가 살짝 이긴다면
0: 선호 투표제 덕분으로 이긴다면
2: 그렇죠. 사실은 그 결선하면은 뭐 비슷한 결과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0: 예.
2: 선거를 한 번에 하는 건데 그 안에서 표의 등가에 대한 의문이 남으니까 그러면 이게 승복이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분들의 예상이 맞아가는구나. 그렇다면 선호 투표자라는 걸 왜 했는가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다면 당의 화합을 걱정하는 당의 구성원이라면 그냥 결선 투표하는 게 나았죠.
0: 예. 예.
2: 저는 그렇게 봐요. 예.
0: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앞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다른 건데 정청래 후보 캠프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근데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뭐 유시민 작가가 지적했듯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심중은 어느 정도 비춰지는 거잖아요.
1: 네.
0: 누가 더 나에게 맞는 것 같다. 사실 김민석 후보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박빙이라는 거는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4: 그 선호투표제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최고위원들 득표와 이 후보자들 득표를 비교하면은 송영길 후보가 어느 정도 갈릴지를 좀 유추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지금 누적 순위로 보면은 순위는 안 바뀌었어요.
0: 예.
4: 그 최고위원들 순위가 그런데 정친 정청래계 득표가 지난번에는 다 합치면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을 합치면은 48.4%였거든요.
0: 예.
4: 근데 이번에는 지금 누적으로 보면은 최민희가 20.28, 한민수가 14.39, 김용희 이성윤이 11.88 해가지고 이 세 명을 더하면은 46.5예요. 무슨 얘기냐면 2% 포인트가 좀 떨어졌습니다.
0: 예.
4: 그거는 뭐 정청래 후보가 조금 득표율이 떨어지고 김민석 후보가 올라간 것도 있는데 최민희 후보가 지난주까지는 누적이 22%였는데 지금 예. 20%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영향을 최민희 후보의 돌발 행동이나 이게 악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이게 정청래 후보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0: 그러나 조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론이죠, 추론.
1: 예.
0: 지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지금 44.53인데 이들이 최고위원 3명이 46.55예요. 그럼 딱 2%포인트 차거든요. 지난번보다 그 격차도 줄었어요. 지난번에 3%포인트 차였는데 오히려 약간 송영길 후보를 찍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김민석 쪽으로 더 많이 찍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을 좀 할 수가 있는 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위원 순위는 최민희 박선언이 순위는 안 바뀌었는데 격차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호남과 서울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 그 생각 들어요.
2: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대통령의 심중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청래 후보가 계속 이렇게 선전을 하고 그 대통령의 심중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의 해석도 있었잖아요. 예. 큰 논란거리를 낳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 두 개의 커다란 그런 어떤 세력이나 혹은 방향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 부정하기가 어렵다고 예. 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대통령이 그런 심중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가 지는 결과가 나온다. 만에 하나라도.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건 아마 저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당원들이 최종적으로는 일방적으로는 아니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제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운영 방향을 승인하는 결과로
1: 예.
2: 선거 결과가 귀결될 거고 그걸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요. 대통령 이제 임기가 절반을 지나서 반환점을 돌아서 내리막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권력이라는 게 생리가 차기 권력을 향해서 움직이거든요. 대한민국 예. 대통령제는. 근데 그러기에 너무 이른 시점이고 그러면 총체적 난국에 빠집니다. 이른바 레임덕이라고 하는. 근데 그걸 민주당 당원들도 잘 알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이제 계파적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잘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고. 결국 그게 이제 김민석 후보의 지금 가장 큰 말하자면 동력인데 그걸 제외하고 김민석 후보가 총리까지 하고 뭐 몸값을 굉장히 키웠잖아요 그동안에
1: 예.
2: 이 정부 들어서서 근데 그것에 비한다면은 본인 스스로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라는 게 그건 이제 과거의 탈당 전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약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요하게 그걸 정청래 후보 공격하고 있고 그게 이제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봐요 다른 한편으로는
3: 김민석 후보 측 입장을 조금 전하면은 그러니까 제주 결과를 조금 주요하는 게 보는 게 제주 같은 경우 호남 분들이 많이 건너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1: 예.
3: 호남 민심을 미리 볼 수 있는 전초전 같은 지역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또 제주 같은 경우 50%를 넘었잖아요 이 점이 호남 같은 경우는 될 사람 찍는 경향들이 있고
1: 예.
3: 또 호남의 민심이 지금 이재명 정권이 잘 돼야지 호남이 계속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준 사람이 대표가 된다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호남에서는 이제 김민석 후보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계속 갖고 갈 수 있다. 10% 포인트 차 격차까지 벌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4: 아, 호남에서 10%까지 격차를 벌릴 것이다라는 게 이제 김민석 캠프 측의 입장인 거죠. 제주가 비슷한데 제주 상황을 보면 그렇다라는 말씀이고요. 최고위원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준일 평론가 잠깐 얘기해 줬는데 지금까지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안에 친명 셋, 친청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6위인 이성윤 후보가 7위인 김용 후보와 불과 0.7%대 포인트이기 때문에
2: 5위인 김용 후보.
4: 아, 예. 5위인 김용 후보와 이게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로는 전체적인 친청 비중이 초반보다는 2%포인트 정도 줄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최민희 의원의 구설수나 말실수 이런 거가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줄었다고 보고 봤습니다. 윤석 대변인 혹시 남의 당 얘기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5: 2주차만 보면 예. 최고위원 1등은 박선원 의원이에요. 보니까 합치니까 제주 인천하고 강원대구 경북 합치면 최민희 후보를 이겨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6%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던 1, 2위 차이가 이제 4도 안 납니다. 한 3.5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4: 예.
5: 이거는 박선우이 잘했다도 있지만 최민희 후보가 아마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이슈로 인해서 좀 득표력을 스스로 해치는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확실히 이제 5위 싸움은 이 두 분의 싸움으로 굳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김용, 이성윤. 그래서 이성윤 후보는 또 전북에 갖고 있잖아요. 연구를.
4: 예.

0: 호남 한번 지났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물론 경기에 김용 후보도 연고가 있긴 하지만 이성윤 후보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결론은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면 당선은 김민석 후보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걸로 예.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고위원 구성은 다섯 중에 김민석 후보 쪽이 과반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1: 진청이 세 명이 다 들어갈 수도 있다.
0: 그럴 느낌이 들어요. 예.
1: 라는 얘기시고요. 예.
2: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최민희 후보가 득표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 게 보이잖아요. 저는 그래도 여전히 수석 최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개파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지금 때문에 한편으로 최민희 의원의 그런 언행에 혹은 뭐 태도에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지지층도 있지만 그럴수록 위기감을 가지고 결집하는 지지층도 또 있거든요.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어야 된다.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상징적 의미 정도인데 당대표를 내주게 될 경우에 그에 대한 견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또 복잡하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물론 이제 또 다른 악재가 불거진다. 이 과정에서. 예. 그러면 이제 모르죠. 근데 한편으로 이제 박선원 후보가 고향이 전남 나주인가 그래요. 근데 이번에 뭐 연고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선거이긴 한데 그래도 그게 일정하게 이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북에서 임미호 후보가 1등했잖아요.
1: 그렇죠. 예.
2: 경북만으로만 보면 근데 그런 게 부분적으로는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대를 할 거고 이성윤 후보도 고향이 이제 전북이기 때문에
1: 예.
2: 이성윤 후보도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순위 변동 가능성은 전 최고위원들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친청 친명 이게 이제 어떻게 들어갈 거냐 어느 쪽이 3이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 이대로 가면은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아요.
1: 끝까지 가봐야. 예. 김준희 평론가님은 그냥 예측만
3: 예
1: 어디가 3일 것 같아요?
3: 3이요?
1: 네. 3.
3: 아, 3이요? 예, 저는 김용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1: 아,
3: 예, 김용, 경기도에서 그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그 후원회장을 한 게 거의 20명 정도 돼요.
1: 예.
3: 경기 지역에 출마한 사람들, 뭐, 시의원, 뭐, 지자체장, 광역지,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조직표를 무시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닦아놓은 그래서 결국은 김용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저도 최민희 의원이 수석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때 말로 빠와 까를 다 미치게 하는 능력이 이분이 대단하시거든요.
1: 예.
3: 네. 그래서
1: 뉴스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3: 그러니까 그 악수 안 해가지고 최근에
1: 섬유화
3: 의원 패싱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또 그 이후에 얼마 전에는 반갑게 또 악수를 하고 주변에 이제 카메라도 한번 의식할 저희가 보기엔 그랬는데 어쨌든 예. 이렇게 그래서 태세 전환도 빠르고 뭐 그래요. 그래서 지지층 그 친청계 지지층에서는 최민희 의원에 대한 지지가 좀 제가 보기엔 확고한 것 같아요.
1: 예. 예.
3: 그래서 그 정청래 대표 때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이 사사건건 딴지를 걸었던 뭐 이거랑 비슷하게 만에 하나 김민석 당대표가 되면은 그 역할을 이제 최민희 의원이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물론 중간에 뭐 사진 논란도 있었고 몇몇 에피소드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데 제가 큰 흐름에서 지금 2주차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광고 듣고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네,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6: 네, 문매 맞은 페버스 청년주택.
1: 예, 문매 맞은 페버스. 페버스라는 건 이제 페버스를 활용해서 청년주택을 만들어보자
6: 네.
1: 라고 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죠.
6: 네, 맞습니다.
1: 주말 사이에 논란이 컸습니다.
6: 이게 예. 어떤 거냐면 황희 의원이 지난 7일에 이제 청년 주거난 대책으로 페버스를 개조해서 대학가나 지하철역 주변에 임시주택으로 공급하자 이걸 제안을

0: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버스 한 대 개조비가 약 5천만 원인데 만 세대를 공급하면은 약 5천억 원 정도면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1: 예.
0: 근데 이제 공개 직후에 난리가 났어요. 왜 청년을 폐버스에 살게 하느냐. 주택 공급 실패를 청년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 네 자식부터 이제 거기 살게 해라. 뭐 이런 논란들이 좀 많이 시끄러웠는데요. 결국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거 실현 가능성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프닝으로 봐달라.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또 청년들에게도 상처를 준 데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한정혜 정책위의장 발언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2: 그거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불가능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여름과 겨울이 너무 극렬하게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양하게 아마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냥 한 것이고 저는 뭐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요.
0: 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안 아니고 황희 의원 개인 아이디어였고 아이디어이고 예. 또 민주당에서는 이건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야권에서 이제 이걸 두고서는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여당의 인식을 보여준 거 아니냐. 정작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제 폐버스 대책까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황희 의원이 사실 페이스북에 그냥 혼자 쓴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민해보자라는 식으로 썼기 때문에 뭐 당에서 논의된 것 같지는 않아요.
0: 원래 어제 정책위 의장 그 간담회는 제가 지난주에 취재하기로는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이제 추가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걸 발표하기 위해 예정이 됐었는데
1: 예.
0: 어떻게 보면 이 폐버스 논란이 또 좀 더 중심에 어제 논란에 섰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해명해야 될 기자 간담회가 돼버렸다. 청년 얘기 좀 더 해보면 대통령이 청년들의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 이렇게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토요일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발생한 제도상 불이익을 좀 개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접수된 의견 가운데 정부는 우선 22개 과제를 추렸는데 이제 대부분 청년들이 가장 민감한 게 지금 주거 문제인 거잖아요.
1: 예.
0: 대표적인 게 결혼하면 이제 부부소득이 합산되면서 뭐 디딤돌, 버팀목 대출 대출대상에서 이제 빠지는 문제, 그다음에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이나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이 결혼하면서 두 사람이 각각 집을 가진 경우에 이제 두 이주택자가 돼서 이제 청약이나 취득세에서 불리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 늦추는 이제 위장 미혼 문제까지 좀 꾸준히 제기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이제 기준 완화 등을 이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1: 예, 물론 이제 신혼부부가 되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신혼부부가 돼서 나빠지는 특히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있으니까 아, 이런 걸 고치겠다. 그래서 결혼 좀 더 하도록 유인하게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예,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폐버스 인터넷에는 밈도 돌아요. 반포의 고속터미널 밑에 해서 반포의 폐버스를 구했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집을 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재밌게 봤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3: 뭐 해프닝은 맞는데 좀 진중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일단 이게 네덜란드 얘기를 좀 하오면은
1: 예.
3: 네덜란드에서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집이 부족하니까 네덜란드가 이제 운하가 많거든요. 강 좁은 이제 운하 한강처럼 넓은 게 아니라 이제 좁은 데죠.
1: 예. 뭐 우리로 치면 뭐 천보다도 적은.
3: 예예. 예. 이런데다가 배를 띄워놓고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에다가 사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만 대 정도 있다라고 해요 지금.
1: 예.
3: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관광 상품화 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게 전기도 들어가고 가스도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이게 일종의 이제 주거 대책으로서 좀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1: 예.
3: 근데 저는 이제 황 의원이 이제 이게 맥락이 대통령이 과감한 공급 대책을 한번 생각해봐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뭔가 발상의 전환을 뛰어넘는 거를 이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버스를 한 5천 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 예.
3: 네덜란드는 배잖아요, 배.
1: 예.
3: 그러면은 어쨌든 강의 한쪽 구석을 차지하지만은 땅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1: 그렇죠. 강에서 예. 뭐 사람이 살 건 아니니까 물고기들은 좀 피해를 볼 수 있겠죠. 예.
3: 근데 5천 대를 만약에 버스를 서울에 놓으려면은 어디다 놓죠 그거를?
1: 그러니까 저기 버스 놓을 자리에 집을 지으면 되잖아요. 아니,
3: 저도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 버스 5천 대를 쫙 깔아놓을 자리에 차라리 빨리 집을 지어라.
1: 그렇죠.
3: 그게 훨씬 더 괜찮은 방법이라서.
1: 버스를 쌓기는 예. 어렵죠. 넘어질 수도 있고. 근데 집을 쌓아서 지으면 되잖아요. 예. 버스 놓을 자리에.

0: 그래서 그냥 뭐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최근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불쑥 튀어나온 그건데 너무 그러니까 잘못된 건 맞는데 요걸 너무 많이 먹는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예.
1: 제가 뭐 댓글 이런 걸 보니까는 황 의원이 목동이 지역구고 목동에 삽니다. 그럼 목동에다가 갖다 버스 세울 거냐 뭐 이런 그 비판도 굉장히 많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 그 의원 한 사람의 개인 의견을 SNS에 적었다가 황급히 삭제한 거여서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나 여권 전체의 문제라고 예. 얘기하는 건 좀 비약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2: 황 의원 개인의 해프닝이죠.
1: 다만 이제 이런 인식에서 젊은 그 우리 그 특히 이제 20대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뭐랄까 위선이랄까 이중성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모두 다 용이될 필요는 없다. 가분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황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 자녀 인사청문회 과거에 장관 시절에 자사고 다니던 걸 외국인 학교로 전학을 시켰는데 그 학비가 1년에 4,200만 원 뭐 이런 학교였어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예. 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정책을 얘기할 때는 그냥 청년한테 뭘 해준다가 아니고 내 자녀라면 그 정책이 수용 가능한가 이런 측면을 적어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온갖 뭐 특권 편법 이런 거 반칙 심지어 이런 거 다 예. 동원하면서 청년들에게는 뭐 가분계도 행복한 세상 만들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20대들이 민주당의 그런 어떤 위선과 이중성을 끔찍히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는 측면에서 이 황 의원의 이 발언이 실제 이상보다 더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예. 설마 뭐 저런 정책이 현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까 네덜란드 얘기했지만 지금은 네덜란드의 보트하우스는 로망이에요. 로망. 그게 한 대 몇 억씩 하든 하고 싶어도 못하고 2,500대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2: 예.
1: 연간 그 등록 건수가. 그런데가 초럭셔리 그런 하우스가 돼 있기 때문에
2: 예.
1: 애초에 2차 대전 이후에 집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폐 그 선박을 물에 띄워놓고 살던 거하고 다른 주거 형태가 됐어요. 근데 그런 막 맥락도 잘 모른 채 저렇게 아무 말 대잔치 비슷한 얘기를 하면 저는 저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본인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 예. 황 의원은 사실 또 며칠 전에 정부가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좀 더 강화하자 주거 기본권을 얘기하면서 거주 비거주 차별을 없애야 된다. 또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쓰다가 청년들에게는 펫버스의 삶은 어떻겠냐라고 하니 사실 기존 민주당 의원들의 보통적인 이 전반적인 방향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3: 방향도 다르고 그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건 뭐 다 지적하셨으니까 그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갖게 되는 그 감정이 처음에 이제 분노를 하다가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아니 한 5년 전에 장관까지 했던 분이고 서울에서 3선을 하시는 분인데 민주당의 그래도 중진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이 정도 수준의 생각을 여과 없이 얘기를 한다면 민주당 쪽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굉장히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 대통령과 의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그중에 또 중요한 분들은 대통령께 따로 얘기도 할 거고 이렇게 논의가 간다 된다고 다들 상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오가는 내용들이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 예.
3: 황 의원이 뭐 다 그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설익은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게 이래 맞네 저게 맞네 그런 과정은 없기를 바라요. 근데 그 과정이 이미 보안수사권 폐지 때 몇몇 의원들끼리 방에 모여가지고 80년대 시스템 바꾸고 뭐 이랬던 걸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코 가볍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4: 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보안수사권 이제 폐지 그 이후로 20대 여성들 2030 여성들 표심 어떡하냐 이런 얘기 있었고 의원들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은 20대 청년들 표심 이제 민주당 완전히 떠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던 찰나에서 예. 황 의원 이런 발언 나오니까 제가 어제 통화한 분은 너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청년을 너무 시혜적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다. 사실 청년들은 번듯한 집에서 살고 싶은 그게 있는 건데
2: 예.
4: 너무 좀 안이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그 청년 좀 부재한 청년 인식이 이번 좀 드러났다 이런 점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사실은 뭐 박원석 의원님이나 김준일 평론가님 다 말씀대로 윤석 대민도 마찬가지고 이게 민주당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한 의원 뭐 중진이라고 할 수는 황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냥 불현듯

0: 생각을 적은 것 뿐이긴 한데 이런 게 이제 청년들이 느끼는 생각들이 크죠. 페퍼스에 살려고 당신이 살아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격이 크죠. 한동희
1: 정책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이리 더운 날씨에 버스에서 살라 그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0: 그렇죠. 근데 네. 버스는 이렇게 움직이는 건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1: 윤상현과 주진우 투표율 허위 입력 공방.
0: 예,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위원장인 윤상현 의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투표자 수를 선관위가 허위로 미리 조작해서 이렇게 올린다. 뭐 조작이라는 표현은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주진우 의원이 어떤 숫자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1: 네.
0: 윤상현 의원에 대한 반박도 좀 있었다고요?
1: 주진우 의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좀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예. 어제 이제 새로 제기한 의혹은 투표자 수 입력을 실제로 이제 집계 시각보다 1시간 30분가량 미리 입력한 사례가 있다. 이걸 주장을 했어요. 중간이 주진우 의원이 선관위 서버 로그를 분석한 결과 지방선거의 경우 47곳, 지난 대선의 경우 26곳, 총선은 44곳에서 그러니까 모두 이제 117개 투표구에서 실제 집계 시각보다 1시간 30분 이상 앞서 이제 투표자 수가 입력된 기록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를 이제 타임머신 조작 입력 이렇게 명명을 하더라고요.
0: 예.
1: 한 사례로는 이제 경기 광명 한 그 4동 제1, 2, 3 투표구 1시 투표자 수 입력을 11시 28분에 이제 했습니다. 이거 1시간 반 전에 미리 입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 의원인 이 투표자 수를 임의로 허위 입력할 수 있다면은 후보별 득표수는 안전했다고 어떻게 장담하느냐 여기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진우 의원 얘기는 투표자 수를 미리 등록했다면 득표수도 이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0: 예.
1: 이건 이제 국민의힘 일각의 이제 부정선거론과 좀 맞닿은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 지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나 주진우 의원은 투표율 조작이 득표율 조작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천지 차이인 다른 얘기다. 또 부정선거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분노를 이용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당은 광장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0: 그러니까 예.
1: 투표율을 입력하는 것과 득표수 조작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건 분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은 겁니다.
0: 주진우 의원이니까 전체 뭐 지선, 총선, 대선까지 1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투표자 수를 선관위 직원들이 미리 개입했다가 나중에 조정하는 결과적으로 맞지만 이게 이제 조작이다라고 하고 그러면 득표도 그렇지 않았겠어? 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윤석열 의원이 그럼 부정선거인데 그건 아니잖아. 그건 좀 조심해야 돼 라고 한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이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진짜 재평가입니다. 아, 이렇게 멀쩡한 분이었어? 계속 그 예전에 이제
0: 서부지방부 보통 사태도 있었고요.
2: 예, 그리고 김재섭 의원한테 야 1년이면 다 잊어 뭐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예.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아니 1년이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 1년이 지났는데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내나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0: 이게 지금 잊히게 만들기 위한 여러 예. 또 그런 메시지들 아닐까요?
2: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이제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게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데 미리 예측 가능한 숫자를 미리 한 시간 전에 적어놨다라는 거잖아요. 예전에 패턴데 뭐 귀찮아서인지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0: 예.
2: 그거는 그거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개표 과정을 알만한 분들이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표를 할 때는 일단은 그 분류기가 있어요. 분류기가 있어서 이거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거지만 일단 분류를 합니다. 1번을 찍었는지 2번을 찍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각 당의 참관인들이 다 모인 상황에서 다 그거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모호하게 찍힌 것도 다 같이 확인을 합니다.
0: 예.
2: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분류가 되는지는 또 그 이후에 뭐 예, 재검표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니까 그건 별도의 문제고 그래서 전혀 투표율을 이렇게 수치를 넣는 것과 개표를 하는 거는 완전히 별도의 작업이고
0: 별도의 작업이다.
2: 훨씬 더 치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한 명이 이의제기하면은 진도가 안 나가요 그게.
0: 예.
2: 그런 식으로 다 각 당에서 와서 하는데 자기 당 참관인들을 그러면 이건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작업인데 주진우 의원이 계속 이거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도 그렇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선동정치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거를 윤상현 위원장이 이렇게 선을 그은 게 굉장히 놀라운데 일단 그 당에서 좀 먼저 좀 교통정리해라.
0: 예, 예. 사실 투표자 수는 이제 이번에 나온 거는 오류로 그러니까 원래 사실 말로 불려져서 각 투표소에 있는 직원이 우리 지금 시간

별로 이 시간대에 몇명 투표했습니다. 불려주고 이거를 적어서 그때부터 전산에 입력되는데 다른 이제 선관위에서 그때 이제 잘못 불려줘서 또는 처음에 입력할 때 숫자 하나를 잘못 붙이면 그 숫자가 안 맞게 되고 이걸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임으로 조정해서 결과를 맞

0: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투표가 안 끝났는데 투표자 수를 먼저 입력을 했다는 게. 뿐만 아니라 투표자 수 입력하고 그다음에 득표율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그걸 또 섞어가지고 이러니까 득표율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또 다른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버전이 많아요. 투표 용지를 아예 그냥 집어넣는다 투표함에다가 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수개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개표 시스템은 자동으로 분류만 할 뿐이지 수개표예요. 수개표 안 하지 않습니다. 그 묶음 해가지고 다 봐요.
1: 예.
0: 각 참관인들이 눈에 그냥 불을 켜고 그걸 보고 있고 때문에 무슨 그 자동 그 분류기에서 자동으로 그게 전산으로 이송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음모론도 있고 황당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게 법원에 의해서 하나도 수용된 게 없습니다. 다 기각이 됐어요. 그런 각종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게.
1: 무수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0: 무수한 소송이 있었는데 그게 증명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이제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 일부 아까 그 이제 투표율 기록 그 입력 오류를 사후에 수정한 걸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까지 비약시키는 건 무책임하다고 보고 윤상현 의원이 잘 정리를 해줬는데 저는 이게 결국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명확하게 당의 입장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그걸 명확하게 끊어버렸어요.
1: 예.
0: 그런 건 없다. 황당한 얘기, 그 다 부정선거, 그 음모론이다. 근데 그게 지금 당론이 흐리멍텅해졌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 그건 장동혁,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나가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맞추고 본인이 뭐 전면 재개표 주장을 하고 이러면서 그 쟁점이 다시 지금 이제 보수 정당 내에 등장을 하게 된 건데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 못하면은 물론 저 선관위의 선거 부실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1: 예.
0: 그거는 이제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지만 그것과 부정선거 음모론은 다른 건데 결국 이게 이른바 강경 보수의 한 축을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보수 그 진영의 뭐 혁신이 됐든 변화가 됐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될 거예요.
1: 이건 지금 계속 선관위가 문제가 돼서 나오는 건 투표자 수입니다. 투표자 수. 선관위 주장은 이제 결국 마감 때는 다 맞지 않았냐. 오류가 난 걸 우리끼리 이미 조정해서 문제다라는 거고 지금 주진 의원이 주장한 거는 그런 걸 보면 득표자 수도 이들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인 거죠. 많은 개표 과정에 참여했던 윤인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자 그러면 윤상현 좋은 말씀하셨는데 투표율 바꿔서 이렇게 뒤에 수정하고 하는 작업하고 개표 숫자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과 뭐가 다르냐를 정확히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예.
2: 개표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각 당의 참관인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몇 편지를 보잖아요. 그 탁 봐도 아 우리 쪽이 이긴다 이걸 보여요. 부피가 있으니까 표가. 그 가지고 무효표 가지고도 서로 싸우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칠판에 적어요.
1: 예.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2: 뭐, 예, 누구든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투표한 거, 저 개표한 거 칠판에 적은 숫자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1: 예.
2: 그래서 관계자들은 먼저 보고 그걸 또 알려줘요. 뭐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먼저 아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1: 선관위 홈페이지 뜨기 전에 칠판에 적은 거죠. 숫자를 참관인들이 보고
2: 그렇습니다.
1: 미리 알려줘서 사실 관계자들은 사실 먼저 조금
2: 예 조금 먼저 알고 거죠. 이번에도 그랬어요. 현장 분위기를 아니까. 근데 이게 만약 다르다 그럼 현장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번에 통영하고
1: 예.
2: 충주죠. 충주시장 재개표했잖아요. 예. 차이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1: 뭐 세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실수다라고 보시는
2: 그런 거 보면 우리 개표 시스템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보는데
1: 예.
2: 주진 의원이 이걸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저는 주진 의원이 이제 노선을 확실히 하셔야 된다고 봐요.
1: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주진 의원은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안 그럴 것 같았는데
2: 그래서 확실히
1: 왜 그러는 거예요?
2: 제가 볼 때는
0: 그렇지
2: 정치적으로
0: 않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았던 거군요. 예.
2: 아, 정말 이분이 변신을 자꾸 하니까 자 계엄 투표 때 들어갔습니다. 계엄 해제 한동훈 대표 시절에는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식으로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동일하던 분인데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죠. 대표 선거 나가고 앞으로도 당권 노리고 더 큰 꿈을 꾼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정치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 예. 윤희석 대변인님이 그런 식으로 정치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었겠냐라고 주진우 의원에게 말했습니다. 예. 예. 있겠느냐. 그러니까

0: 맨 오른쪽이 국민의힘만 보면은 맨 오른쪽이 뜯어먹을 게 많아요 지금.
1: 참을 수 없는 유혹이 있고요.
0: 아, 그쪽이 아주 그냥 이만합니다. 네. 먹을 게 많으니까 이 너도 나도 지금 다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달에 7월달에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27번을 나갔대요. 세 번 빼놓고 다 나갔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천하 통일했다고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대요. 지금 예. 한 전환길파 뭐 황교안파 이쪽을 다 이제 쪼그라뜨리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뜯어 먹으려고.
2: 예. 알겠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박원석 의원님, 윤희석 대변인님, 조태임 기자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는 오디세이 영화 얘기 그리고 손수호의 몽타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대한민국 가굴번지 인천. 인천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가구박람회. 가구, 소파, 테이블과 다양한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9: 당연하죠.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9: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11: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0: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0: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1: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0: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0: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2부 첫 인터뷰는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헌 교수 만나봅니다. 최근 영화 오디세이 흥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화에 대한 관심이 원작 고전 읽기 열풍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김헌 교수님과 함께 원작과 영화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원작을 또 어떻게 해석했고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 그 요소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죠. 손수호의 몽타주.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아동 청소년 성착취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을 법적 쟁점부터 정치권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3: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2: 예, 오늘 2부에서는 요즘 화제의 영화죠. 영화 오디세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오디세이가 주목받으면서 덩달아 책 오디세이아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그리고 서양고전 우리나라의 가장 전문가십니다. 김원 교수와 함께 오디세이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먼저 영화 오디세이. 교수님께서는 사실 호메로스의 예. 오디세이아를 30년 이상 연구하고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봤습니다.
3: 아, 예.
2: 가장 전문가시고 너무 재밌게 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 영화를 보셨다고 들었는데
3: 예예 지난 토요일 봤습니다.
2: 아 지난 토요일이에요. 예. 저도 사실 오늘 방송 때문에 어제 봤습니다.
3: 그러시군요. 네.
2: 교수님 보시고 예. 원래 오디세이아 전문가신데 예. 영화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신 점은 어떤 겁니까?
3: 아 일단 제가 그 서양 고전학자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해봤던 건 형식적인 측면이었습니다.
2: 아, 예.
3: 이게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구술 문학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 예.
3: 구술 문학적 특징을 어떻게 영화로 잘 표현했는가 이런 게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오디세이아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2: 어.
3: 근데 우리는 책을 본다면은 이렇게 보다가 모르면 앞으로

0: 하고 다시 갔다가 또 오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책으로 읽는 오디세이아라고 한다면은
1: 그렇죠.
0: 구술 문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고
1: 예.
0: 그 말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1: 어.
0: 그런 게 저는 그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과 같다고 봅니다.
1: 예.
0: 우리도 영화를 보면서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기억에 의존해서 그리고 주는 대로 쭉 따라가는데 이런 그 이미지 형성 방식이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 원작과
1: 예.
0: 영화의 메커니즘이 같다.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1: 호메로스가 처음에 그러면 오디세이를 얘기했을 때와 이
0: 그렇죠.
1: 영화가 같은 방식으로 풀어가는구나라는
0: 그렇죠.
1: 점이군요.
0: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판소리를
1: 예.
0: 듣는다든가 영어의 뭐 랩을 할때 우리가 듣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호메로스를 처음에 들었다라고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예.
0: 이 놀란 영화에서도 첫머리에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트래비스 스콧이 딱 나오면서
1: 예.
0: 래퍼로서의 그 아우라를 딱 비춰주는데 이게 구술 문학으로 시작된 거야. 이 구술 문학으로 전달됐던 거야 하는 거를 선언하듯이 들려주는 거여서 너무나 좋았고요.
1: 요게 이제 스포일러가 약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뭐 범인은 쫄는 말이야 같은 스포일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0: 맞습니다.
1: 되는데 지팡이를 짚으면서 누군가 마치 음유시인이 호메 그 오디세이의 얘기를 하는 첫 장면인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이 호메로스 서사시라는 게 특별한 은율이 있거든요.
1: 예.
0: 헥사메트론이라는 은율인데 이게 여섯 도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럴 때는 단단단단단단단단 이렇게 하면서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 아.
0: 이걸 계속 듣다 보면 마치 주문에 걸리듯이 최면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처럼 노래에 빠져들거든요.
1: 예.
0: 이런 그것을 착안해가지고 놀란도 영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요소, OST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이 그 호메로스의 원래 모습, 그러니까 원래 공연되는 모습을 영화 속에 구현하려고 했구나. 이런 게 너무 잘 느껴졌고요.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호메로스는 원래 BC 8세기 정도죠.
0: 9세기, 8세기
1: 그렇죠.
0: 사이에
1: 그때
0: 활동했던 사람.
1: 음유시인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듣고 또는 조금 가미하는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했던 건데 이 장면을 놀란 감독이 그대로 영화로 만들었다라는
0: 그리고
1: 그런 게 있는 거죠.
0: 그렇죠. 영화의
1: 포인트가.
0: 흐름 자체 그리고 그 관객들을 몰입하게 하는 방식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1: 예.
0: 이게 고대에서는 호메로스를 뭐라고까지 얘기냐면 호메로스 작품에 나오는 세이렌과 같다. 그의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호메로스를 하나의 세이렌에 비유하곤 했거든요.
1: 그러면
0: 저는
1: 맨첫 장면에 나와서 지팡이를 탕 치면서 그 트로이 전쟁 얘기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호메로스라고 보면 되겠군요.
0: 그렇죠. 호메로스 대신하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고, 저는 그런 점에서 호메로스가 구술 문학 속에서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것처럼, 저도 이제 3시간 가깝잖아요, 이게.
1: 예.
0: 근데 그걸 쭉 들으면서 거기에 그냥 몰입해갖고 빠져드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은 21세기 세이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그러면 영화 관객들에게 마치 기원전 8세기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듣는
0: 그렇죠.
1: 것처럼 빠져들게 한 구성이다. 그럼 논란이 이거를 놀란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0: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가는 방식이라든가 음악적인 요소를 집어넣는 것과 그걸 바라봤을 때제 반응을 보니까 제가 그리고 마치 호메로스의 음유 시를 들으면서 빠져드는 것처럼
1: 예.
0: 그리고 호메로스의 별명을 세이렌이라고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세이렌의 목소리에 빠져드는 것처럼 영화 끝난 다음에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야 다음에 또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만큼 그렇게 매료하는 방식으로 했다
1: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어제 영화를 봤는데 교수님을 만나고 영화를 봤으면 훨씬 더 재밌게 감상했을 것 같은. 아, 저 장면이 그러면 놀란 감독은 저렇게 한 거겠구나. 물론 뭐 해석은 저희의 몫이지만.
0: 내용적인 것도 중요한데 아직 안 보신 분은
1: 예.
0: 그런 점에 착안해서 보시면서 놀란 감독이 어떻게 그 기원전 8세기, 9세기의 호메로스를 구현하려고 했나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 구현 방식 사실은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관객들이 직접 듣는 것들에
0: 그렇죠.
1: 주안점을 둔것 같다.
0: 맞습니다.
1: 구성이나 음악이나.
0: 그렇죠. 영상 구성 방식도 그렇고.
1: 오디세이는 어떻습니까? 원래 호메로스의 이야기에 나오는 오디세이와 영화의 주인공 오디세이. 이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뭐 놀란 감독이 특별한 어떤 걸 강조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0: 일단 그

0: 오디세이라는 건 이제 작품 이름.
1: 아, 예. 오디세우스.
0: 주인공 오디세우스인데.
1: 죄송합니다.
0: 예. 예. 영화 속의 그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착해졌다 이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윤리적 도덕적 감수성이 높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 예.
0: 그런 점에서 비교하자면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는 그렇게 도덕적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착하다라기보다는 교활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1: 예.
0: 그러니까 원작의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목마 작전을 쓰면서 내가 이걸로 적을 속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비겁한 방법이었다. 뭐 이런 도덕적 죄책감 전혀 없거든요.
1: 아, 전혀 없어요.
0: 네. 오히려 내가 이렇게 뛰어난 지략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람이야. 나 트로이 목마를 구현했던 영웅 오디세우스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놀란 감독을 보면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나온 오디세우스는 내가 목마로 사람을 속이다니.
1: 예.
0: 적이지만 적을 속 속여서 이거를 아테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트로이인들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어갖고 이 트로이를 무너뜨린 건 정말 내가 그 신의 법칙을 어긴 것이다. 그러면서 되게 자책을 하거든요.
1: 예.
0: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그 달랐고요. 그리고 부하들이 그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10년 돌아오면서 10년, 20년 동안 따라왔는데 다 죽었거든요.
1: 예.
0: 거기에 대해서 작품을 읽어보면 나를 따르던 부하들이 다 죽었어. 나는 정말 못된 또는 못난 지도자야. 이런 자책이 없어요.
1: 자, 원래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는 오디세우스의 네. 그런 자책은 1도 안 나옵니까?
0: 네. 뭐 조금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저것들은 지들이 잘못해서
1: 예.
0: 내 말만 잘 들었어도
1: 예.
0: 자기네들의 어리석은 욕망 때문에 뭐 이러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착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잘못해서 내 부하들이 다 죽었구나. 그 부하들의 잘못도 있다고 하지만 부하들의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1: 예.
0: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도자로서 잘못했다.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 원작에서 오디세우스가 제일 이상한 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자기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도 있는데 여신이나 요정들과 잘 지내요.
1: 재밌게.
0: 소위 말하면 이제 저거 이상하다. 불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아, 집에서는 그 아내가 그렇게 혼자 힘들게 기다리고 있는데
1: 예.
0: 집에 안 가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라고도 볼 수
1: 예.
0: 있잖아요. 아, 남자가 뭐 힘들게 전쟁 치르고 집에 갈 길이 막막하고 근데 예쁜 여신과 요정이 옆에 있고 그럼 뭐 그러면서 이렇게 빠져들 수도 있는데
1: 예.
0: 그리고 그럴 수 있지 뭐 남자라면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근데 영화 속 오디세우스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청결하고 또 금욕적이고
1: 예
0: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놀라는 아예 키르케 작품 속에서는 키르케라는 그 마녀랑 1년을 같이 살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면서 남편이라는 표현도 쓰고 후대이하면 예. 그 속에서 자식 둘 사이에서 자식도 나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잠깐 만나고 그냥 헤어지는 거 그것도 서로 나쁜 감정 비슷한 것들이 있는
1: 그냥 하나의 사건 정도로 됐어요. 그러니까 당일 맞죠. 오후에 만나서 당일 오후에 해결하고
0: 예,
1: 예. 빠이빠이 한 듯한 느낌
0: 예, 예.
1: 그렇게 되더라고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칼립소와 7년을 지내게 되는데
1: 예.
0: 거기에서도 오디세우스 놀란 감독은 아주 기억상실증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어서 오디세우스가 거기서 자발적으로 7년을 머문 게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가잖아요. 근데 작품 속에서는 아주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칼립소와 즐기는 듯 안 즐기는 듯.
1: 네.
0: 그러니까 즐길 건 다 즐기고 나와 갖고 고향 가고 싶다 이러고 있거든요.
1: 그러나 너무 좋은데 이게 또 좋은 게 지속되면 또 지루하기도 하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정 원전에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0: 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잘 대접받고 재미있게 놀고 저녁에 뜨거운 사랑까지 나누고. 그러나 내가 왜 이렇지? 그리고 나와서 고향을 가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환락에 안락함에 젖어드는 거예요.
1: 예.
0: 그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상하다.
1: 이제 요정이죠, 요정.
0: 요정이라고도 표현돼 있고 여신이라고도 표현돼 있어요. 예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도덕적이냐 그럴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원작에 많은데 놀란 감독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수준이 높은 그리고 뭐 이 속된 말로 착하게 살자 뭐 이런
1: 예.
0: 인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0: 구원자들 다 퇴치하잖아요. 예. 그때도 그 원작에서는 텔레마코스가 창을 들고 같이 죽여요. 그러니까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지켜야 된다. 예. 이런 건데 작품 속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스포가 좀 될 수.
1: 그거는 약간 스포가 예. 될 수가 있겠네요.
0: 예,
1: 뒷부분이어서.
0: 할까요, 말까요?
1: 예, 그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예.
0: 그러니까 그 너는 피를 묻히면 안 돼. 너는 이 나라의 그 깨끗한 왕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텔레마코스의 개입을 막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런 점도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1: 저는 보면서 초반부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맷 데이먼이 연기한 이제 예. 오디세우스가 되게 주저하고 있다. 우리가 알던 영웅 서사시의 영웅과는 너무 다른 모습.
0: 예, 예.
1: 그러니까 어깨도 약간 움츠러들어서 나오고 실제 전투할 예. 때 빼고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완전 영웅을 다르게 해석했구나.
0: 예, 예.
1: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뭐 그런 점은 호메로스 원작부터 있긴 해요.
1: 아, 그러니까
0: 호메로스의 두 작품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인데 예. 일리아스의 주인공은 아킬레우스잖아요. 우리가 2004년에 나왔던 영화 트로이에서는 브래드 피트가 그거를 역할을 했는데
1: 예.
0: 당당하고 멋있고 잘 싸우고 한 번에 적을 퇴치하고 막 이런 예. 모습에서 정말 전형적인 영웅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에서는 추레하고 또 그 이렇게 쩔어 있고
1: 예.
0: 또 자기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어떤 그 무력감 이런 것에도 어느 정도 젖어 있고
1: 예.
0: 지배를 가야 되는데 지배 잘 갈 방법도 찾지 못하고 그런 전통적인 영웅의 영웅의 모습은 아닌 거는 분명해요.
1: 약간 지략을 쓰기도 하고. 근데 예. 아킬레우스랑은 조금 대비되는 영웅 두 영웅의 모습을 예예. 보인 거군요. 원래.
0: 그렇죠. 애초에 호메로스 작품에도 그 두 영웅의 대비되는 것 속에서 새로운 영웅상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 예.
0: 그런 그 무기력하고 또 나약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 오디세우스에다가 놀란 감독은 굉장히 도덕성을 부여해서 그 정의롭고 착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고
1: 예.
0: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적까지도 배려할 줄 아는 아주 인간미 넘치는 모습으로 바꿨기 때문에 현대적인 해석이 많이 가해진. 그런 그 오디세우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뭐 인간적인 회한 전쟁에 대한 예, 그런
0: 예,
1: 부분
0: 예.
1: 사실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순전히 현대적 해석이라는 부분이군요.
0: 예, 그 논란 방식의 현대적 해석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현대 그 관객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논란은 자기가 본 이 문명사, 인류 문명사, 21세기 문명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1: 예.
0: 오디세우스라는 인간을 내세워서 단순히 생존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능력 있는 영웅상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그 결과의 그늘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정의 그리고 가야 한다면 어떤 길을 가야 한다면 그 길은 정의로워야 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된다라고
1: 예.
0: 생각한 그런 모습을 그리는 것 같아요.
1: 예. 예. 사실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도 좀 강조가 돼서 많이 나오는 것 예. 같아요. 트로이의 나중에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오디세우스 했던 뭐 양민에 대한 학살 예. 같은 부분도 부각돼서 나오고요. 그것도 논란 감독이 좀 부각을 시켰다. 왜냐하면 현대에 있어서도 예. 지금도 전쟁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0: 예예. 예.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고대에 어느 정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8세기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5세기쯤 들어가면은 그리스 비극 작품들이 막 나오잖아요.
1: 예.
0: 거기에서 특히 에우리피데스라는 작가는 그 전쟁의 참상, 트로이 전쟁을 소재로 하는데 뭐 트로이아의 여인들을 내세워서 전쟁 이후에 여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가
1: 예.
0: 이런 것도 조명하곤 했거든요. 근데 그런 요소들을 놀란 감독이 또 차용해서
1: 예.
0: 8세기의 호메로스에다가 5세기의 비극 작가의 비극적 감수성을 놓고 거기에 약간은 그 그리스 철학적인 윤리학 또는
1: 예.
0: 기독교적인 요소까지도 많이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몇 가지 에피소드는 앞서 이제 세이렌도 그렇고요. 예, 예. 그다음에 키르켄가요? 그 마녀
0: 예, 예, 예.
1: 얘기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잠깐 잠깐 넣었는데
0: 예.
1: 되게 빨리 지나가서
0: 예, 예.
1: 이게 한편에 영어로 만들다 보니까
0: 예.
1: 그냥 뭐랄까요? 그냥 어떤 장치 아니 그냥 하나의 이벤트처럼 그냥 쑥 지나간 느낌이 들긴
0: 예, 예, 예,
1: 하더라고요.
0: 예, 예, 예.
1: 이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세이렌의 노래도 저는 사실 세이렌 대체 어떻게 할까?
0: 예, 예, 예, 예.
1: 다들 귀를 막고 있어서 뭐라고 부르는지를 못 들었습니다.
0: 근데 사실 원작 자체의 구성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형식적인 면

0: 얘기했었는데 롤랑 감독이 오디세이아 원작의 구성 자체도 상당히 충실하게 따라가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이 전부 24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진데 전반부는 고향으로 들어가지 못한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그려주고
1: 예.
0: 13권부터 24권까지는 고향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모험 이야기를 넣는다 그러면은 그반
1: 전반부에.
0: 절반보다 못해야 되거든요. 근데
1: 그렇죠.
0: 그 앞에 부분도 고향이 어떤 상태인지 기다리는 아들과 아내는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게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9권부터 12권까지만 오디세우스가 파이악스인들이 사는 스케리아라는 섬에 들어가서
1: 예.
0: 그 왕이 아니 당신이 오디세우스냐 그 유명한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사실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하면서 그 10년간의 얘기를 해주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 모험 얘기 자체가 이 원작에서도 에피소드처럼
1: 아.
0: 그한그 8, 6분의 1 분량으로 들어가 있어요.
1: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실 외눈 박이 괴물이랄지 이렇게
0: 예.
1: 돼서 그게 크게
0: 그게
1: 느껴지지만
0: 느껴지지만,
1: 원작은 또 그건 아니었군요.
0: 예, 그리고 거기에 환타지적인 요소 거기 다 응집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호메로스도 아주 영리하게 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자기의 목소리로 마치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오디세우스가 직접 얘기하는. 그러니까 마치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자기 군대 얘기할 때
1: 예.
0: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우리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사실은 내가
1: 예.
0: 10년 동안 트로이아 전쟁 마치고 집에
1: 아.
0: 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과장된 형태로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부각되는 형태로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작품에서도 작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1: 예.
0: 그 놀란 감독은 그런 점에서 그 전체 구성을 그 원작의 흐름에 맞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관객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편견 또는 기대감 이런 걸 충족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짧지만은 그래도 전체 분량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1: 예.
0: 모험 얘기를
1: 몸 약속
0: 부각시켰다 이렇게 볼
1: 부각시켰다.
0: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좀 이해가 약간 안 됐던 부분 게 제우스의 법이라는 거죠. 낯선 손님을 정중하게 대접해야 된다. 환대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 거린이 신일 수 있으니 이건데 실제 그런 게 통용됐습니까?
0: 예, 맞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고대 사회에서도 그걸 크세니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1: 예.
0: 크세노스, 이게 이제 외국인, 손님, 외지에서 온 사람을 크세노스라고 불렀어요.
1: 예.
0: 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을 크세니아라고 불러서 환대의 윤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는 내가 나가서 나그네가 될수 있잖아요.
1: 예.
0: 근데 나그네가 됐는데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나를 박대하거나 적대시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1: 예.
0: 잘 대접받길 원하는데 그런 마음이 공동체의 윤리로 이렇게 굳어진 게 환대 윤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말하면 네가 나가서 손님이 될수 있으니 너를 찾아오는 손님을 잘 대해줘라.
1: 예.
0: 그럼 너도 나중에 그 손님이 됐을 때잘 대접받을 수 있지
1: 있으니
0: 않겠느냐 요런 논리거든요.
1: 예.
0: 근데 아니 난잘 대접해 줬는데 그 상대가 일단 나는 나가서 부대접을 받으면 어떡해? 이런 의문이 생기니까 안 그래 신이 도와줄 거야.
1: 예.
0: 신은 그 손님을 보호하는 자를 보호해주고 손님을 박대하고 적대하는 자를 적대시하는 거야.
1: 예.
0: 요런 논리로 크세니아의 윤리, 환대 윤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1: 거기 이제
0: 작품
1: 실제
0: 전체에서
1: 그리스에서도 되게 당시에 18세기
0: 당시에
1: 구석에 통용됐던 문화군요.
0: 통용됐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호메로스 작품 속에도 많이 나오고 놀란 감독 그걸 차용해서 이
1: 예.
0: 작품 전체에 깔려 있는 어떤 기본적인 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예.
0: 그래서 이걸 깨는 자는 저주를 받거나 응징을 받을 것이고 이걸 잘 지키는 자는 나중에 대접을 받고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논란보다 호메로스가 훨씬 더 파격적이고 도전적이고 도발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예.
0: 왜냐하면 이 작품 전그 원작을 읽어보면 호메로스는 크세니아의 원리 그러니까 환대의 윤리를
1: 예.
0: 그 긍정하면서도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정말 환대해 주면은 나도 잘될수 있어? 환대 윤리가 정말 그렇게 행복을 보장해? 이런 의문을 던지는.

0: 그러니까 당연히 손님을 잘 대접해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잘 대접하면 정말 좋아? 예. 이러면서 당대의 상식적인 윤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논란은 논란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리고 굉장히 전통적인 윤리로 회귀하는 것 같고 오히려 호메로스는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메로스 아니, 그 오디세우스가 파이악 아까 이 작품 영화에서는 생략됐는데 스케리아 섬에 도착해가지고 그 왕이 너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그런 장면이 있고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너 정말 10년 동안 고생 많았구나 내가 선물을 주고 집까지 잘 데려다 줄게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겨우 집에 오거든요 오디세우스는 이 사람들이 환대 윤리에 충실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는 와중에 포세이돈이 노해가지고 폭풍을 맞고 그 배 자체가 그 선원들과 함께 돌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 있냐면 아니 잘 대해줬는데 왜 신에게 이런 벌을 받지?
1: 그렇네요.
0: 환대의 윤리 이거 정말 우리가 지켜도 안전한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진 작가가 호메로스라고 볼 수 있어요.
1: 예.
0: 그리고 작품 전체에서 봤을 때 이게 10년 동안 집에 못 돌아가잖아요.
1: 예.
0: 그 원인을 잘 생각 따져보면은 환대하는 사람들의 환대에 젖어서
1: 예.
0: 거기서 아, 나 집에 가지 말까? 여기 너무 편한데 나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까? 이런 마음을 먹다가 오히려 환대 윤리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집에 안 돌아가는 기간이 훨씬 길거든요.
1: 예.
0: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면 환대 윤리는 손님의 안전을 보장하고 손님에게 잘 대해주고 친절이지만 그게 상대를 나약하게 만들고 안락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1: 사실 오디세우스의 제사 중에는 신에게 맞선다.
0: 예.
1: 신이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야. 라는 대목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 그때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호메로스가 그러면은 신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던 건지.
0: 그렇죠. 그 호메로스는 신들의 얘기를 하고 신들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도 신은 정말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가.
1: 예.
0: 우리가 신에게 잘했을 때 신은 우리를 대접하는가. 그 신이 말했던 윤리대로 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거기에 대한 고뇌를 사실은 오디세우스가 표현했던 거고.
0: 예, 예. 그래서 저는 호메로스의 그 원작이 훨씬 더 문제제기적이고 비판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알겠습니다. 정말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 이야기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원 교수님부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4: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3: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3: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네일센터.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7: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그려냅니다. 손수호의 몽타주.
1: 네,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손수호의 몽타주. 사건의 이면을 깊숙이 파고들어 주실 손수호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짚어볼 사건 제가 미리 들었는데요. 바로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사건입니다. 지금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 혐의입니다. 이 사건 좀 짚어보도록. 먼저 네. 충격이 좀 컸어요. 이게 시의원인 분인데.
8: 그렇죠. 예.
1: 여중생 성매매가 있습니다.
8: 그렇습니다. 사실 지방의회 선거 출마자 그리고 예. 지방 의원들에 대한 어떤 우려가 그동안 많이 있었죠.
1: 예.
8: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35살 시의원이 채팅앱에서 만난 중학생을 1년 동안 돈 주고 만났어요. 그리고 예. 나체 사진 찍어보내라고 요구하고 또 친구 데려오면 돈 더 주겠다 이런 말까지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출마해서 시의원에 당선이 된 겁니다.
1: 예.
8: 일단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시작했냐. 그리고 어떻게 제1야당 공천받아가지고 당선된 거냐.
1: 지금 화면에 네. 두 번에 나오는데 그렇죠? 시의원 청행 중
8: 네. 선거 유세 당시에
1: 35살
8: 네. 네. 저렇게 이런 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출마해서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익살스러운 춤추면서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예. 당선됐습니다. 심지어 이 선거표 중에는요 우리 아이 행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1: 예.
8: 네. 또 공보물 보니까 20대의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사람도 못 걸러내냐. 아니 이런 사람도 안 걸러낸 거냐.
1: 지금 나오네요. 청주시의원 네. 후보 2-가 최영중 나왔고요.
8: 그렇습니다.
1: 어르신의 건강, 우리 아이의 행복, 청년들의 미래라고 해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8: 네, 미성년자 성매매로 수사를 받으면서 저런 표를 내걸고 네, 당당하게 출마해서 공천받고 당선이 돼서 네, 시의원이 된 사람인데요.
1: 이게 시의원이 되고 저 선거 나갈 때
8: 네.
1: 문제가 그러니까 나 된 다음에 문제가 아주 오래전 잘못이 걸린 게 아니라
8: 네.
1: 이미 수사가 들어가 있고 고소가 진행된 중에 최영중 의원은 출마를 선언한 거잖아요.
8: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이 참 황당한 일이죠.
1: 예.
8: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제2, 제3의 최영중이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1: 예.
8: 오늘은 세 가지 방향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 범죄 자체의 추악함 또 두 번째는 석연치 않은 수사
1: 예.
8: 또 세 번째는 정당과 정치의 실패 또는 뭐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점 등등이겠죠.
1: 일단 범죄의 추악함 보겠습니다.
8: 네.
1: 최영중 저 사람은 어떤 범죄를 구체적으로 저지른 겁니까?
8: 네, 2024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모바일 채팅앱으로 만난 여중생을 3차례 만나서 성관계를 합니다.
1: 예.
8: 또 대가를 지급한 거죠. 또 나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이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친구나 언니 데려오면 돈 더 줄게 이런 제안까지 하거든요.
1: 예.
8: 성매매, 미성년자 의제 강간, 또 무엇보다 성착취물 제작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피해자가 또 있죠.
8: 그렇습니다. 휴대전화기 포렌식을 했더니 또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서 뭐 나체 사진 나왔습니다. 그리고
1: 예.
8: 또 교복 사진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고요. 당시 미성년자로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자 피해자가 두 명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험상 업무 경험상 이 채팅앱으로 미성년자를 만나는 경우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방이.
1: 예. 예.
8: 채팅앱으로
1: 많은 사건들을 보시면 네.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8: 그렇습니다. 네. 채팅앱으로 접근을 합니다. 대가를 제시하고요. 성적인 대화로 이제 길들이고 사진, 영상 등을 요구하고 이제 만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데려와라. 다른 아이 데려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사실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 예.
8: 특히 친구 데려오면 언니 데려오면 돈 더 줄게.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피해자에게도 이런 말을 했다면 이런 제안을 했다면 그래서 소개받은 사람들이 더 있지 않겠느냐.
1: 그 사람 피해자가 네. 있을 수도 있다.
8: 네. 그래서 실제로 최영중이 예전부터 이런 유사한 행동을 했다는 제보들이 꽤 많이 방송사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8: 네. 지금 현재 경찰이 확인 중일 것입니다.
1: 예.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는 제보가 있다라는 거고요. 수사 상황을 좀 짚어보자죠.
8: 네.
1: 5월에 처음 6월 3일 지방선거인데 5월에 처음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고소는 좀 더 일찍 돼 있었던 거고요. 예.
8: 네, 그렇습니다. 사실 5월에 첫 경찰 조사 있었는데 출석을 한 대여섯 번 미뤘다고 해요. 그런데 우선 아무리 피의자라 하더라도 경찰의 출석 여부에 응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1: 예.
8: 네, 출석 요구니까요. 이미 수사거든요. 그래서 피의자의 어떤 생업이라든지 뭐 건강 상태를 배려해주고 또 변호인 선임해가지고 또 일정도 맞춰보고 이런 조율이 필요합니다.
1: 예.
8: 다만 그래도 계속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발부를 받아서 체포를 하거나 또 긴급 체포를 하거나
1: 예.
8: 아니면 영장 나옵니다 안 나오면 잡으러 가요라고 해서 나오게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1: 예.
8: 그런데 2월 말에 이미 이 피해 중학생의 부모가 최영중을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고소해서 시작된 건이거든요.
1: 아.
8: 네, 심지어

0: 네.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 휴대폰을 보니 네. 이 최용중이라는 사람과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1: 그렇습니다. 네.
0: 네. 그래서 고소를 2월에 한 거고. 네.
1: 그런데 예. 첫 조사가 5월이었고 압수수색은 7월에 시작됐습니다. 예. 이게 조사도 늦었고 압수도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최용중이 출석을 미루면서요. 새 휴대전화기를 개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휴대전화기는 파손됐다. 내가 사설업체에 복구를 맡기겠다. 이러면서 제출을 거부했거든요. 또 사설 프랜싱 업체에 맡겨가지고 실제로 대화 기록을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0: 예.
1: 이렇게 조사를 미루는 동안에 증거가 사라졌다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 이런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요. 증거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피의자를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0: 예.
1: 신속함이 중요하고 또 일단 부르면은 아 내가 걸렸구나. 아, 내가 걸릴 수 있구나. 감춰야지. 지워야지. 증거를 당연히 없애겠죠.
0: 예.
1: 또 휴대전화기 자체 또는 클라우드의 확보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근데 이 사건은 강제 수사 없이 무려 5달을 부르기만 했습니다. 그게 예. 이상하다는 거죠.
0: 그럼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런데 네. 2월에 부모가 고소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최용중 씨는 2월부터 본인이 피소당했다. 관련 사건이 있다. 이걸 경찰로부터 또는 뭐 부모 측 그 피해자의 부모 측으로부터 알게 되나요? 인지하게 되나요?
1: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왜냐면 출석 요구를 받았으니까.
0: 받으니까.
1: 네, 출석 요구를 받아서 나가야 된다. 나오라고 한 거죠. 조사받으러 예. 나와라. 그랬는데도 이제 일정을 좀 잡지 않고 뒤로 대섯 번 미룬 다음에 결국은 출마해서 당선까지 뭐 조사받은 후에 5월에 첫 조사받고 예. 그게 당선이 된 거죠.
0: 그러는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도 바꾸고 많은 네.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경찰의 입장은 뭡니까?
1: 초기 단계에서는 강제 수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압수를 하거나 뭐 체포하거나 그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0: 예.
1: 그런데 이게 피해 학생 부모가 증거 확인한 다음에 고소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당시에 이런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했던 겁니다.
0: 예.
1: 뭐 단순한 추측이나 의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다소 의아하고요.
0: 예.
1: 그리고 또 이게 너무 피의자의 선의에 의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5월 첫 조사 때 최용중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 휴대전화기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기겠습니다.
0: 예.
1: 그래서 복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믿고 기다렸다. 글쎄요. 제가 그런 말 하면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시간을 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피의자가 자기 사건의 어떤 그 핵심 증거를 내가 고른 업체에 내 돈으로 맡겨서 그 다음에 골라서 내겠습니다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0: 피의자의 네. 그 부분이
1: 네.
0: 예.
1: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제출된 기기를 포렌식을 해보니까 삭제 정황도 확인이 된 거예요.
0: 예.
1: 그렇다면 이거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해줬겠느냐. 결국
0: 그러면 네.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가능했다고 의심하시는 건가요?
1: 그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물론 예. 실제로는 봐준 게 아니라
0: 예.
1: 어쩌다 보니 그리고 또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야 우리 이거 너무 서둘렀다가 나중에 괜히 욕먹지 말고 의심 사지 말고 일단 절차를 천천히 아주 단단하게 차근차근 밟아가자. 그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뭐 나쁜 이도 없이.
0: 예.
1: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0: 나중에 사실은 공개 수사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뭐 네.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뒤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1: 네.
0: 말씀하신 대로 뭐 공개로 해서 무슨 체포를 한다든지
1: 네.
0: 또는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거는 선거 전에 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1: 네.
0: 일단 증거 확보는 해야 되잖아요.
1: 그걸 안 했어요. 네.
0: 그러면 네. 처음에 네. 피해자 측이 고소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럼 이 부모님은 여중생인데 우리 아이가 여중생인데 30대 중반의 남자가 형착 취한 정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폰에.
1: 그렇죠.
0: 예. 경찰에게 그걸 예.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1: 네. 그걸 확인하고
0: 충분히 강제 수사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정황이 아니었겠냐.
1: 네.
0: 저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의심스럽네요. 예.
1: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일반적인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0: 예.
1: 과연 이렇게 2월에 고소가 되고 7월까지 이게 증거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놔뒀겠느냐 이런 부분들 좀 의아한 거죠.
0: 예. 예.
1: 물론 경찰의 어떤 악이라든지 또는 주변 정치인이나 정치권의 외압이나 이런 입김을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 예.
1: 네. 하지만 그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지금 증거 얘기 나온 김에 사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0: 예.
1: 뭐냐면 이 피해 여중생의 휴대전화기
0: 예.
1: 확보가 안 됐습니다. 왜 확보가 안 됐어요?
0: 확보가 안 됐다는 건 네. 왜...
1: 이게 사실 가장 아쉬운 건데 2월 말 고소할 때 그 예. 휴대전화기에 여러 가지

0: 친구들이 담겨 있었던 거거든요.
1: 예.
0: 그런데 그 후에 이 피해 여중생에 따르면 침수가 됐다. 휴대전화기가.
1: 예.
0: 그래서 새 기계로 바꿨고 예전 기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해서 이게 수사기관의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침수가 돼서
1: 예.
0: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고 우연히 이어져서 그 전화기, 예전 전화기 지금 사라져서 뭐 수사에 참고할 수 없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채용중의 어떤 회유라든지
1: 예.
0: 협박 또는 압박,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도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1: 피해자의 순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순전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0: 예.
1: 또는 말씀하신 대로 채용중이 어떻게 회유 압박했을 가능성도 있고
0: 네.
1: 그런데 어쨌든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0: 네.
1: 이 고소와의 관련된 또 아동성착취니까 주요 증거들은 그 당시에 바로 경찰이 신속하게 확보했을 때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0: 네. 물론 경찰은 뭐 그 단계에서는 강제수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1: 예.
0: 이런 입장인데 과연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1: 예.
0: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꼭 수사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확인을 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경찰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 예.
0: 또 결국은 한참 후에 이제 7월에 최영중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하려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1: 가해자의
0: 네.
1: 휴대폰.
0: 네. 네.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때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피의자 최영중의 직업이 회사원으로 기재가 됐거든요.
1: 예.
0: 회사원. 근데 이게 이때 이미 시의원 당선돼가지고 임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했으니까요.
1: 예.
0: 그 후거든요. 그러면은 시의원이에요. 또는 정치인이에요. 지방의원이에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근데 그냥 회사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라는
1: 예.
0: 거, 혹시 현직 시의원인 것을 드러내기 않기 위해서, 또는 굳이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또는 조금이라도 더 조용히 진행하기 위해서, 티내지 않기 위해서 한 거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1: 예.
0: 경찰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특히 선거 공보물을 보더라도요. 당시에 출마할 때 그냥 회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일부 제보에 따르면은 이거 아버지 회사일 것이다 라는
1: 예.
0: 이야기도 있어요. 또 평소에 아버지의 든든한 백을 과시했다 이런 제보도 여러 방송사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1: 예.
0: 또 5월 최초 조사 당시에도 회사원이라고 말했고 그냥 그거를 그냥 쭉 실수로 그냥 쓴 거다라고 경찰은 해명을 하고 있는데 또 휴대전화기 압수 관련해서 또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게 있는데요. 수색 범위를 피의자의 신체로 한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그런데 엄밀히 좀 시간적인 순서로 보자면은 수색을 한 다음에 발견되면 압수를 하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수색의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수색을 할 수가 없어요.
1: 예.
0: 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피의자의 신체로 한정을 하니까 이 최용중의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 찾아가지고 압수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주거지
1: 예.
0: 또는 사무실
1: 예.
0: 네, 의원 사무실도 포함됩니다. 또는 차량 여기에 뭔가 중요한 물건을 숨겨놨거나 보관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거든요. 일반적으로
1: 보통 휴대전화의 정보가 제일 많고
0: 네.
1: 거기에 보관하는 게 이제 경찰 이렇게 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볼 때 보면 차량 블랙박스에도 많은 게 있고 내비에도 있고 이렇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네. 신체만 기재했다.
1: 예.
0: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도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근데?
0: 글쎄요.
1: 이게 아동 성착취잖아요.
0: 예.
1: 여중생에게
0: 예.
1: 당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라고 한다든지
0: 네.
1: 되게 뭐 제 상식으로는 상당히 큰 사건인데
0: 그렇죠. 네.
1: 앞서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가 저 회사원입니다. 그럼 아 회사원이군요. 그래요. 뭐 조서 그냥 끄신 거예요? 알아보거나 더 이런 걸 안 하고 제가 지금 몰라서 네. 여쭤보는
0: 아니요.
1: 겁니다.
0: 아니요. 그래서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해서 발부받아가지고 강제 수사를 하려면
1: 예.
0: 그 전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하죠. 그리고 2월에 고소가 돼가지고 7월에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1: 예.
0: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시간들은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빈틈이 보이다 보니 이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온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실수이고 아, 좀 지적받아 마땅한 그런 부분이냐 또는 아니면 애초에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냐
1: 예.
0: 저희가 뭐 확실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1: 예.
0: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네,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1: 그러네요. 아동성착취인데 그냥 그분이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적고 끝내고.
0: 네.
1: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 강도나 소중님이 저 사실은 어떤 뭐 벤처기업가예요. 그러면 아, 예 하고 그냥 끝내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철철 이해가 좀
0: 네.
1: 안 되는 거죠. 휴대폰 압수수색도 없었다는
0: 네.
1: 점
0: 네.
1: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0: 그런데 사실 압수가 되긴 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제대로 지적을 해가지고 시의회 사무실까지 압수범위, 수색범위 넓혀가지고 예. 결국 우리가 압수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경찰과 검찰의 말이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찰이 검사에게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 여기에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이거를 두고 또 양측 말이 다른 건데요. 당시 검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처음에 이게 신청서 표지만 왔습니다.
1: 예.
0: 그래가지고 이거 제대로 신청 안 된 것 같으니까 돌려보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경찰이 무슨 소리냐 그런 적 없다라고 했더니 검찰이 한번 말을 바꿉니다. 아 표지만 온 건 아니고요. 자해 우려 그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거 부족하다가도 돌려보낸 겁니다.라고 했더니 경찰이 무슨 소리냐 재범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피해자 위해 우려 이거 다 기재했다라고
1: 예.
0: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영장 신청서 원본 보면 이거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됩니다.
1: 예.
0: 왜 이런 다툼을 경찰과 검찰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서로 우리 일 잘했고요. 저쪽은 제대로 일을 못했어요. 서로 국민들한테 저기 일을 못해요, 못했어요라고 이렇게 이르는 상황이다.
1: 예.
0: 좀 이상합니다.
1: 일단 충격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공천을 받게 되는 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사실은 2월에 고소가 있었고 5월에 경찰 조사가 시작됐는데 공천을 받고 선거에 출마해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자, 이거 시간을 뭐 저희가 그 할당된 시간이 네. 매우 부족하지만
1: 네.
0: 일단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짧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월 말에 고소가 있었고요.
1: 예.
0: 4월 초부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5월 초에 국민의힘 충북 지역 공천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5월 23일에 첫 피의자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받고 조사받은 거예요.
1: 예.
0: 네, 그리고 6월 3일에 당선이 되고요. 7월 1일에 임기 개시되고 7월 15일에 압수수색. 그다음 사퇴합니다. 그러니까 공천받을 때 이미 고소가 있었고 출석 요구 있었고 또 후보 등록 무렵에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1: 예.
0: 근데 이게 제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정당의 이 수사 과정이나 고소당한 게 통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1: 예.
0: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할 때 금고 이상의 형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확정된 형만 대상이잖아요.
1: 그러네요. 조사 중이니까요.
0: 네. 그래서 수사 중인 거 뭐 기소유예 불기소 이거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고소됐으면 다 통보해야지.
1: 예.
0: 아니 수사받고 있으면 이거 정당에 알려줘야지 걸어낼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또 어려워요 제 생각에. 왜냐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 그냥 누군가의 흠집 내기 위해서
1: 예.
0: 또는 출마 막기 위해서 이렇게 또는 공천을 주지 않기 위한 어떤 비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소해버리면 또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뭐 출마 막으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은 이거 수사기관의 정치에 또 개입할 수 있는
1: 그렇네요.
0: 또 기회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법은 이렇다더라도 정당이 정당 차원에서 스스로 본인이 제대로 책임 있게 확인하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1: 예.
0: 근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니냐.
1: 일단 채용중 본인이 알리는 게 중요하겠고
0: 네.
1: 정당에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0: 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아니 공식 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사안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맞아요. 맞죠. 그런데 예. 서류에 없다? 그렇다더라도 이 사람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다 물어봤느냐. 만약에 묻지 않았거나 또는 제대로 묻지 않았다면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30대 중반입니다.
1: 예.
0: 굉장히 젊은 나이죠.
1: 예.
0: 정치판에서는 어린 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뭔가 뒷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1: 그건 물론 의심이고요.
0: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사퇴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사퇴했죠. 이제 김진모 국민의힘 청원서원 전 당협위원장 주목해야 되는데
1: 예.
0: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특별한 배경도 없고 특별한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공천받아서 시의원이 됐느냐
1: 예.
0: 이거거든요. 네. 짧게 좀 살펴보면은 검사장 출신이고요.
1: 그리고 그래요?
0: 예, 2년 전 총선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사건 관련해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윤석열 정권 때 특별 사면 받습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이제 총선도 출마했었는데 이 김진보 전 당협위원장이 최영중의 부친과 가까워가지고
1: 예.
0: 공천에서 이제 힘 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영중은 원래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구 준비하다가
1: 예.
0: 갑자기 옆 지역구에 공천받았고 가본 받았잖아요. 게다가 당시에 다른 경쟁자들이 반발을 했지만 경선 없이 공천이 됐다.
1: 예.
0: 만약 그렇다면은 이거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잠시 소개해드리는 옹호 발언까지도 결국은 굉장히 큰 논란을 낳았죠.
1: 옹호 발언은 뭔가요? 일단 뭐 앞서 이제 공천에 뭔가 힘이 네. 작용했을 것 같다.

0: 이거는 현재는 의혹인 겁니다.
1: 네, 의혹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댓글로 조금만 더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 방송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4: 네, 오늘 뉴스쇼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유튜브에서 손수의 몽타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CBS
6: 예술이 일상이 되고
5: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6: 우리의 일상이
5: 문화가 된다.
6: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5: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6: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5: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6: 공정하게
5: 함께
6: 새롭게
5: 마음껏 꿈꾸자
6: 경기도에서.
7: 꿈꾸자 경기도에서.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중 고등부

0: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1: 폭염주의보,
2: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1: 폭염경보,
2: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1: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주세요.
2: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1: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3: 날씨와 생활입니다. 극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24.8도를 기록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열대야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으로는 여전히 열대주의보 속에 밤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곳이 많고요. 또 이번 주 극한 폭염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주에 비해서 확실히 폭염의 강도가 조금 약해지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특보 수준의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위 대비 꾸준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용인과 여주가 35도까지 치솟겠고 전주 34도, 서울과 대전, 광주 33도, 춘천, 대구 32도로 여전히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제주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좀 더 이어지겠고요. 강릉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상대적으로 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6: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7: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8: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7: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8: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9: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0: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